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참 순하고 좋죠.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조급증 같은 게 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급하게 서둘러야 좋은 것도 가끔은 있지만 일이란 게 절차가 있고 과정을 차근차근 채워야 예정된 결과까지 가는 게 제대로 된 이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가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결과만을 도출하려는 그런 조급증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창가곡 청산도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절로절로 이루어져 가는 삶, 절로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이런 다짐이 그냥 단순한 다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자명한 건데요. 저 사과를 빨리 따 먹고 싶고 벼 이삭을 좀 더 빨리 익게 하고 싶다 해서 몇 달치 햇볕을 미리 당겼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 노랫말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절로절로 이루어지는 이치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오늘 해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

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5곡을 이어 연주하는 곡. 요즘엔 이런 음악을 취타 계주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취타, 길구나,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의 5곡을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들도 대부분 암영이 있는데요. 첫 곡 취타는 만파정식지곡, 두 번째 곡 길군악은 절화, 세 번째 곡 길타령은 일승월항지곡 혹은 우림령, 네 번째 곡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르조타령, 군악의 다섯 곡 이어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평시조 한 수 준비했습니다. 선조대 인물 노진이란 분이 지은 시조시로서 선조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지어 올린 시조시입니다. 기록을 보면 노진이 만수산가를 지어 올리면서 선조임금에게 잔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선조가 크게 기뻐했다 하고요. 여러 신하들도 그걸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만수라고 하면 수명장수를 뜻하는 말이죠. 그 짧은 시조 속에 만수라는 단어가 다섯 차례나 나옵니다. 초장,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중장, 그 물로 빚은 수를 만수주라 하더이다. 종장, 진실로 이잔 잡으시면 만수무강하오리다. 평시조 만수산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술을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 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 만수주 만수무강. 이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 이 만수가 좀 많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조대 인물 노지인이 선조임금께 지어 올린 시조시였죠. 이 선조임금이 이 노래를 듣고 좋아하실 만도 하네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학정제의 하나, 수명명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당학정제는 고려시대의 유행이었는데요. 고려시대로부터 5종의 당학정제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죠. 그 5종이 헌선도, 수연장, 포구락, 오양선, 연화대 정제입니다. 당학정제가 인기를 누리자 조선시대가 돼서 이 메이드 인 조선의 당학정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비로소 조선에서도 당학정제를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당학정제가 금척, 수보록, 근천정, 수명명, 하황은, 하성명 등과 같은 정제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수명명 정제 반주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명명, 받을 숫자, 밝을 명자, 목숨 명자를 씁니다. 태종실록 태종 2년 6월 9일 기사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태종이 천자에게 인준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이 춤에 담겨 있다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당학정제 수명명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처음에 나온 진구호가 이깃소심,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이란 뜻의 네 글자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깃소심, 탄수 유신지명이란 창사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 크게 유신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불러야 그 의미가 제대로 살지만 이렇게 첫 네 글자만 노래하는 걸 들으셨고요. 끝부분에서 퇴구호도 그랬죠. 지하초복만 불렀는데요. 내 처음으로 왕위를 이었으니 이렇게 넉자만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창사가 실시무강지후, 이 실로 끝없는 복이로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야 의미가 통하겠죠. 예전에는 궁중정제의 창사를 이렇게 단 몇 글자만 노래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극히 창사 일부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명명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야금산조 한 곡 듣겠습니다. 심상건류 가야금산조입니다. 심상건은 19세기에 태어난 분인데요. 1889년에 태어나서 1965년까지 사셨습니다.

있습니다. 즉흥적 예술성이 뛰어난 분인데요. 이분의 산조는 김창조 계열의 가야금 산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서 특별한 계보를 지닌 산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상건은 13살 때부터 그의 부친 심창래에게 가야금을 배운 걸로 전해지는데요. 부친에게 배우기도 했지만 또 이분의 음악성이 워낙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락을 많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주한 가야금 산조의 여러 음원이 남아 있는데요. 여타 산조와는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서 독창적인 자신만의 가야금 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상건류 가야금 산조를 심상건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갈금산조와는 다른 특별한 가락들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심상건류 갈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심상건의 갈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도민요 몇 곡 준비했습니다.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농부가 자진농부가인데요. 성우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농부가 자진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성우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경기 대풍류 가락을 가야금과 대금 두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대풍류 음악을 가야금이 연주한다는 것 예전에는 없었죠. 이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가야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찾아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연주된 음악입니다. 경기 대풍류 음악 하면 주로 승무 탈춤과 같은 춘 반주 음악으로 쓰이거나 서울 경기 지역의 굿 반주 음악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음악을 가야금이란 악기로 연주하는 것 좀 특별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긴 연불부터 당악 그리고 마무리 가락으로 굿거리까지 연주하는 연불풍류 음악을 가야금과 대금 두 악기의 병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긴 연불, 반연불, 사면 타령, 느린 허튼 타령, 중 허튼 타령, 자진 허튼 타령, 굿거리, 자진 굿거리, 당악 그리고 굿거리로 이어지는 가야금 경기 대풍류인 연불풍류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긴 연불, 반 연불, 사면 타령, 느린 허튼 타령, 중 허튼 타령, 잦은 허튼 타령, 굿거리, 잦은 굿거리, 당악, 그리고 마무리, 굿거리 석장단으로 했습니다. 경기 대풍류, 연불 풍류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악기가 연주했지만 그렇다 해서 흥이 덜리거나 어디 빈 느낌이 없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합니다. 가야금 연주 곡목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편성의 음악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경기민요 태평가 준비했습니다.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태평가에 이어서 오봉산 다령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음악으로 들은 청산도 절로절로의 절로절로 하는 그 정신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절로절로 엽등이란 건 없고 순하게 모든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수개월 동안 쪼여야 하는 햇볕을 단 며칠에 쏟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끔 피어오르는 불필요한 조급증과 같은 건 좀 잠재워보자 하는 생각 오늘 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월요일이라

안녕하세요. 문화행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 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 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 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하늘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인생은 삼천포에 있다. 박민규 작가의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샛길로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반도의 연주로 강상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추석을 앞두고 더 바쁜 월요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흘 뒤면 또 연휴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설레고 가볍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틈틈이 샛길로 빠지면서 여유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있는 김동우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도, 멕시코, 쿠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 덜 알려진 독립운동 사적지를 발굴해서 소개를 해오셨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앙아시아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한 뭉우리돌의 광야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 잠시 뒤에 작가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 선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몸을 섬세하게 탐구하는 김보라 안무가가 이끄는 단체죠.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신작 마이너 빙스 숨은 존재들 관람권인데요. 몸을 하나의 서식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태로 바라보고 그것을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연, 그리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과 7시 공연, 각 회차별로 한 분씩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성함과 함께 방송 중에 신청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정은혜의 노래입니다. 빛이 춤추네.

정은의 노래 빛이 춤추네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일제강점기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중국 상해나 연해주 외에도 인도, 멕시코, 쿠바,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등 낯선 땅 위에 독립운동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잊혀져가는 독립운동의 흔적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김동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상이 상당히 독립운동가스럽습니다.
1: 그래요?
0: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1: 고맙습니다. 예.
0: 네, 제가 우리 김동우 작가님의 이력을 간단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신문사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사표를 내고 떠난 인도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국외 사적지를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며 지금까지 또 어떤 나라를 다니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1: 네, 제가 이 작업 시작한 게 2017년 예. 인도에서부터거든요. 그 이제

0: 대단하십니다.
1: 아,
0: 네,
1: 아닙니다.
0: 대단하십니다. 2021년에 뭉우리돌의 바다, 그리고 2024년에는 뭉우리돌의 들녘, 그리고 올해 뭉우리돌의 광야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묵직한 그 책을 제 손에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뭉우리돌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시리즈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이 뭉우리돌의 바다는 멕시코 쿠바로 갔던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랑 미국 이야기가 이제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들녘은 1863년에 두만강을 넘어서 처음으로 연해주에 이주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강제 이주까지 가는 건데 그 연해주와 연해주에서 또 해익으로 갔던 사람들, 해익의 특사들, 이제 그 얘기를 담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 뭉우리돌의 광야가 그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돼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잠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0: 국외 독립운동 이야기 중앙아시아 편, 그것이 바로 뭉우리돌의 광야, 이번에 나온 책인데, 이 시리즈를 쭉 관통하는 단어 하나가
1: 네.
0: 뭉우리돌이에요. 좀 낯설기도 하고,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1: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단어가 이건데요. 제가 분명히 뭉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다 몽이라고 읽더라고요.
0: 몽우리돌이라고? 네.
1: 예, 몽우리돌하고 뭉우리돌하고 이게 두 개가 다른 돌인데, 몽돌은 이제 주먹만한 돌이고요. 뭉우리돌은 순 한글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조금 더 넓적하고 둥근둥글한 돌.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백범일지에 이 단어가
0: 아,
1: 등장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까?
1: 어디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이제 형무소에서 고초를 받던 이제 백범 김구에게 일제 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주가 전 답에서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게 상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밭을 가려면 앞에 큰 돌이 있으면 치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솎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거기다 대고 김구 선생님이 내가 니놈들 앞에 평생 뭉우리돌 정신을 품고 살겠노라. 다짐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아다닌 이 현장들이 다 우리의 저항 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품고 있더라 해서 이제 뭉우리돌을 찾아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뭉우리돌 시리즈를 계속 책을 내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와, 오냐, 나는 죽어도 뭉우리돌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뭉우리돌의 책무를 다하리다.
1: 네.
0: 백범 김구 선생의,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신이 뭉우리돌에 담겨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뭉우리돌의 광야, 이 배경이 중앙아시아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중앙아시아에서도 어떤 나라들을 다녀오셨고, 이 중앙아시아라는 대륙은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 네,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작업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3개국에 걸쳐서 아주 여러 해 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청산리전투, 봉오정전투 이러면 그게 이제 만주에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은 현장대로 또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강제 이주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마지막 순국한 장소가 또 그 제가 앞서 얘기한 그 3개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년은 또 어땠는지, 또 연해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가서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은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이제 이런 의미로서 중앙아시아가 우리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나 봉오동하고 청산리전투에서 활약했던 우리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순국한 곳이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또 중앙아시아를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0: 그렇죠.
1: 네.
0: 그 홍범도 장군 유해가 21년 8월 10일 광복절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1: 네.
0: 봉환되기도 했었죠.
1: 네.
0: 굉장히 뭉클했던 그런 장면으로
1: 아니,
0: 기억을
1: 저
0: 하고
1: 그때
0: 있습니다.
1: 너무 울었어요, TV
0: 그러셨을
1: 보면서.
0: 것
1: 예.
0: 같아요.
1: 예.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여행지로도 선뜻 선택하지 않고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들인데, 어디에 있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1: 네.
0: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디에 남아서 지금 여전히 삶을 꾸리고 계신지. 그런 것도 다 수소문해서 찾아다니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과정이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1: 이제 작업을 하려면 예.

0: 거기에 어떤 사적지가 있고 또 어떤 후손들이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돼야 되잖아요.
1: 네.
0: 뭐 1차적으로 사료를 이제 보고 정리를 하지만 현장에서 또 다니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약간 사각지대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현지에서 또 취재를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찾아간다고 해도 사료를 보고 찾아간다고 해도 정확하게 지도에 뭐 GPS 좌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가서 또 헤매기도 하고 또 지료 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또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찾기도 하고.
1: 근데 이게 무슨 어디 동네 움직이듯이 가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또 제가 러시아어를 또 못하기 때문에 후손들을 어렵게 수소문해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서 만나주겠다고 하시면
1: 네.
0: 또 이제
1: 통역하시는 분들.
0: 통역을 또 구해가지고 또 가서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그 끊어진 기억을 좀 잊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정부의 국가보훈부라는 곳이 엄연히 또 존재하고.
0: 네.
1: 근데 이게 정부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일은 아닌 건가요?
0: 네, 그렇진 않아요. 근데
1: 예.
0: 보훈부는 또 보훈부대로 뭐 봉안 관련된 일들을 하고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롭게 또 발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처럼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뭐 인터뷰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본부의 역할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건 또 뭐 학술적으로 또 해야 될 목이 있는 건데 저는 저대로 또 그런 단절된 기억 그리고 제가 사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1: 네.
0: 그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면서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기억은 뭐 남은 건 또 뭐가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국민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인터뷰도 하고 이제
1: 네.
0: 그런 거죠. 예.
1: 그러면 이거 다 사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0: 네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1: 와. 여러분 책 많이 사주세요. 아니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홀로 이렇게 긴 시간 수소문하고 도움 요청하고 사비까지 드리고 갔다가 또 허탕치면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또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든 발걸음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진짜 이거 너무 막막할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사료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사료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확치 않고
0: 네.
1: 현장에 가서 또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거라는 생각이 그냥 저도 어렴풋이 드는데
0: 그러니까 어떤 독립운동가가 어느
1: 예.
0: 동네에서 돌아가셨대
1: 네.
0: 근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작정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 후손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무덤 혹시 어디 있는 줄 아냐? 옛날 우리 한인들 무덤이 어디에 있냐? 뭐 이렇게 묻고 물어서
1: 네.
0: 그 동네에 있는 공동묘지를 막 뒤져보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예.
1: 그러기를 거의 10년 해오셨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러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누군가는 남겨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왜 우리 작가님이 하시나. 우리 독립의 역사를 이렇게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사실 처음에 제가 인도 갔을 때
1: 예.
0: 인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거든요. 인도에 있어요. 독립운동 사적지가.
1: 네.
0: 근데 사실 계기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인도에 가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너무 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했는지
1: 네.
0: 찾아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썩 그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성스럽고 잘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기록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손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기분 좋았어요. 나만의 작업이 왔구나. 인생에
1: 네.
0: 큰 작업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0: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왜 안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를 다 다녀야 되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1: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네. 어쩌다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이게 어쩌다라고 설명하시지만 그 길을 언제라도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이 예, 우리 김동우 작가님을 계속 끌고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 현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느낌은 네.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잘 사람들이 안 찾아가. 아무도 안 와. 근데 나는 기억되고 싶어. 라는 그 외로움. 근데 촬영을 하고 그 헛헛한 느낌을 갖고 숙소에 돌아와서 힘들다 그만하자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제가. 네. 근데 저 외로움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1: 한번 알게 되면 네.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네. 따뜻한 손으로 계속 누군가를 내밀어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계속 좀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작가님. 자, 그러면 우리 좀 알아야죠. 예, 그래서 한인 강제 이주 역사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에서 정착해 살아가던 한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열차에 실려서 진짜 척박한 황무지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 열차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실려야 했고 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황무지에서 또 삶을 그렇게 네. 꿋꿋하게 꾸려가게 되셨을까 그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0: 이게 긴 스토리인데요. 짧게 좀 요약해보면 1863년에 우리 두만강을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연해주 땅에서 70년을 넘게 살아요.
1: 네.
0: 그리고 그 숫자가 무려 한 2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던 터전이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가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국적을 얻고 이제 살았던 땅이지만 이제 그러던 중에 1937년이면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해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에서 이 제국주의를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던 시기예요.
1: 네.
0: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 저쪽 모스크바 쪽에서 전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동쪽에서 일본하고 전선이 만들어지면 이게 국토가 크니까
1: 네.
0: 양쪽으로 군대를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에 대한 되게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련은.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자치권을 계속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그것도 좀 불안해.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간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 그러니까 안보적인 이유들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강제 이주가 있기 한 10년 전쯤에
1: 네.
0: 소련 사람들이 연해주에서 쌀농사하던 우리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초청해서 쌀농사를 지어보게 해요. 근데 중앙아시아 땅은 토양의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이 물벼를 재배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소금기가 있으면 이게 벼가 자랄
1: 그렇죠.
0: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을 시켰을까요? 실패했을까요?
1: 시켰을 것 같아요.
0: 아, 성공을 시켜요.
1: 네.
0: 그 수로를 만들어서
1: 네.
0: 그 물을 빨아요.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1: 엄청난 지혜를 발휘하셨네요.
0: 네, 거기다가 별을 네. 딱 했는데 이걸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연해주를 개간한 한인들의 그 업적을 봤어요.
1: 네.
0: 그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 완전히 황무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강제시키면 경제적으로도 중앙아시아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1: 네.
0: 판단을 또 내리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 결과가 우리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그 강제 이주로 이제 이어진 거죠.
1: 그래서 그렇게 이주를 한 수가 보니까 아까 이제 20만 혹은 약 17만 그
0: 네.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 살았는데 이제 그 논문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면
1: 예.
0: 강제 이주 숫자가 한 17만 3천 명 정도 내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비등록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게 보는 학자들은 한 20만 명 정도까지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1: 네, 네, 예. 네. 그리고 그게 아마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아무

0: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주를 하는 바람에 열차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가 그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참 들고.
1: 그러니까 보통 뭐 시간 여유를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좀 많으면 일주일, 급하면 2, 3일 전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 3일 만에 본인한테 지어진 그 가져갈 수 있는 짐이 30kg 내외예요.
0: 한 명당.
1: 한 명당 네. 30kg.
0: 네.
1: 그 짐을 꾸려서 3일 뒤, 이틀 뒤에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자체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한 달을 가거든요. 지금처럼 KTX가 아니고 증기기관차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기차 안에 또 이 열차라는 것도 이 가축이나 석탄 같은 걸 나르던 화물 열차였어요.
0: 네.
1: 이제 거기를 개조해서 이제 타게 되는데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0: 없죠.
1: 그다음에 보온 대책을 또 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차가 쓸 때마다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그냥 들판으로 데려가서 뛰어가서 용변을 본단 말이에요.
0: 네.
1: 한 달 동안. 그 치욕적인 그 순간을 한 달이나 참아서 도착한 곳이 첫 번째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는 곳인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0: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1: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삶을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가는
0: 네.
1: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야말로 황무지에 그냥 떨구어진 겁니다. 20만 명 가까이가. 근데 정말 뭐 먹고 사는 거가 사실 일단은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도 힘들었을 환경인 건데요. 그 땅을 일구고 거기서 더 대단한 건 뭐냐면 한인들이 고려 극장을 엽니다 여기에.
1: 네, 네.
0: 근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우리 민족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그 풍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0: 이거를 위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목적이었을까 생각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고려 극장이 예. 시작은 연해주거든요.
0: 예.
1: 거기서 소인 예술단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뭐 이름은 다양하게 바뀌어가는 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생긴 이 극단이 이제 국가의 인정을 받고 있다가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이 사람들도 고스란히 또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체제 선전 도구로 다시 인정을 해줘요. 소련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흥부전, 뭐 심청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무대에 올리고
0: 예.
1: 그 한인들이 이제 집단 농장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농산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서 이제 한인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어떤 의례 같은 활동을 계속 이분들이 해준 거죠. 그
0: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네요.
1: 그럼요. 예. 그래서 향수를 달래고. 그런데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 고려극장에 이제 수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연극도 올리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그 타국에서의 그 서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이제 우리 말 그리고 우리 전통 예술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공간으로서도 이 고려극장이 굉장히 중요했다.
1: 그러니까 예. 기억의 성소 같은 장소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0: 그게 맞네요. 예. 예.
1: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와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우리 전통을 유지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나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고려극장의 태장춘이라는 극작가가
0: 네.
1: 홍범도 장군은 크지로다에서 만나서 이제 계속 인터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을 만들어요. 그 연극이 1942년도에 의병들이라는 이름으로 초연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극장에서 그 의병들이 초연될 때 홍범도 장군이 맨 뒤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0: 예.
1: 연극이 끝난 다음에 장군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태장춘이. 그랬더니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 사람아 너무 축혀 세웠네. 허허허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소련 시절에 홍범도라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을 이 연극 무대에 올리기 쉽지 않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고민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홍범도의 이야기를 연극 무대에 처음으로 알리고 세상에 이 이야기로 알린 사람은 이 고려극장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곳인데 기념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 관련인들의 묘지 같은 것도 좀 잘 관리 보존이 되어 있고 어떤가요?
1: 고려극장 이제 배우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사실

0: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무덤이 어디 있고. 근데 제가 리 함덕, 뭐 이경희, 뭐 이런 분들의 무덤도 찾았고, 저 알마트에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홍범도 장군을 연극 무대로 올린 태장춘.
1: 네, 극작가.
0: 네, 극작가. 예. 그 태장춘의 무덤을 제가 수성은 했어요. 이분의 무덤을 좀 찾으려고.
1: 네, 네.
0: 근데 왜 찾고 싶었냐면 이분이 고려극장에 아주 유명했던 여배우였던 리암덕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1: 네.
0: 그 양자가 한 명 있었는데 양자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 자체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겠죠.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네. 모른다 그러고 뭐 거기를 연구하신 분들도 모른다 그러고. 근데 이제 힌트가 딱 하나 있었던 게 우슈톱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재작년에 찾았어요. 거기서.
1: 네. 와.
0: 그래서 거기다 이제 비석도 세워드리고.
1: 어머 세상에. 네.
0: 그랬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1: 작년에 태장준 선생의 묘를 발견하고 네. 거기에 비석까지
0: 세웠습니다. 작년에
1: 작가님이
0: 네, 비석은 작년에 세웠습니다.
1: 세워드리고.
0: 예.
1: 아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그 강제 이주의 과정과 또 그곳에서 삶을 뿌리내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데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정가 악회의 연주와 노래로 정가 악회 아리랑 흩어진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정각회의 연주와 노래로 정각회 아리랑 흩어진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뭉우리 돌의 광야의 저자 김동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까 그 우리 고려극장 이야기하고 태장춘 선생의 묘 발견해서 네. 거기에 비석도 세워주셨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음악 나가는 동안 또 새로운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1: 네. 아, 그 태장춘 선생님의 부인이었던 리암덕 여사.
0: 고려극장 1세대 배우.
1: 네. 그 네. 인민 배우였어요. 예. 그 인민 배우가 소련 시절에 최고 배우한테 주는 칭호거든요. 그 리암덕 선생님 묘소도 제가 알마티에서 작년에 찾았나? 예, 네, 그랬어요.
0: 네.
1: 그래서 현지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 무덤 어딘지 아냐고. 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네. 이게 저도 그 공동묘지 가서 리암덕 같은 분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쉽게 찾은 게 뭐냐면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묘지 관리인한테 네.

0: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우당 이회영, 뭐 석주 이상용, 그다음에 왕산 허희 이렇게 세 가문을 일컬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세 가문의 사람들이 대부분 국외에서 다 객사하거나 슬픈 말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산 선생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화샤로 강제 입양했고, 그래서 그의 또 가정묘가 키르기스스탄에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는 또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산 선생님의 손자를 키르기스스탄에서 만나고 이 얘기 저 얘기 묻다가 아버지 무덤이 여기 또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면은 왕산 선생님의 바로 아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거기 허국 선생님 묘지 가서 또 촬영도 했었고, 이제 그런 장소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예, 좀 기억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 관심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
0: 네.
1: 어떻던가요? 허희 선생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0: 그 허로자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1: 예.
0: 왕산의 후손이었죠. 그 손녀셨는데, 그 한명숙 국무총리 하실 때
1: 네.
0: 한명숙 국무총리가 우즈벡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극적으로 만남을 가진 거예요.
1: 네.
0: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드리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허로자 선생님이 한국에 나와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과정이 아버지가 이제 썼던 이름, 집에서 썼던 이름, 대외적으로 썼던 이름, 뭐 이름이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잘못 기재해서 신청했더니 신청이 또 반려돼요.
1: 아이고,
0: 그래서
1: 그렇네.
0: 낙원상 같은 허름한 여관방 생활을 하시다가 어렵게 어렵게 이제 그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일인데,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렵게 한국에서 또 사시다가, 그래서 뭐 지역의 국회의원, 어떤 기업, 대기업이 도와줘서 가까스로 또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의 삶 자체도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분들이 많지만, 그 후손들의 삶은 그 슬픔이 왜 대물림되는지, 이렇게 그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또 책에도 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독립운동가 후손한테 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떳떳한 세상이 돼야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1: 책을 보면 작가님께서는 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사진을 좀 희미한 영상으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번 책에도 역시 그런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0: 저도 뭐 사학자가 아니라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변치 않는 생각이, 너무 모른다, 우리가. 그리고 너무 많이 지워졌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진가니까 이런 현실을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인물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한번 흐릿하게 찍어보자. 왜? 지워진 역사, 흐릿해지는 기억, 그다음에 저러면 안 돼라는 제 외침. 지금 저렇게 역사가 흐릿해지고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는 이제 제 생각을 담아서 이제 인물을 한명한명 그렇게 이렇게 반투명하게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1: 보통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나보셨고 또 취재를 해보셨을 테니까 조금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주시나요?
0: 근데 저는 이런 그분들의 태도도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야,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니까 뭐 나한테 잘해줘야 돼, 뭐 나한테 지원해줘야 돼,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찾아와줘서 고마워.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기억해줘서 고마워. 아, 밥 먹고 가.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됐어. 밥한끼 해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정을 나눈다는 거. 그분

0: 분들이 막뭐큰걸 나누고 뭐큰걸 원하고 뭐 그게 아니고 아유 해주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뭐또 아닌대로 뭐 살아가는 거고 그분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런 현실이 저는 더 슬프더라고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잊혀졌으면,
0: 네.
1: 네, 이제 약간의 희망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누군가 그 현장을 찾아오고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현실을 지금 반증하는 것 같네요.
0: 그리고 그런 또 케이스도 있는 게 어떤 독립 국외에 살고 계신 국외에서 살고 계신 후손 중에 자기 조상이 국외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조상의 딸이나 아들이나 뭐 손자나 손녀인 걸 증명하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국외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접수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그렇게 다 하는 게. 그래서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이거를 국가에서도 좀 나서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1: 절차가
0: 예.
1: 꽤 번거롭고 한계도 있고 지금 그런
0: 그럼요.
1: 상황인가 보네요.
0: 그럼요.
1: 예. 그렇게 이제 그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났을 때 그런 그 자세나 태도, 마음 같은 거를 방금 설명해 주셨다면 작가님이 직접 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전 세계를 지금 다니시면서 취재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그곳의 흔적을 더 오래 관리될 수 있도록 손을 더 뻗치시고 계신데 후손들 만나시면서 어떤 바람을 좀 품게 되시나요?
0: 제가 그 많은 나라의 그 공동묘지들을 다니면서 그 망자들하고 우리 조상들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느낀 감정은 거기 새겨져 있는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얼굴 그 눈빛이 꼭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날 잊지 마. 난 기억되고 싶을 뿐이야. 근데 그거밖에 바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갈 길이 멀구나. 이 기억이라는 거를 계속 또렷하게 다음 세대에 연결해 주려면 아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뭐 그냥 항상 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예.
1: 그 진짜 긴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후손들 만나시면서 와, 이건 좀 신기하게 여전히 이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고 유지가 되네? 하는 그런 발견한 지점도 있으실까요?
0: 많죠. 그 많은데 특히나 음식 문화. 그 제가 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 맛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억보다 또렷하고
1: 맞아요.
0: 언어보다 질긴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 맛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마침 또 추석 때가 이렇게 걸리는 때가 있었어요. 추석날. 그래서 추석날 공동묘지에 갔더니 그 많은 한인 후손들이 그 조상묘를 찾아와서 차례를 이렇게 지내고 계신 풍경을 제가 사진으로 담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문화 혼종 쪽으로 이 차례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차례상 이렇게 차리는 거를 이렇게 쭉 봤더니 형식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절도 우리는 두번 절하고 한번 반절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은 세 번을 절을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뭐 궁금증도 있었고, 그 추석 상차림이 통닭도 올라가고요, 거기. 초콜릿도 올라가고요. 바나나도 올라가고요. 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하지만, 보드카로 또 이렇게 음복하고. 그 문화 혼종적으로 러시아 문화도 섞이고 현지 문화도 많이 섞인 그 차례상이 저한테는 와, 이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거 90년. 또 연해주부터 또 치면은 거의 이게 지금 그 100, 뭐 50년, 막 160년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도 이걸 아직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왜 한국식으로 안 하냐고 타박할 게 아니구나.
1: 아, 누가 그런 얘기를
0: 예.
1: 할수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고마운 풍경이구나. 예. 그런 걸 많이 느꼈죠.
1: 그러네요. 내년이죠?
0: 예.
1: 내년이 강제 이주.
0: 90주기. 예.
1: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0: 네.
1: 90주기요. 자,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0: 아까 뭐 고려극장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특별히 혹시 기억에 남는 공간이나 사람이 있을까요? 소개를 해주신다면.
1: 너무 많은데요.
0: 예.
1: 우리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쌀농사 관련해서
0: 네네.
1: 그것도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던 게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강제주도 당해가지고 거기서 터전을 완전히 잃었어요. 풍경도 너무 고향하고 달라.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 소련 체제 하에서 집단 농장에서 농사 짓다가 그냥 살면 끝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근데 거기에 간또쌀 농사꾼들이 어마무시한 또 업적을 이루거든요. 제가 아까 거기 쌀농사 짓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수로를, 대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 쌀농사를 거기서 성공시켜서, 그러니까 그 당시 1940년대 중반쯤에, 김만삼이라는 분이 그 수확한 쌀농사 양이 그 당시 헥타르당 최고 수확량이었어요. 전 세계 최고.
0: 전 세계
1: 세계 최고.
0: 최고요?
1: 예.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성과를 이루거든요.
0: 와.
1: 그래서 거기서 현지인들이 먹던 그 전통 음식 중에 이제 기름밥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쌀을 볶아서 뭐 야채도 넣고 양고기도 넣고 이렇게 볶아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음식 자체가 명절에만 먹던 음식이에요. 귀하니까 쌀이.
0: 그렇죠.
1: 그 양고기도 귀하고. 근데 거기서 그 쌀농사로 쌀이 엄청나게 보급이 잘 됐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처럼 막 그렇게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바뀌거든요. 야, 그래서
0: 아니,
1: 야,
0: 정말 대단하시네요.
1: 진짜 대단하다,
0: 예,
1: 우리나라
0: 진짜
1: 사람들은.
0: 대단하시네요.
1: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0: 황무지에다가.
1: 야, 황무지에다가 그큰 강이 하나 흐르거든요. 시르다리아 강이라고. 그 강에서 대수로 공사를 해서 그 농토에다 물을 뿌려주고 또 땅을 빨아서
0: 와.
1: 그 연구를 한 거예요.
0: 그니까.
1: 그 환경에서 잘 자라는 이 품종은 뭔가? 그 비료는 얼마나 써야 되나? 그 파종은 어느 시기에 해야 되나? 이거를 또 연구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어마무시한 성과를 이뤘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또 기억해 주신다. 예.
0: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
1: 네.
0: 같아요, 진짜로. 아, 이 뭉우리돌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죄송한 말씀이기도 해요. 너무 힘드신 길을 알기 때문에. 와, 이건 부탁할 수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흔적,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1: 네.
0: 혹시 후속작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1: 네, 후속작이요. 예. 뭉우리돌의 낙원이라고 이제 제목을
0: 아,
1: 줬는데,
0: 이미 이제
1: 네.
0: 또 계획이
1: 예,
0: 있으시군요.
1: 있죠. 예.
0: 네.
1: 다음 책은 뭉우리돌의 낙원인데,
0: 아,
1: 하와이 편입니다. 네,
0: 예.
1: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갔던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독립운동에 나섰고, 또그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네,
0: 네.
1: 그 이야기고요. 또뭐그 다음 편도 있고 그 다음 편도 있는데요. 일단
0: 예.
1: 그 다음 편 뭉우리돌의 낙원을 잘 지금 또 써야 되는 게 예, 과제로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지금 출간된 책은 뭉우리돌의 광야입니다. 우리 국외 독립운동 이야기 중앙아시아 편이고요. 이것도 많이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음에 나올 뭉우리돌의 낙원까지도, 네, 꾸준히 이 뭉우리돌 시리즈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 뭉우리돌 시리즈 통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1: 네, 제가 이번 책에 책 중간중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GPS를 다 넣어놨거든요.
0: 네.
1: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에 가셔서 그 좌표를 따라가는 한번 여행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우리 썩 괜찮은 조상들을 두고 있구나. 그들의 후예가 우리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0: 추석 앞두고, 우리의 역사, 좀 아프다고 외면하기보다는 그 흔적을, 그 좌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가님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0: 잊혀져가는 독립운동의 흔적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김동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7426번 쓰시는 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강제 이주당한 척박한 삶 속에서도 고려극장에서 전통문화예술로 숨통을 트였을 것을 생각하니 울컥합니다. 3849번님, 작가님 직접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역사 잊지 말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손유진님, 처음 알게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숭고한 일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고 해주셨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태승님,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히 토파보면 드넓은 광야에는 반짝이는 뭉우리 돌들이 여럿 박혀있다. 김동우 작가님의 책 뭉우리 돌의 광야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하림의 노래 혼자선 아프지 말아요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되면 감을 말려 곶감을 만드는 일로 농가가 분주해지죠. 기계가 없던 예전에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방 안 수북이 쌓인 감을 온 식구가 둘러앉아 일일이 손으로 깎아 줄에 꿰곤 했어요. 감 만 개를 깎아야 비로소 한 동, 그러니까 100접이 된다고 하니까 그 수고와 정성이 참 대단했는데요. 잘 말라서 고운 살빛을 띠는 곶감 하나에도 수많은 손길과 기나긴 기다림이 담겨있던 셈이에요. 어디 곶감뿐일까요? 우리가 맛보는 쌀과 과일 하나하나에도 그런 정성스러운 시간이 스며있을 텐데요. 수확의 계절을 맞아서 내 손에 들어온 작은

물실들의 가치를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파르베의 노래와 연주로 얼얼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0: 성실한 박흥보 씨. 직장에서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니.
1: 그 옆 동네 자영업자 월매댁은 코로나가 끝나고 줄 서는 대박집이 되었다네.
0: 이렇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
2: 우리들도 어디 한번 힘차게 나.

카르베의 노래와 연주로 얼얼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 힘차게 나아가세라는 노랫말 있었죠. 우리 농부님들 수확 이제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즐길 일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요즘이야 뭐 기술이 좋아져서 기계로 감을 정말 손쉽게 깎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참 그 알맞은 감을 고르고 바람과 햇살에 말리는 그 깊은 정성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죠. 차례상이나 식탁에 올릴 음식거리를 장보다 보면 요즘 물가 정말 많이 올랐다 싶어서 선뜻 손이 안 갈 때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수확물 하나하나가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들어간 농부의 노고, 그리고 또 계절이 품어낸 기다림의 시간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기도 하죠. 쌀 한 톨, 과일 한 알, 작고 고운 곶감 하나까지 뭐 어느 것 하나 거저 얻어지는 건 없을 거예요. 결국 사람이 들인 정성과 자연이 나누어준 시간이 만나서 가장 귀한

결실을 만들어내는 법인데요.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먹거리 하나, 또 그걸 생산해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게 되네요. 가야금 앙상블 청해 연주로 써니사이드 업 전해드릴게요.

가야금 앙상블 청의 연주였어요. Sunny Side Up 듣고 오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음악이로는 바로 출석합니다. 추석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코앞

앞으로 바짝 다가왔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까지 보내면 목요일부터 연휴 시작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느낌이 잘 안 나죠? 기분이 잘 안 나는 것 같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음식 장만 하시는

따로 뭐 이렇게 막 준비하는 건 없어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추석 연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바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것저것 챙기는 분도 많으시고 지난번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음식점 사장님께서 여자 사장님께서 한숨을 팍 쉬시면서 혼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석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셨는지 아 정말 그 추석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딴숨을 쉬시던데 여러분들은 그런 너무 걱정 안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장님이 이제 뭔가 준비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신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맛있게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명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늘 합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7608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변함없이 좋은 글 만나는 시간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장강명 작가의 산문집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둘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일하면서 마주치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는 법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 최부잣집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이 번호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리수의 소리예요. 진도 방아타령 듣고 오시죠.

아리수의 소리였어요. 진도 방아타령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8765님께서 안녕하세요. 마음만 부자로 살아온 저는 경주 최부잣집 얘기에 구미가 당깁니다. 오늘 모처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부자인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경우 아니면 넉넉치는 않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한 경우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하면 저는 그냥 넉넉치 않아도 행복한 거 저는 이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8765님 마음이 부자시면 다 가지신 거죠 뭐. 진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오늘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다음 곡으로 연월 준비하고 있어요. 연월은 연기에 어린 은은한 달빛이라는 뜻인데요.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소재로 해서 신비롭고 몽환적인 달빛 전경을 묘사한 곡입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연월 만나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소설을 쓸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자기가 쓴 글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이게 재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신하지

찾지 못할 때가 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 이건 진짜 재미없다 하고 탄식하는 때도 있고, 오,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하며 즐거워할 때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재미가 있나? 하는 느낌이다. 글을 쓰는 중간에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다 써놓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눈앞에 있는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글 쓰는 재미를 놓치고 싶지도 않다. 13년 전에 썼던 어반 판타지 단편의 속편을 올해 안에 장편 소설로 쓰겠다고 출판사 측에 얘기했는데 깜빡거리는 커서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한다. 밤섬 비밀곳의 후계자가 된 주인공이 어떤 모험을 벌일지 상상하면 즐겁고 내 앞에 있는 문지기의 표정을 상상하면 기분이 가라앉는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는 신통한 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톱을 먹여 잘 키운 뒤 협업을 제안하고 싶어진다.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보다 더한 집중력 도둑이 있다. 불안, 두려움, 자기 혐오다.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써봤자 팔리지도 않고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영원히 그 상태일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원고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는 강제 앱으로 막을 수나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러지도 못한다. 카페인과 노동요가 아닌 다른 몰입법 한 가지를 최근 추가했다. 만약 오늘 200자 원고지 100매를 쓴다면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인생 전체를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오늘 하루를 구원받는다는 뜻이다. 하루라도 구원받는 게 어디냐. 구원받는 하루가 쌓이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 부지런해져야겠다고,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할 때 만든 다른 슬로건과 달리 이 주문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는 위력이 진짜로 있다. 내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시한 문장들을 썼더라도 소설 원고 100매를 쓴 날 밤에는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충만하고 행복해질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분량을 써본 날이 태어나서 단 하루도 없다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아마 50매만 쓰더라도 엄청 상쾌한 기분일 것이다. 보통은 종일 써도 30매를 넘기기 힘들다. 구원받기가 어디 쉽겠나.

신주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 감상하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장강명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둘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하는 확신 없는 마음. 비단 글 쓰는 소설

생활과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매일 일터에서 또 집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늘 마주치는 마음인데요. 오늘 할 일 다 마치면 오늘 하루는 무사통과 이렇게 외치는 그 작가의 주문이 참 솔직하면서도 인간적이어서 웃음이 나네요. 인생 전체를 바꾸는 비법은 아니어도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을 깔끔하게 해내는 것. 그 사소함들이 모여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싶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로 하루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계획이실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장강명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둘과 함께 했습니다. 나나니 타령 들으실 텐데요. 연평도 남봉가입니다. 떠난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 미련이 남아있는 가사의 영감을 받아서 재해석한 곡인데요.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나나니 타령 감상해 보시죠.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나나니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후렴구가 나나나로 시작해서 나나니 타령이라고도 하죠. 미련을 버리고 그저 춤추며 놀아보자는, 그렇게 춤추면서 놀고 전진하면 미련을 놓지 못했을 때 돌아오지 않던 것들이 돌아온다라는 마음을 담은 곡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JOK의 연주곡인데요. 더 마인드 전해드려요.

JOK의 연주로 더 마인드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7채 서곡 준비했어요. 보편적 예술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린 음악 들판에서였습니다. 이용구의 단소, 문양숙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날 수 있으실 텐데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경주 최부잣집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이에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716님께서 저는...

어제도 장을 봤는데 또 시장에 맛난 거 사러 갑니다. 손자들이 친손주 두명 외에 또두 명이 온다고 해서 신나게 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명절 되세요. 아, 정말 또 오랜만에 만나실 거 아니에요. 자주 못 만나다 보면 더막 반가운 그 마음에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 음식들 사고 또 사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제도 장을 보셨는데 또 이제 잊으신 게 있어서 오늘 또 시장에도 만난 거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사러 가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실지 문자를 통해서도 느껴지네요. 친손주, 외손주 이렇게 오나 봐요. 아유, 정말 그 날만을 또 기다리실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그 상상으로 행복하신 오후 분명히 보내실 것 같네요. 두꺼비님께서 서울 시장 분위기요. 재래시장에 사람들 웅성웅성 많고요. 마장동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지난 명절 때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보내셨던 기억 나는데 추석에는 그래도 이렇게 또 웅성웅성 할 정도로 제법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아 이게 좀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물건 파는 곳에 사람들 많고 그러면 명절 분위기도 막더 나는 것 같고 서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도 풍성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그 분위기. 그대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 명절 때까지 계속 좀 손님들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권정생의 시를 백창호가 작곡한 소세 마리하고 아저씨 셋하고라는 곡인데요. 소의 곱비를 잡고 짐을 싣고 이동하는 소와 아저씨의 모습을 노래한 곡이에요. 굴렁쇠 아이들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10호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지난 부기면의 한 우사에서 지난달 광복절에 경사가 났어요. 어미소가 암수, 쌍둥이 송아지를 낳은 건데요.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컷 송아지 광순이가요. 기력

정말 자기 새끼처럼 보살펴주기 시작한 거예요. 농가 부부의 간절한 정성과 또 이 마음씨 착한 보모소의 도움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광순이는요. 이제 건강하게 펄펄 뛰어다닌다고 하네요.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미약한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고 품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우물가 고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미어 도철인들 아니 주랴 철사를 많이 먹여주미어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이 생각 말고 내일도 안고 오시고 모레도 안고 오시면 내 자식

신봉사가 저 동양의 유골이

좋은 밤 살이나 걸어오니 신봉사 좋아라 감사하오 은혜 백골난망이오 천설 많이 먹여간 꽃집으로 돌아올지 어둠 밑에 쭈뿌리 앉어 아이기를 어루나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허허 내 딸 배불렀다 이제 배가 뺑뺑 오구나 아그 날마다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오직이나 좋겠느냐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이더이기 이더이기냐 동네 부인어 턱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기다 나 모른다더라 너도 어서 어서 자르나 너에게 무친 본을 받아 현철하고 얌자르여 아비 그 염불리 보여라

둥둥의 딸, 내 새끼지야 내 새끼. 오, 둥둥의 딸, 눈비 산천호 꽃봉이, 새벽바람에 연초룡, 어둠궁에 수달리로구나. 둥둥둥의 딸, 대인기 끝에는 준유실, 옷구름에 넌 비라불쑥, 어덩 밑에 귀뇌미 왔느냐.

동네 딸 아나 아를 팍. 아 이것이 벌써 나를 보고 빵긋 빵긋 웃는단 말이오. 그 웃는 이 모습이 영락없이 너무이다. 둥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 한 줌 사다가 살각 밑에 드놨더니 만원 머리 감은 소양주가 들랑달랑 닦아먹고 밤 하나 남은

0: 합시고
1: 아이 안고 돌아와. 보담 덮여 뉘어놓고 아이 자는 틈을 타서 동량 차로 나가는디 삼배 전대 두둥지역 왼 어깨 드럼 메고 동량 차로 나간다.
0: 합시고
1: 한편에는 쌀을 먹고 한편에 나락동량 어린아이의 밤죽자로 가.

0: 팽이 잡고 앞길로 진도기 부친어 기제사와 부친어 봉양사를 으보이비 허여간이 부정세리야 아니냐.
1: 심청가 가운데 젖동량 대목 듣고 오셨어요. 이일주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우물가의 부인 또 여러 이웃집의 사랑으로 같이 키워낸 심청이의 이야기가 담긴 대목 전해드렸어요. 뭐 젖동량 뿐이었겠어요. 키우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것도 앞이 안 보이는 신봉사 입장에서는 참 막막했겠다 싶은데 그래도 참 그 마을이 함께 키워냈다라고 생각하면 좀 훈훈해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죠. 이어지는 곡은 하람날의 연주인데요. 가만빛 듣고 올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400년 부의 전설을 쓴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입니다. 최부자 어르신, 이 많은 독립자금을 어찌 마련하셨습니까? 흉년이 심해 백성들을 위해 구휼 자금을 내놓았다고 들었는데요. 구휼 자금이랄 것까지는 없고 대문 밖에 큰 솥을 걸고 죽을 수었어. 우리 집 곳간이 비더라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최부잣집의 뜻이오. 하면 정말로 이 많은 돈을 독립자금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백성

땅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전 재산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임시 정부로 독립 자금을 전해 주시오.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수많은 거상과 갑부들이 있었습니다. 의주에서 대청 홍삼 무역권을 독점하며 왕실 비축금보다 많은 백만냥의 부를 쌓았던 임상옥.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 군마 1,300여 피를 내놓아 헌마공신에 오른 제주의 김만일도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그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400년 동안 명망을 이어간 으뜸은 단연 경주 최부잣집이었습니다. 1대 최진립 장군에서 시작해 12대 최준 선생까지 400년 동안 9명의 진사와 12대 만석군을 배출한 최부잣집. 이 긴 세월 동안 가문이 번창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철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가뭄과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을 열어 인근 사람들을 구휼했고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청렴한 정신으로 과도한 욕심을 경계했는데요. 경주 최부잣집의 베풀은 나라가 위태로웠던 근현대사의 비극 앞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에는 전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12대 최준 선생은 백산상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대다 일제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해방 후에는 남은 전 재산을 기부해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와 계림대를 설립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며 권력을 멀리했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가진 것을 나눴기에 최부잣집의 부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존경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귀하 트리오의 연주였어요. 소나무야 그리고 선구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그리고 흉년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오늘 조선의 그때 그날은에서는 400년 부의 전설을 넘어서 참된 나눔을 보여준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함께 해봤어요. 4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만석군의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단 한 번도 민중의 원망을 사지 않고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가문의 부를 나 혼자 독점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세상을 이롭게 쓰는 책임으로 여겼던 선조들의 바른 기품과 청부정신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을 꼭 쥐고 내어주지 않으려 할 때는 시기와 탐욕의 대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고 세상과 나눌 때 비로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 있는 유산이 되는 거죠.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법을 보여준 최부잣집처럼 명절 앞두고요. 주변의 이웃을 가만히 보듬는 넉넉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나눔 정신의 상징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였습니다. 시아가 작사한 선언이라는 곡 만나보실까요? 라경외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시아의 선언 듣고 오셨습니다. 심심 프로젝트의 모두가 봄이다 이어서 전해드리죠.

심심 프로젝트의 모도가 봄이다.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바로 식구들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라고 또 이렇게 인사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예요. 내일을 향하여 전해드립니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왠지 책 한 권쯤은 읽어야 할 것 같아서 부담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책을 사두고 안 읽는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 책을 곁에 모셔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책의 기운을 다 받는 것이다. 참 듣던 중 반갑고 유쾌한 핑계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가을에는 꼭 다 읽어내야지 하는 마음은 가만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그저 책을 손 닿는 곳에 두고 마음 내킬 때 한 페이지 펼쳐보는 것. 그 행동만으로도 이미 우리 마음은 넉넉하게 채워지고 있을 거예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2016 제18회 우리춤 대축제가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미래세대 춤꾼까지 100여 명의 무용가가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모두 18편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29일 첫날엔

김묘선의 승무를 시작으로 유지영의 호천망극, 조성란의 즉흥무, 민경숙의 산조춤 바람구름 등이 무대에 오르고요. 윤종옥의 도살풀이춤, 위송이의 진도북춤, 이용덕의 함흥건무, 임광규의 태평무, 이순림의 진쇠춤까지 다양한 전통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인 30일에도 윤영옥의 승무를 시작으로 정명희의 민살풀이춤, 김혜란의 구음건무, 장인숙의 전주부채춤 등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황진희 벽계수, 내 마음의 흐름, 황혼, 태평무, 그리고 이승주의 고율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해가는 한국춤의 모습, 9월 29일과 30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제18회 우리춤 대축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화성과 수원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화성시 예술단의 하나의 노래 우리의 아리랑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함께해온 아리랑을 주제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가락과 정서를 오늘의 창작 국악으로 풀어낸 공연인데요. 7명의 작곡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해 모두 7작품을 선보입니다. 익숙한 아리랑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 9월 29일과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16 유네스코 경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선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왕실과 사원의 제의,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각 나라의 궁중과 사원에서 이어온 의례와 전통 예술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조선 궁중무용 춘행전과 처용무, 그리고 북청 사자누름을 만나볼 수 있고요. 베트남에선 영매가 여러 신을 몸에 모시는 전통 신앙의례 렌동, 캄보디아에선 라마야나를 바탕으로 한 전통 가면극 르콘콜이 펼쳐집니다. 또 중국에선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가 어우러지는 사천성 천극을 선보이는데요. 순식간에 가면이 바뀌는 변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이지만 그 안엔 평안과 화합,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 화성과 수원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에도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화와 음악 장르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질까요? 국악부터 전자음악, 대중음악과 재즈,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6 ACC 엑스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축제의 이름의 X는 서로 다른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무대는요, 전자음악과 영상예술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요.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음악가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무진, 선우정아, 10cm, 강산해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가들을 비롯해 국악을 기반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자루와 추다의 차지스도 함께하고요.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주말에 개막한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이클 신지은 선수의 동메달을 시작으로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근대 5종에서는 한국 선수 최초로 여자 개인전에서 성승민 선수가 1호 금메달을 기록했습니다.
2: 대단하죠.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걸었고요. 이야. 자,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출전하는 배드민턴도 내일부터 단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가을 운동회 같은 느낌도 나고 좋네요.
2: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과 함께 이번 주는 본격적인 추석 주간이기도 한데요. 해마다 명절이면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또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 추석엔 선물이 배송 중이라면서 택배 주소지 오류, 배송 불가를 이유로 주소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1: 네. 자, 아시겠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요.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사물놀이 땀띠의 이어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아시안 게임도 개막했지만은 추석 주간도 시작이 이제 됐죠.
0: 네.
1: 택배와 선물 배송 또 차량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이런 걸 악용한 스미싱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선물과 택배 배송, 외화 환전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뭐 택배 주소지 오류, 택배 배송 불가, 과태료, 범칙금 미납 등 문구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1: 네.
0: 그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1: 맞습니다.
0: 바로 그냥 지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1: 네. 이렇게 그냥 국가적으로 제일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이런 보이스피싱들이 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똑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추석 주간이 시작이 됐지만은 아직은 또 할 일이 많은 그런 월요일입니다.
0: 네.
1: 네. 자, 그래서 연휴 전에 추석 연휴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또 뭐가 있는지 뭐 챙겨야 될 것도 되게 많고
0: 일단 뭐 연휴가 길기 때문에
1: 네.
0: 비상약 잘 챙겨야죠.
1: 약 그렇죠. 약도 챙겨. 아 그러네. 약을 또 챙겨야겠네요.
0: 약국이 그렇죠? 문을 닫으면
1: 네.
0: 비상시에 또 곤란할 수가 있어요.
1: 뭐 24시 약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0: 네, 그래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1: 네.
0: 지역에 따라서는 없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비상약도 챙기셔야 되고
1: 집도 좀 청소를
0: 미리 좀 해놓으면 좋죠.
1: 예. 네.
0: 연휴 딱 끝나고 들어왔었을 때 깨끗해야 아, 새로운 아, 출발.
1: 어디를 가시는군요? 저는 이제 우리 저희 집으로 이제 오시니까.
0: 아.
1: 예. 네.
0: 이래저래 청소는 해야겠네요.
1: 깨끗하게.
0: 깨끗하게.
1: 큰일 났습니다 지금.
0: 안 하면은 이제 이게 뭐니
1: 지금.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진짜.
0: 아.
1: 네. 아, 업체를 지금 찾아야 되나 이런 정도예요.
0: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셨습니까?
1: 그 진짜 끝났죠. 끝난 지 몇 달 됐죠.
0: 아 그래요.
1: 네,
0: 그 여파는 없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1: 뭐 전혀 하자 없고.
0: 그냥. 아 그러면은 뭐 청소할 게 뭐가 있어요. 깔끔하게 이미 정리 다 됐네.
1: 아 예 그렇습니다.
0: 그럼 말 못한 사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연휴 전에 뭐 이제 카드값도 미리
1: 아,
0: 다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고요.
1: 네.
0: 뭐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저 지방세도 이제 내셔야 되니까 미리 네. 내버리시고.
0: 그리고 네. 장 봐야 될 것들도 미리 미리 장 보는 게 좋고요.
1: 그러네요.
0: 네.
1: 진짜. 자, 그래서 연휴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또 뭐가 있으신지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연휴 전에 해야 할 일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1: 네.
0: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당해다.

0: 강부자 어르신의 앞소리 그리고 많은 분들의 소리로 둥당의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설레는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휴를 잘 보내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0: 6017님께서 와, 추석 기차표 못 구해서 언제 출발해야 되나 아내와 의논 중입니다. 명절마다 번갈아서 처가 먼저 그리고 우리 먼저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 추석에는 처가로 먼저 가서 장모님 사랑을 듬뿍 받을 예정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고
1: 네.
0: 아 기차표를 못 구하셨군요. 차량이 많이 막힐 텐데
1: 그렇죠.
0: 조금 일찍 출발하거나 좀 늦게 그 전날 늦게 출발하거나 좀 시간을 좀 잘 선택해가지고
1: 그래도 막혀요.
0: 가셔야 될 것 같은
1: 저기 어떻게 해도 막혀요.
0: 희망을 좀
1: 그냥 네. 편안하게 느긋하게 네. 오래 걸린다.
0: 아 주차장에 생각하고. 그냥 계속 네네네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 어차피 자차 이동이라면 막히는 네. 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저는 다 해봤거든요.
0: 네네.
1: 눈치 싸움도 해봤고요.
0: 네네.
1: 그리고 새벽에도 출발해봤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그 빠른 길 안내 있잖아요. 내비에.
0: 빠른 길 안내.
1: 네. 네네. 빠른 길 안내. 네. 시간 우선.
0: 네.
1: 빠른 길 안내. 똑같습니다.
0: 아 어떡하죠.
1: 특히 시간 우선으로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어디 골목골목으로 가요.
0: 아하.
1: 오히려 운전은 엄청 힘든데 도착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0: 비슷해.
1: 네, 저 다 해봤습니다.
0: 아하.
1: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느긋한 마음으로 네.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0: 네.
1: 그런 자세로 임하시는 게 어떨까?
0: 옆에 타신 분들은 뭐 한 드라마 한 10개 정도 다
1: 그렇죠.
0: 예, 다운받아서 그냥
1: 정주행 가능하죠.
0: 네네네네.
1: 예.
0: 뭐래 주인공이 뭐래.
1: 그렇죠, 그렇죠.
0: 운전한 사람은 예.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1: 그렇죠.
0: 예.
1: 아니 그런 것도 가능해요. 뭐 팟 같은 거 있잖아요.
0: 팟?
1: 그러니까
0: 먹는
1: 그,
0: 팟?
1: 아니요.
0: 앱 중에?
1: 그 앱 중에.
0: 예.
1: 네. 그러니까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거.
0: 예,
1: 그런 거 정주행에도 굉장히 재밌어요.
0: 그렇죠. 네. 괜찮죠.
1: 그래서 그냥 그거 들으면서
0: 그래요.
1: 가는 거예요. 그냥.
0: 못 봤던 거.
1: 그렇죠.
0: 못 들었던 거.
1: 맞아요.
0: 이렇게.
1: 안전한 연휴 길 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3515님께서는 추석 때 며느리 친정부터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사돈이 아프셔서 걱정이 많을 테니 마음 편하게 다녀오라고 했어요. 야, 또 마음을 내주셨네요. 감사하네요.
0: 맞아요. 이젠 또 시대도 바뀌었고
1: 네.
0: 뭐 이거 먼저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같이 행복하자고 있는 명절이니까.
1: 그 말 중에 친가 외가
0: 네. 네네.
1: 이것도 약간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0: 아 바꿀까요?
1: 바꿔요.
0: 바꿀까요? 어떻게
1: 개념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0: 아.
1: 네. 친가 외가 이것도 예전에 족보 시대에
0: 아.
1: 있었던 어떤 네네.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친외 요 구별도 좀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가 엄마가 네? 어떻게 바꿀까요?
1: 아 아빠네 엄마네
0: 아빠네.
1: 아 근데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이제
0: 가족이죠.
1: 어차피 가족이에요. 그걸
0: 그렇죠.
1: 뭐 굳이 구분해 가지고 친가 외가. 그러고 보니까 텀블러 바꾸셨네요.
0: 아이고 저기 거예요. 아내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아내 거예요.
1: 들고 다니던 텀블러 왜 어디로 가고?
0: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니 그 시금털털해 보였었는데 드디어 바뀌어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뭐 아무튼 이유가 있는데
1: 아 그래요?
0: 뭐 그거는 전파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1: 알겠습니다.
0: 때문에.
1: 알겠습니다. 네. 6855님 이번 추석 연휴에 할 일은 대청소하고요. 자손들이 오니까 먹거리 준비하고 이부자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렇죠. 이불 그렇죠. 이불 쪽도 다 한번 세탁을 교체를 한번 해야죠. 네, 손님들 오시니까.
1: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군요.
0: 그렇죠.
1: 그렇네요. 네.

0: 2부 자리도 준비해야 되는 생각이 보니까.
1: 맞네요. 6958님께서 오랜만이에요. 봄에 아버지 보내드리고 난 후 국악방송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던 아빠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못 듣다가 다시 듣게 된 지 얼마 안 되고
0: 네.
1: 다시 문자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추석은 아버지가 안 계신 처음 첫 추석이라 마음이 가라앉는데 홀로 남으신 엄마를 위해서 힘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0: 아 그러시겠네요. 또 괜찮아졌다 싶다가도 명절 때 명절 때 안 계시니까 그 빈 공간이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지시겠네요.
1: 맞아요 진짜.
0: 아 그렇네.
1: 저도 얼마 안 됐으니까.
0: 네.
1: 작년 7월 11일이었으니까
0: 네. 이제 딱 1년 됐네요.
1: 네. 근데 계속 허해요.
0: 그러니까
1: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도 기다려지고
0: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1: 예. 엄마 그래도 엄마가 진짜 많이 힘드실 테니까 같이 서로 같이 의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눈물도 쏟고.
0: 맞아요. 같이, 맞아요. 그거 굳이 막 감추고 숨기고 할 일이 아니라
1: 내가 엄마의 꼭 등대가 되어줘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 같이 울고 엄마 같이 그리워하고 그래야 해소가 되지. 안 그러면은 계속 쌓이더라고요. 예.
0: 그래서 명절 때 모이면 그냥 뭐 아버지의 추억담 이야기 싹 풀어놓는 거 같이 그러면서 어머 진짜 그랬어.
1: 맞아.
0: 아 그런 맞아 그런 날도 있었어. 그러면서
1: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들 좀 준비하면서 네.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추억거리니까. 네.
0: 그러고 나면 또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는 것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0: 네.
1: 1968님 딸이랑 사위가 오니까 오랜만에 청소하고요. 새 이불도 준비하고요. 베개 호청도 바꾸고. 장도 봐야 됩니다. 사위가 잡채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딸이 잡채를 꼭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0: 우리 장모님인가? 번호는 아닌데 저희 장모님도 항상
1: 네네네.
0: 잡채와
1: 네.
0: LA 갈비를 꼭 해주십니다.
1: 아 그러셔.
0: 왜냐면 제가 환장하거든요.
1: 아, 네. 아니 또 때로는 반대로 또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0: 뭐를요? 아 제사 음식이고
1: 아, 그래요.
0: 그리고 해주시는 또 그 행복감이 있으신 것 같고
1: 아
0: 그리고 그걸 항상 제가 맛있게 먹거든요.
1: 아,
0: 그리고 실제로 맛있고
1: 아 그랬었어요.
0: 네. 아 직접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장모님께
1: 저는 요리 쪽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0: 그러면서 나한테는 하락을
1: 아니 그냥 네. 아니 장모님도 요리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0: 네.
1: 와이프도 잘하고 그래서
0: 네. 네,
1: 저는 낄 자리가 아닙니다 고기는.
0: 요럴 때는 그냥 맛있게 네. 먹고 그리고 꼭 입을 열어야 돼요.
1: 아.
0: 우와. 너무 대박.
1: 아, 병희 씨 너무 좀 이제는 좀 기계적이에요.
0: 아니에요, 진짜요.
1: 리액션이.
0: 아니에요, 진짜요. 저는 마음에 없는 추임새는 아니, 추임새가 아니다. 라는 철칙이 있어요.
1: 맛도 보기 전에 우와.
0: 아, 맛은 봐야 돼요.
1: 아, 그래요?
0: 아, 세 번 씹고 우와가 아, 나가야 됩니다.
1: 오케이. 네. 3157님. 추석 전에 하는 건 장보기와 대청소 그리고 신권 구입 선주가 5명이라 5만 원씩 주려면은 신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0: 우리 장인어른인가 번호는 아닌데 저희 장인어른이 꼭 신권을 준비하세요.
1: 아 그러셨어요.
0: 반드시
1: 아...
0: 지금 계속 그래 오셨거든요.
1: 계속 오늘 사회생활을 하시네요.
0: 아니 어차피 지금 바쁘셔가지고 이 방송 못 들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1: 아?
0: 이것도 정성이다 생각을 하시고
1: 아,
0: 은행 가가지고 신고 딱 준비.
1: 어르신들은
0: 맞아요 맞아요.
1: 깨끗한 종이로 해야
0: 네.
1: 복 들어온다고
0: 해가지고
1: 꾸김 없는 그런 종이로 저기 지폐로 이렇게 주시죠.
0: 사랑이죠 사랑.
1: 네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 문자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고향집 가세 듣고 오겠습니다.

0: 정태춘의 노래로 고향집 가세 듣고 왔습니다.
1: 명절 때는 정태춘님의 이 목소리가 참 어울려요.
0: 아, 명품 보이세요.
1: 네, 뭔가 고향의 따뜻한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목소리의 그쵸. 음악이었습니다.
0: 음유시인이다 이런 표현이 네. 저는 떠오릅니다.
1: 언제라도 네. 좋지만 명절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칠하나
0: 네.
1: 공하나님 출근해서 화분에 물 주고 청소하고 커피 한 잔 바투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0: 아우.
1: 어제 주말이라 명절 음식으로 황태무침, 더덕무침을 해놨어요. 통에 담으면서 며느리 것 먼저 챙기게 되네요. 9월 21일 오늘 사랑스런 제자 박주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생일이에요. 늘 웃는 모습 성실하고 지혜로운 주원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0: 아이고야.
1: 사랑이 가득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0: 그러네요. 지금 저 아드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식 아직 그래도 이제 며느리 예 먼저
1: 며느리죠.
0: 사실상 며느리니까.
1: 네네네네.
0: 아 참 좋으시겠네요 진짜.
1: 그리고 제자를 생각하는 이 마음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0: 뭐라?
1: 그냥 그래요 정도 할 수 있는데 주원이. 상호 씨 둘째와 또 이름이 같네요.
0: 아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0: 3759님께서 할머님이 초콜릿을 좋아하셔가지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수제 초콜릿을 사놓아야 합니다. 할머니 기다려요 하시면서
1: 아 좋겠네요.
0: 할머님이 초콜릿을 좋아하시는군요.
1: 뭐가 좋겠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게 뚜렷한 게 좋은 거예요.
0: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명확하니까 이렇게 딱 준비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걸 아니까.
1: 맞아요.
0: 그리고
1: 뭐 수제 초콜릿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너무 좋네요. 행복하네요.
0: 네.
1: 8318님 엄마가 안 계셔서 아빠가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대청소는 물론이고 오늘 이불도 예약해서 세탁기 돌리고 출근했어요. 아우. 하시면서
0: 이제 집단장부터 이제 네. 시작하시네요. 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사실.
1: 맞아요.
0: 네.
1: 하루만에 다 안 돼요.
0: 안 되니까 나눠가지고 네. 조금씩 조금씩 해야죠 뭐. 3787님께서 추석 선물 준비해야겠죠. 올해는 옥돔 준비해서 보내드렸어요 하시면서.
1: 옥돔.
0: 세상에.
1: 이야, 옥돔 비싸지 않나요?
0: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데.
0: 네.
1: 오, 큰 선물 또 하셨네요.
0: 저 이번에 저기 전어를 조금 얻어먹어봤습니다.
1: 누구한테 얻어먹어요?
0: 며칠 전에. 예, 아니 이제 횟집에 갔는데
1: 또 얻어먹었어요?
0: 아니, 아니 애들이랑
1: 네.
0: 저희 동네에 되게 네. 허름한 이제 횟집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좀 몇 번 갔더니 사장님이
1: 네.
0: 애들을 되게 예뻐하시더라고요.
1: 아.
0: 서비스로.
1: 아 서비스로.
0: 서비스로
1: 전어를.
0: 전어를 주시더라고요.
1: 어휴.
0: 사장님 이거 되게 좀 비싸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네. 그랬더니 아이. 오늘 많이 팔아서 괜찮아.
1: 어머머머 정이 넘치네요.
0: 오우, 맛있더라고요.
1: 맛있어요. 귀하다고 그러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죠.
0: 맞아요.
1: 그런 거 있어요. 손주 들어오니까 현금 좀 찾아놓고 봉투도 준비해야겠어요. 4952님. 아 요즘에는 봉투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0: 어우 그쵸 그쵸. 에이,
1: 그냥 흰 봉투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데
0: 정성이다.
1: 봉투도
0: 이렇게.
1: 워낙 디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0: 네네네.
1: 그렇더라고요.
0: 0989님께서 이번 추석 때 우리 돌싱 딸이 남친하고 인사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하고 마음도 바쁩니다. 이제 꽃길만 가자 이렇게.
1: 떨리겠다.
0: 추석 때 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가정을 일구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1: 사실상 그냥 단순 연애보다는 좀 더 많이 친척된
0: 진지하게.
1: 예, 그런 맞아. 상황인 것 같네요.
0: 따뜻하게 예. 잘 맞아주시면 좋겠네요. 진짜.
1: 이 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0: 떨리죠.
1: 첫 만남.
0: 어.
1: 부모님들도 떨리고.
0: 그렇죠.
1: 예.
0: 손님이면서 또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0: 좀 신경 쓰이죠.
1: 떨리죠. 7843님. 만며느리인 우리 형님이 아프세요. 동서들이 음식 가서 하려니 겁도 나지만 해쳐보려고요. 대가족 13명인데 13인분.
0: 아
1: 이해했습니다.
0: 양도
1: 항상
0: 많고.
1: 이제 형님이 거의 도맡아 하셨나 보네요.
0: 근데 이제 아프시니까
1: 예.
0: 이제 같이 나눠서
1: 형님 이제 할 만큼 하셨나 보네요.
0: 아이고야 세상에.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케어해드리고.
1: 아니 그리고 왜 여자들만 이래요? 남자들도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죠.
1: 남편들도 시키세요. 듣고 계신 남편분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는

0: 한다고. 예? 명절 까방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한 3시간 정도 좀 더 주무시고 그러고서 같이 해야지. 그리고 사실상 대가족 13명이면요. 13인분이 아니죠. 한 애들... 이틀치 먹을 것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1: 아니 뭐 한 하루만 있다 갈 수도 있고 한 끼.
0: 하루만이라고 해도
1: 한 끼만.
0: 끼니로 따지면 몇 인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좀 대가족이 다 같이 그럼. 해야 돼요.
1: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는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노래로 니나노 드라이버 듣고 오겠습니다.

0: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노래로 니나노 드라이버 듣고 왔습니다.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퀴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0: 먹어.
1: 이놈 저놈
0: 묻지 마.
1: 따지지 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2: 파투의 상사디아.
3: 가슴을 태운
4: 언니다. 난 다른 건 필요 없고 송편만 있으면 될 것 같아.
5: 뭐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송편 타령이야?
4: 아니 요즘 디저트 시장에도 K떡 바람이 불어가지고 찹쌀떡부터 다양한 떡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잖아. 혹시라도 송편 못 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지.
5: 아 진짜 걱정도 팔자다 진짜. 아니 우리 먹을 송편은 내가 미리 사주지. 근데 진짜 갑자기 백화점마다 떡 코너가 난리라더라. 7만원 난리라더라.
4: 멘트가 난리야.
5: 그래 그래 미안해. 7월 8월 두 달 동안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는데.
4: 드디어 우리나라 K떡이 글로벌 디지털 시장. 미안하다. 다시 갈게. 드디어 우리나라 K떡이 글로벌 디저트 시장에서도 먹히는 거지. K떡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곧 시루떡, 송편까지 외국에 굳기 못지않게 K떡의 맛과 영향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겠어?
5: 그래 그래. 이번 K떡 바람이 너무 좋은 게 각 지방에서도 전통떡, 맛있는 떡들이 우리 떡도 맛있어요 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야. 제주 오메기 떡부터 잔기지 떡 또 송편까지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떡이 재발견을 하는 분위기라고.
4: 쫄깃한 우리 떡 얼마나 좋아. 깨송편 얼마나 좋아.
5: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아이고, 야 대기라, 향긋한 솔잎 냄새 가득한 송편을 만들려면 너가 싱싱한 솔잎을 몇 개 구해주면 좋겠네.
4: 솔잎.
5: 좋지?
4: 솔잎알이.
5: 좋아 좋아.
4: 얼마면 돼?

0: 이은관의 소리로 떡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아, 네. 이제 K떡.
0: K떡.
1: 시작된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전 세계에 이제 맛과 영향이 알려지고 있는 모양이고요.
0: 그렇죠.
1: 지금 7월, 8월 두 달 동안에만 해도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0: 신기합니다, 진짜. 네. 대길이가 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화가 난 모양인 것 같다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좀 양해를 네.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 8288.
0: 약간 예. 언성이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난 투로 해야지 네. 캐릭터가 살거든요. 어쩔 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1: 속내를 내려면.
0: 네네네.
1: 네. 아 그래도 송편 보내주고 싶다고 대길이한테. 네, 감사하네요. 그 마음만으로도 네. 감동입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토요일에 개막한 아시안게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 등장한 테크볼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0: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1: 신기해요. 바로 이 테크볼에서 우리나라 이준석 선수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올해 27살 이준석 선수는 아시안게임 테크볼 출전을 위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준비를 했다는데요. 테크볼 초대 챔피언 이준석 선수의 우승을 축하하면서 문제 드립니다. 테크볼이란 이 종목과 이 종목의 장점, 재미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종목인데요. 테크볼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스포츠일까요?
0: 1번 축구와 배구, 2번 축구와 탁구, 3번 축구와 골프.
1: 네.
0: 와 이거 저도 이거 보고 보려고 봤던 건 아닌데 애기 이발시키려고 갔는데
1: 네, 네.
0: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래서 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재밌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1: 일단 보기에 축구는 다 들어가니까.
0: 그쵸.
1: 축구의 장점, 재미를 이제 뽑아왔고
0: 네네네.
1: 다른 종목 하나는 뭐냐?
0: 네.
1: 이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축구와 배구, 축구와 탁구, 축구와 골프.
1: 네.
0: 네.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뭐 이 종목의 선수 그러면 떠오르는 분들이 많죠. 삐약이도 뭐, 있고.
0: 그렇죠.
1: 저는 네, 예, 신유빈 선수도 예, 있고.
0: 헌정화 선수.
1: 네, 그렇죠.
0: 또 계시고요.
1: 유승민 선수.
0: 아, 네. 그렇죠. 예.
1: 우남규 선수.
0: 아, 네, 그러네요. 아. 금세 또 검색하셨네요.
1: 아, 그럼요. 임종훈 선수도 있고요.
0: 아, 또 누가 있나요?
1: 주세혁 선수.
0: 아,
1: 네, 네, 네, 네.
0: 그냥 쭉 그냥 읽으세요.
1: 다 했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되게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재미있는 네. 것 같고 호기심이 좀 들더라고요.
1: 네.
0: 한번 해보고 싶다.
1: 축구와 이 종목이 결합한 테크볼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0: 네.
1: 생소한 종목인데 이준석 선수가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 대회 나가기 전에 6개월 전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대회 준비를 한 거예요.
0: 세상에.
1: 근데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0: 인생을 걸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
1: 예.
0: 거죠. 세상에.
1: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힘들

0: 겠더라고요. 1716님 보셨군요.
1: 힘들긴 힘들고 네. 힘들 것 같으면서도 재밌을 것도 같고 풀세트는 못 뛸 것 같고 뭐 한두 번 네.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0: 아시잖아요. 하는 사람이 힘들어야 보는 사람이 재밌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자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 같고요.
1: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정답을 발표해도 되겠죠?
0: 아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이제 들어오죠.
0: 오답은 네, 네. 없네요.
1: 그러네요.
0: 네
1: 많이들 또 보셨네요.
0: 그러게요.
1: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축구와 탁구가 정답이었습니다.
0: 네. 자, 축구와 탁구의 장점들을 재미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새롭게 네. 결합한 테크볼.
1: 네.
0: 앞으로도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겠죠.
0: 예. 아주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1: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양한 종목들이 생기겠네요.
0: 네.
1: 요거하고 요거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뭐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0: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 피케 선수라든지 이런 축구 선수들이 이제 축구가 90분 동안 뛰잖아요.
1: 네네네.
0: 이게 너무 길다.
1: 네.
0: 지금 시대에 맞춰서 좀 약간 룰을 바꿔야 된다 해서 새로운 종목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보겠습니다. 많은 문자들이 왔는데요. 떡 선물은 5036님이 당첨되셨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떡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똑똑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뒤바뀌면서 동해와 남해 어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는 몸 길이가 3.5m에 달하는 상어가 출몰을 해서요. 전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근 카페 사장님은 상어에게 고등어라도 한 상자 선물하고 싶을 만큼 상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상어가 등장하는 영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47m, 2번 딥블루시, 3번 그랑블루.
0: 어려운 문제요.
1: 영화 매니아가 아니시면 좀 네. 어려울 수 있죠. 실제 네. 영화고 네. 하나는 돌고래가 나오고 프리다이빙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0: 네. 네. 돌고래가 나오는 작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게 오답이 아니 그게 정답이에요.
1: 그렇죠. 자, 상어가 등장한 영화가 아닌 거. 47m 딥블루시 그랑블루.
0: 아 근데 저 진짜 이거 상어 영상을 보고
1: 네네.
0: 사실 저는 AI인가 했어요.
1: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0: 네.
1: 이런 식으로.
0: 어떻게 부산 앞바다에 그러니까 상어라니.
1: 해수 온도가 진짜 많이 네. 이렇게까지 올라버린 거죠 진짜.
0: 그러게요. 어종의 변화가 바다의 생태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진짜. 있는 것 같고요.
1: 아, 무섭습니다.
0: 자 47m 딥블루시 그랑블루. 저는 이제 K리그 팬으로서
1: 네네.
0: 제가 FC 서울 팬인데 FC 서울의 가장 라이벌 팀
1: 수원.
0: 네. 수원 삼성.
1: 색깔
0: 수원 삼성의 팬 이름이 이거예요.
1: 딱?
0: 네.
1: 네 글자예요?
0: 네.
1: 요거예요, 요거?
0: 네.
1: 축구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모를 거 아닙니까?
0: K리그를 아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기는 하는데 워낙 응원을 잘해요.
1: 네.
0: 예. 근데 수원 삼성 유니폼색을 봐도 뭐 알 수 있으니까. 예.
1: 아무튼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알 수 있는 힌트로.
0: 네.
1: 예.
0: 뭐 있습니까?
1: 저는 두자 힌트인데요.
0: 네.
1: 이 두자를 하고 깨를 붙이면
0: 깨요.
1: 깨. 그렇다면 깨를 붙이면 그렇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0: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 깨 47개 뒷불깨 그랑 깨.
0: 아 뭐야?
1: 없어 진짜.
0: 아
1: 드릴 게 없어.
0: 뭐예요 이게?
1: 아니 진짜 없어.
0: 그럼
1: 없어.
0: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1: 그렇죠. 다 가능한.
0: 아니 그
1: 다 열려 있어요.
0: 깡통에다가
1: 네네
0: 동전 이렇게 딱 넣으면
1: 넣었어요?
0: 땡 이렇게 나겠네요.
1: 그렇죠. 붙여볼게요. 땡 47.

0: 땡 뒷불 땡그랑.
1: 아, 이런 식으로 가시겠다.
0: 이런 식으로 오늘은 아하,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깨를 붙였고요. 봉영 네. 씨는 땡을 앞에
1: 땡을 붙였어요.
0: 네, 붙였습니다. 네. 네.
1: 자, 너무 쉽죠? 자, 상호 보러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2059님. 네. 지금 이 상어 이제 바다로 어떻게 그 해선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보내야죠.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큰 바다로 스스로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린다. 이런 얘기
0: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대요.
1: 아하.
0: 예. 아, 네, 네. 그래.
1: 새끼까지 나왔으면 진짜 건들면 안
0: 일단은
1: 되겠네요.
0: 일단은 둬야겠네요.
1: 네.
0: 그래. 어미의 마음이 또 그런 거니까.
1: 그래서 여기 근처에 인근 카페 사장님들 엄청 상어에게 고맙다.
0: 그렇죠. 네. 이벤트 아닌 이벤트 돼버린 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선물을
1: 김치죠.
0: 김치가 걸려 있고요. 7419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네. 해금 연주자 최태영 씨가 오랜만에 오픈런 초대석 나와 주십니다. 10월 1일에 수림 뉴 웨이브 공연을 지금 준비 중이시거든요.
0: 네.
1: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 많이 하고 오늘 멋진 연주 라이브 이야기 들려줄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0: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오방가르드의 노래로 바람이 분다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문화행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 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 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하늘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국립중앙박물관에서 6월부터 전국 지역 예선을 시작해서 지난 토요일에 드디어 결선이 치러졌는데 관객이 3천 명이 몰렸대요.
1: 그러니까 전국에서 275팀 643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25팀이 결선에 진출해서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을 펼쳤는데 영예의 대상은 백자 청화 잉어 연적을 표현한 참가자에게 돌아갔더라고.
0: 대상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그야말로 박물관 유물이 살아난 듯 우리 문화유산을 개성 넘치는 분장과 퍼포먼스로 재현을 했다잖아.
1: 스스로 회전하는 반가사유상부터 당당한 걸음으로 등장한 간돌검,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귀환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대한제국 국세 재고지보까지 메시지도 묵직했대요.
0: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국중박 분장놀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유산 페스티벌 아닌가?
1: 그렇지 그렇지. 그야말로 조상이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내는 축제지. 전통과 함께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나는 유쾌한 박물관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21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1: 지난 토요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는 국새가 춤추고 반가사유상이 랩을 하는 국중박 분장놀이 페스티벌에 이렇게 열렸었는데 3,000명이 박물관에서 살아나온 우리 문화유산들이 유물들의 그 런웨이에 굉장히 환호했다고 합니다.
0: 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유쾌한 그것도 참여형으로 만든 축제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유산 페스티벌이라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을 비틀어서 어떤 참가자는 국중 밖은 위험해라고
0: 예,
1: 적은 팻말을 들고 나와서 아직 해외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0: 네.
1: 이 묵직한 메시지까지 담아낸 국중박 분장놀이 축제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합니다.
0: 이렇게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축제를

0: 만들 수 있는 이것 또한 어쨌든 우리의 문화 유산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1: 그죠.
0: 그러니까 전승 보존 이게 전통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문화 유산과 함께 전통과 함께 펼쳐지는 K박물관 축제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이런 축제가 계속 쭉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래 기다리셨네요. 오늘도 멋진 연주자 만나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둥그리 둥둥 그리 둥둥 오리오라 오리오라 오리오라 오리오라 줄을 서시오
0: 오픈런 초대석 오리오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파도를 타고 있는 해금 연주자 최태영 씨가 10월의 첫날 수림 뉴 웨이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오픈런 초대석 우리 해금 연주자 최태영 씨를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금 연주자 최태영입니다.
0: 네. 오랜만이세요. 예. 오랜만에 뵙지만 그대로시네요.
2: 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예, 예. 세원 씨는 수염이 좀 더 많이 길었잖아요.
2: 예, 아 미세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1: 맨날 혼나요. 네. 정리 좀 하고 살으라고.
0: 멋져 좀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네. 뭐 요즘 뭐 KBS 국악 한마당이라든지, 네. 뭐 국립 창극단이라든지 객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기저기 또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네.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아 진짜 여기저기 해금 그러면 다 최태영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어딜 보나.
1: 진짜.
0: 항상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강의는 어디 나가십니까?
2: 지금 제 모교인 한예종하고 네. 용인대와 또 경북대 나가면서
1: 네.
0: 경북대까지 갈 그럼 네. 매주 가세요?
2: 예, 네, 매주 대구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0: 어머.
2: 예, 네, 또 KTX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0: 어이구, 그러면은 그 마일리지 많이 쌓이셨군요.
2: 예, 많이 쌓였죠.
1: 그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오나요? 아니면 그냥 끝나면 바로 오나요?
2: 예, 네, 거의 뭐 끝나고 바로 오는 스케줄로 이제. 해서 네. 네. 다행히 뭐 저희 집이 아산이어서 서울에서 좋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 수월합니다. 예.
1: 서울에 거주하시질 않네요.
2: 예, 아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로 예, 출퇴근하기도 하고 네. 예, 또 지방으로 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0: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바라는 느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또 게다가 아산 KTX 예. 여기 있잖아요.
2: 맞아요. 천안 아산 여기 있어서.
0: 예, 천안 예. 아산 여기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전국구로 활동하기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인프라이시네요.
2: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1: 그리고 지금 10월 1일이네요. 목요일. 네. 2016 수림 뉴웨이브 또 공연을 앞두고 계십니다.
0: 네.
1: 준비 잘하고 계세요?
2: 예, 또 감사하게 선정을 해 주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재미있는 마음 반, 부담감 반 네. 가지고 열심히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주제가 엇이잖아요.
2: 예, 엇 나간다 할 때 엇인데
0: 네.
2: 뭐 그래서 제가 해금을 연주하고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해금 자체가 가진 성질이 뭐 다른 말로 비사비죽이라고 해서 줄 악기도 아니고 대나무 악기도 아니다 이렇게 비사비죽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0: 그래요?
2: 그런 말 자체가 어떤 엇의 어떤 성향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0: 현악기와 관악기 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2: 네. 네 그래서 좀 주제랑 잘 어울린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주제로 비사비죽이라는 부제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해금을 분류할 때
2: 네.
0: 관악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2: 네네.
0: 현악기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2: 네, 분류상은 관악 편성에 해금이 꼭 들어가거든요.
0: 네.
2: 그래서 관악기는 사실은 아니죠. 찰현악기인데
0: 그렇죠.
2: 예, 관악 편성에 들어가는데 그런 이유는 또 해금이 다른 그 호흡을 사용하는 악기들 사이에서 그 호흡을 이어주기도 하고
0: 네.
2: 또 다른 관악기들처럼 지소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유의 음악에 좀 편성이 되곤 합니다.
0: 그럼 현악기예요? 관악기예요?
2: 비사비죽.
1: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현악기인 것 같은데 솔직히
2: 현악기죠.
1: 네, 네. 학교 다닐 때는 네. 이건 관악기야 그러니까 뭐 점수는 맞아야 되니까
0: 네, 관악기라고 쓰긴
1: 답 쓸 때는 그냥 관악기 네. 이렇게 썼는데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이유는 음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악기 아닌가?
2: 현악기죠. 그리고 그냥 관악 편성에 이제 우리나라의 음악을 연주할 때 편성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네. 저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라는 게 존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류가 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분류 안에 이걸 이제 안 들어가는 영역이 반드시 생기는데 네. 그래서 해금이 그 어딘가에서 줄타기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2: 이번 수림 뉴웨이브

0: 만드는 곡인 비사비죽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1: 네.
0: 또 해금 한범수류 해금 산조는 기존에 저희가 악보화돼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가락이 아니라
1: 네.
0: 좀 다르게 연주되었던 한범수 선생님이 직접 연주하셨던 그 가락을 제가 좀 체보를 해서 다시 올려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잘 연주하지 않는 가락이라고 해서 엇가락이라는 좀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1: 아하. 저 아까 이제 잠깐 리허설 때 장단을 맞춰봤지만.

0: 지금은 해금 연주자들도 아주 힘차고 꽉꽉 채워서 뭐 관악기 이상으로 힘차게 연주를 하는데
1: 네.
0: 옛날 산조 같은 경우는 좀 여백의 미가 있어서 장단 소리도 좀 중간중간 잘 들을 수 있고
1: 아하.
0: 좀 힘도 좀 쫙 빼면서
1: 네.
0: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걸 좀 구현해내느라고 좀 요즘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해금 연주 주법과
0: 네.
1: 요즘 주법이 또 많이 다릅니까?
0: 그 네, 뉘앙스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0: 네, 그래서 좀 예전처럼 연주하려면 정말 아 하기 싫다 이렇게 힘을 빼고,
2: 힘을 좀 빼고.
0: 네, 아 귀찮다
1: 맞아, 맞아,
0: 하듯이
1: 맞아.
0: 하면 그 성음이 좀 나오는데
1: 예.
0: 그 와중에서도 이제 뭔가 탁 표현을 하고 한 번씩 탁 치고 올라가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고
1: 그렇죠.
0: 그런 게 그 조절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완급 조절.
1: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다 네. 짜여져 있는
0: 네.
1: 상태로 이제 받다 보니까
0: 네.
1: 사실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혼나면 네. 큰일 나니까.
0: 네, 맞아요.
1: 근데 생각해보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뭐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산조도 마찬가지고 이제 약간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0: 그게
1: 근데 그럴
0: 맞아요.
1: 때 어느 순간 쫙 끌어올리고
0: 네.
1: 또 확 풀어주고
0: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고 오랜 시간을 해온 데서 오는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1: 네.
0: 그 자연스러운 걸 제가 이제 듣고 구현하려니 저한테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1: 그렇지.
0: 덕분에 예,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0: 네.
2: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돼.
0: 맞아요.
2: 뭐 소위 말해서 엘리트가 돼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0: 맞습니다.
2: 칼박이어야 되고 맞아요. 칼 음정이어야 되고
0: 네.
1: 대회에서도 그거 틀리면 땡이잖아요.
2: 그러니까.
0: 그렇죠.
1: 대학 시험 볼 때도 그거 틀리면 땡이거든.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그거 타다가 틀리면 틀린 대로 가는 거예요.
0: 아무튼
2: 최태형 씨의 표현으로는
1: 네.
2: 아 하기 싫어 하는 느낌으로
0: 네.
2: 힘을 좀 쭉 빼고
0: 네.
2: 편안한 맞아요. 상태에서 릴렉스된 상태에서 연주를
0: 네.
2: 한 맛이 있다.
1: 우리도 배우게 된다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2: 이거
1: 놀았어요. 이거 악기 가지고 놀고 소리
0: 네.
1: 가지고 놀고. 우리는 잘 돼야 돼. 대학 꼭 붙어야 돼.
0: 맞아요.
1: 이 차이도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예전 해금 주법과 지금과
0: 네.
1: 약간 저는 어떨 때 들으면은 요즘 해금
0: 네.
1: 연주가
0: 네.
1: 그냥 바이올린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0: 네.
1: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0: 아무래도 음악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소화하다 보니
1: 네.
0: 뭐 서양 음악적인 걸 연주할 때는 저도 물론 그런 주법을 사용을
1: 그쵸,
0: 하고
1: 필요할 때가 있죠.
0: 그러나 그런 경계가 때때로는 이렇게 흐려질 때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전통 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막 밴드 음악 같은 걸 몇 달 동안 하다가
1: 네.
0: 또 전통 음악을 잡으면 이거 아니었는데 싶다가도 또 다시 찾기도 하고 그런 경계를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아, 현대인들 국악인들로서의 네. 삶이에요 이게 지금.
0: 맞습니다.
1: 네.
0: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됩니다.
1: 맞아요. 네.
2: 자,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들어보는데 이제 부제로 엇가락이라고 한번 붙여보셨다고 하네요.
1: 네.
2: 자, 최태형 씨의 해금 그리고 김봉영 씨의 장구로 라이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들어보고 와 되게 편안하다? 좀
1: 네.
2: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저도 장단을 치면서 약간 논단 느낌으로 맞춰드려야 맛이 날 것 같은데
2: 네네네.
1: 아까 리허설 할 때는 틀리면 안
2: 그래요. 좀 힘이 너무
1: 그러니까
2: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1: 대충 할까요?
2: 네, 좀,
1: 좀 대충 해야 될라나 봐. 대충
2: 하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
1: 아유 하기 싫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준비 되셨으면 한번 가볼까요?
2: 네.

0: 맛깔나네요. 뭔가 이 줄 위에서 막 이렇게 줄타기 하는 느낌? 막 능청능청 노는 느낌, 가락들이 그런 춤을 추는 느낌이 나네요.
1: 요 가락은 많이 연주하는 가락이 아닙니까?
2: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연주하는 그 한범수로 해금산조가 한 22분 정도 가량이 되는데 거의 60-70%는 비슷한 가락이긴 해요. 예, 비슷한 가락인데 일단 다른 가락들이 좀 있고 이 연주는 그 KBS FM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뭐 CD로 다시 복원해서 CD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음반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기도 하고 그 전에도 지금 많이 연주되는 한범수류 해금산조가 음원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연주에 비해서 확실히 음질도 좋고 그러다 보니 그 선생님의 그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담겨 있어서 그런 좀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좀 쉬웠고 특히 들으셨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비워지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은 좀 빠른 장단을 해서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네. 진양부터 하면 좀 약간 중고체 판소리 같은 걸 듣는 것처럼 좀 덤덤하면서 네. 슴슴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요것도 그럼 짧은 버전이라 말씀이시죠? 방금
2: 그렇죠.
0: 잘라내신 예, 거예요. 예, 사실 좀, 오늘 예. 방송을 위해서 지금
2: 짧게 자르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1: 수림에서는 22분을 다 하신다는
2: 예 맞습니다.
0: 사실 이제 불가능하지만 네. 상상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을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네네. 녹음 기기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녹음을 해서 그렇게라도 소장이 된 게 참 감사한 일이죠.
2: 맞아요. 네.
0: 근데 진짜 만약 가능했다면 네. 그냥 현장에서 노시는 네네. 그 소리가 만약에 진짜 남아 있었다면 와 우리에게는 보물 같았겠다.
2: 맞습니다.
0: 네. 왜냐하면 아마 옛날 선생님들은 다 스튜디오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 아 그래요.
1: 그래요.
0: 네, 소리 하실 때도 여기 관객도 없고 여기서 박제시키는 거 아니냐.
2: 네.
0: 그래서 굉장히 다 불편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성이 느껴지는 음원 파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1: 그 얼마나 좋아라는 말.
0: 얼마나
1: 참,
0: 좋아.
1: 그거 참 좋아하시네요 이제.
0: 아 근데 진짜 그래요.
1: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활이요.
2: 네네.
1: 검정색이에요?
2: 아 저 제 악기.
1: 네, 보통 이제 흰색으로 맨날 이렇게 네. 인식하고 있었는데.
2: 그게 뭐 흰색 말총도 있고 네, 저기 이제 말꼬리로 만들어진. 활의 네. 저거잖아요. 말총이라고 하는데
0: 말총.
2: 뭐 어떻게 보면은 말이 흰색이면 또 흰색이 될 수도 있고
1: 검은 말
2: 검은 말일 수도 있고 또 그걸 염색해서 쓰기도 하고 네. 다양하게 쓰긴 합니다.
1: 근데 네. 어쨌든 검은색으로
2: 네 나름의 뭐 제 나름의 취향으로서 이제 좀 질감도 조금씩 다르고 거칠기도 좀 다르고 해서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활도 네. 뭐 큰 연주 앞두고는 바꾸기도 합니까?
2: 네네 활의 재질에 따라서 뭐 활 대도 그 뭐 카본을 쓰느냐 대나무를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말총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쓰느냐 좀 거친 걸 쓰느냐 예 네, 그런 것도 차이가 있어요.
1: 네. 마치 가야금 연주자분들 줄 한 번씩 싹 갈듯이.
2: 네 맞아요. 네.
1: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아, 카본으로도 써요?
2: 예 네, 카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네.
0: 7807님이 해금 소리가 아주 귀에 착착 감기면서 듣기가 좋습니다 하셨고 567 하나님이 청이 낮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더 넉넉한 느낌이 들어요. 풍년 느낌도 나고 멋지네요. 청이 좀 낮은 거였습니까?
2: 김영창이신 것 같네요.
1: 잘 몰랐습니다.
2: 예, 네. 일반 저희가 현재 연주하고 있는 청보다는 몇 음 정도
1: 낮아요.
2: 낮게 예, 그 당시에 음원들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독주 때는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낮게 연주를 하시고 네. 뭐 다 같이 또 합주할 때는 높여서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검은고도 김무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옛날에는 청을 그렇게 높게 안 했대요. 그래서 청을 어디까지 내렸더라? 뭐 원래는 C
2: 네.
0: 뭐 요 정도로 잡고 하는데 네. 한 A까지도 내리시더라고요.
2: 제가 지금 거의 그 정도로.
0: 그죠? 예. 근데 A로 내려서 소리를 들으니까 네. 아니 오히려 검은고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리더라고요. 막 너무 땡땡거리는 이 느낌이 아니라 풍성한 느낌.
2: 그게 아마도 요즘은 이제 또 노래 반주도 많이 하고 민요 반주도 많이 하고 뭐

0: 무용 반주도 많이 하는데 좀 음고가 높고 악기가 땡땡하면 그만큼 소리도 또 알찬 소리가 나고
1: 긴장감이 있는 소리가 나죠.
0: 쫙쫙 뻗어나가기도 하고 네. 또 노래하시는 분들의 어떤 키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짱짱하게 내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교육 자체를 그 정해진 음고대로 거의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낮은 소리 얼마나 좋아요. 해금 소리도 해금 소리를 사실 높게 하면 굉장히 네. 귀를 또 찌르기도 하잖아요.
0: 자극적이죠. 예.
1: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낮게 하면 오히려 해금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들리는 느낌이거든요.
0: 다행입니다.
1: 너무 좋네요, 듣기가. 네.
2: 다 바꿀까요?
1: 아, 마음 같아서 싹 바꿔보고 싶어요.
2: 자, 이 셰트형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올해가 해금 시작하시지 한 몇 년 되셨나요?
0: 제가 한 14살 정도부터 했으니까
1: 어이구 거의 뭐 30년 하셨네요 그러면.
0: 횟수로는 그런 정도로 된 것 같은데 뭐 그냥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잡은 걸로 치면 그런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1: 아유 네. 우리끼리 그냥 아유 그냥 인사하면서 아유 우리 최명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명희님을 붙여야겠네. 30년을 한 악기 인생을 산다라는 게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주제가 어치시잖아요.
0: 네네.
1: 엇 나간다 할 때 엇.
0: 네.
1: 최태형 씨는 엇 나간 인생이 1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뭐 저 작가님하고 사전 인터뷰할 때도 엇 네. 뭐 나간 뭐 일이 있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 딱히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예 뭐 인생에 네. 있어서 엇 나간다라고 해봤자 사실 사춘기 때 좀 뭐 반항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겠죠.
1: 반항이 또 뭐 집을 잠깐 외출하거나 이런 뭐 쪽으로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0: 뭐 그럴 텐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게 꼭 뭐 멋으로 얽혀지거나 뭐 제가 엇 나가서 뭔가 얻는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뭐 나름 성실하게는 살아왔는데 그냥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해서 또 남들한테 휩쓸려 다니면서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제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네. 뭐 제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냥 좀 고집 있게 살아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1: 그래서 제가 봐왔던 예. 최태형 씨는 네네. 학교에서 항상 연습실에 계셨고요. 그리고 항상 악기를 항상 메고 다녔어요. 악기 안 맨 최태형 씨를 만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2: 근데 태형 씨는 네. 군악대를 안 갔어요?
0: 아, 예. 저는 일반 군대를 다녀와서 뭐
2: 왜 그러셨어요?
0: 아, 이것도 굳이 제가 엇 나간 거를 이제 뭐 굳이 꺼내자면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뭐 군대 갈 때가 돼서 근데 남들 제 친구들도 다 군악대를 이제 가잖아요.
2: 보통은 다 그렇게 예, 국방부 군악대 아니면 네, 육군본부로 예, 가거나 예,
0: 그렇게 하는데 이제
2: 해양경찰대 그쪽 홍보단으로
0: 맞습니다.
2: 가든지.
0: 예, 예. 근데 저는 굉장히 탐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인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예. 남자가 해금이 귀하고
1: 그렇죠.
0: 예, 제가 전공을 하니까 네. 그 군악대장님으로 계시던 분도 저한테 되게 호감을 표시하셨었고 오라고 말씀도 하셨었는데
1: 프로포즈까지 있었어요.
0: 네, 예, 근데 이제 제 주위에 친구들과 이제 선배가 이제 가잖아요. 네.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고참과 신참의 어떤
1: 그렇죠,
0: 후임의 그도 바뀌기도 하고 아.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막 그런 갈등도 싫어하고 네. 그리고 뭐 그냥 그때는 어떤 그런 패기도 있었죠. 그냥 아예 뭐 군대 한번 갔다 오는데 네. 잠깐 뭐 캠프 갔다 온다고 생각하지.
2: 아 네. 남자.
0: 좀 후회하고
1: 근데 갔다 와보니까 왜 그랬지 싶었죠.
2: 그럼 어디로 갔어요?
0: 저는 22사단 저희 강원도 고성 쪽에 있는.
2: 아이고 고성까지 갔어요?
1: 전방까지 갔습니다.
0: 예, 그래서 전방도 갔다가 내려왔다. 예. 예.
1: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 군악대를 들어갔다면.
0: 네.
1: 그 후배 중에 누가 선임이었던 거예요?
2: 많지 뭐 그랬겠죠.
0: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뭐
2: 몇 살에 군대 갔는데요?
0: 저는 보통 2학년 제가 전 2학년 끝나고 가가지고
2: 그렇게 늦진 않아요.
0: 예, 보통 1학년 끝나고 가고 이러는데 네. 예, 2학년 끝나고
1: 그럼
0: 가서
1: 세 또래인데 뭐, 세 또래.
0: 예, 맞아요. 예, 예. 그런 거 보기 싫어서
1: 누군지는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2: 군대 안 간 사람은 그냥 가만히 계시죠.
1: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술 복무를 지금 무시하십니까? 어쨌든 최태형 씨는 엇 나간 적은 없지만 자신의 어떤 신념을 기반으로 어떤 고집과 그 선택들이 지금의 이제 베테랑 최태형 씨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최태형 씨를 20대 초반부터 봤기 때문에
0: 네.
1: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으로 네. 가고 있고 그 사이에 나이가 들면서 뭐 어떤 연주의 변화랄까요? 음악 세계의 변화 이런 것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해금을 오래 하긴 했지만 사실 요즘 연주자들은 예전 선생님들처럼 악기를 배운다고 해서 뭐 장단부터 배우고 무용부터 배우고 막 그렇게 전반적인 걸 같이 배운다기보다는 학교 교육으로서 배우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일찍 시작은 했지만 제가 국악에 이렇게 젖어있다, 국악인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한 지는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해금 연주자로서 이것저것 열심히 했지만 네. 그래도 30대 지나고 40대가 되면서는 지금은 아 내가 그래도 국악을 좀 전통음악을 많이 들었고 많이 즐기고 있고 좀 그동안 많이 흡수를 해서 이제는 조금 전통음악을 좋아하는 국악인이 됐다 이런 정도로 된 것 같고 네. 조금 더 전통음악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들어서.
2: 네.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 출강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곳에서 만난 학생 친구들에게 네.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주 외에도 사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네. 음악적 선배로서 너네 뭐 미래도 불안하겠지만 네네. 하면서 이러저러 멘탈도 좀 잡아주려고 네. 하고 하실 텐데
0: 맞아요.
2: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0: 말씀하시니까 몇 개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음악을 많이 들어라. 무조건 음악을 많이 듣고 그게 꼭 전통 음악이 아니더라도 일단 음악 하는 사람은 음악을 늘 달고 살아야 된다. 예, 그거 글 쓰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이 아니더라도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텍스트든 이야기든 내 머릿속에 많이 넣어야지 그걸로 내 음악을 만들어서 또 얘기하듯이 노래하듯이 악기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과 그다음에 체력 얘기를 많이 해요.
2: 체력.
0: 예, 저도 지금 젊지만 그 친구들은 더 한창 때니까 너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체력이 딸린다. 그리고 정신력이라는 것보다는 단 체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체력만 있으면 연습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좌절에도 금방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체력 관리와 또 멘탈 관리 그런 걸 얘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2: 어때요? 많이들 불안해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0: 불안해하죠. 예, 불안해하면서
2: 일선에 다녀보니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불안, 저도 불안했었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나를 봐라. 나는 그냥 어찌저찌해서 선생님도 어찌 보면 지금 불안한 입장에 프리랜서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사라지고. 또 결혼도 하고 어찌저찌 살고 있지 않니? 이러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훨씬 잘 할 수 있다. 뭐 제 나름대로는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잘 할 수 있다고 해주는 편입니다.
2: 내가 산 증인이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음악은 대풍류가라이네요.
0: 네, 대풍류가라. 네.
2: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저한테는 아주 흔하게 연주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2: 이 음악이요?
0: 네, 뭐 물론 독주로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뭐 승무의 반주라든지 뭐 탈춤의 반주라든지 뭐 그런 데서 늘 사실 사용하는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주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또 아까 좀 비사비죽이라고 해서 한범수를 들려드렸을 때 제 나름대로는 기존에 연주하던 어떤 해금의 그 관악적인 꽉 채워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에서 탈피해서 때로는 좀 가야금 소리처럼 때로는 장구 소리처럼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대풍류라는 곡은 좀 관악스러운 곡이거든요. 그래서 피리, 대금, 해금이 주로 돼서 연주하는 곡이라서 좀 관악스러움을 좀 표현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2: 이게 그 대금 연주자들이 목 튀김하는 그겁니까?
0: 맞습니다.
2: 따르르르르르
0: 맞아요.
2: 이거죠?
0: 네네.
2: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우리 김봉경 씨가 장구를 잡아주실 텐데 오늘 사실상 고법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쳐보시잖아요.
1: 처음 쳐보죠.
2: 그래서 지금 제작진과 모두가 지금 회의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최태형 씨가 연주를 하시다가 아예 그냥 대놓고 말로 자 넘어갈게요 라든지
1: 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네.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요. 처음부터 한번 장단을 짚어보고 갈까요?
2: 이거 지금 우리 방송사상 처음이잖아요.
1: 예, 예, 예.
2: 우리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예. 예.
1: 아니 청취자분들도
2: 아셔야죠.
1: 아시고 들으면은 더 잘 들리거든요.
2: 알 권리. 네.
1: 긴 연불 반 연불은 솔로라 그랬어요.
0: 예, 네, 맞습니다. 그건 좀 불가능하신 것 같아요.
1: 이건 솔로.
2: 어. 잠깐만, 원래 있었는데 뺐어요? 아, 잠깐, 너
1: 있었어요. 원래
2: 너 잠깐 빠져.
1: 이거 솔로로 그냥 가는 거.
2: 이거 잘렸고요.

0: 네. 그다음 뭐가 살았어요?
1: 그다음에 이제 타령.
2: 타령. 예. 타령 어떻게 치죠?
1: 느린 어떤 타령. 예. 덩.
0: 덩.
1: 딱.
0: 덕덕
2: 이렇게
0: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 쉽다.
2: 아셨죠 성취자 여러분들.
0: 그다음에 뭐 또 살았어요?
2: 그다음
1: 허튼 타령 중허튼 타령
2: 요건 좀 빠른 거죠.
1: 덩딱덩딱 얼쑤 덩 그런 거
0: 아 요거 쉽다.
2: 요거 요거
0: 그리고
1: 국거리
2: 요게 그냥 국거리가 국거, 아니잖아요.
0: 우리 배우는 국거리
1: 뭐 비슷한데 이제 네. 좀 아까는 좀 남도죄로 딱딱 막아서
2: 맞아요.
1: 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2: 아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질문하시면
1: 좀 경기죄로 좀 이렇게 네. 덜어서
2: 아, 네. 아 경기죄로 네. 어떻게 치는 게 경기죄죠?
0: 장덕 선생님 스타일로 해야 되나요?
1: 예 네, 맞습니다.
2: 어떤
1: 기당 기당
2: 아 요런 느낌 커튼 것도 나 느낌
0: 맞아요. 장덕 선생님 그렇게 치시죠.
2: 쩍뚝 뚜르덕 뚝 진도는 이제 예.
0: 진도시킬 것처럼 가면 안
2: 돼. 요건 남도죄
1: 아, 하기 싫은 듯이 좀 하셔야
2: 돼. 아, 하기 싫은
0: 다그닥다그 그다음에 약간 아, 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2: 저 진짜 하기 싫거든요.
0: 장덕 선생님이 행복하잖아요.
2: 아, 그래.
0: 그리고
2: 그다음에
1: 국거리 다음에 당악
2: 당악이죠.
0: 당악.
2: 근데 약간 자진몰이랑 비슷한데 또 다르더라고요.
1: 덩덩덩 따쿵 덩 따쿵 덩 따쿵 덩덩덩
2: 따쿵 대충이네.
0: 그러면 이따가 네. 하실 때 아예 말로도 좀 해주세요. 해줘야 우리가 기억할 것 같아요.
2: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국거리 두 장단인데 요거는 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1: 예, 요건 마무리로
0: 시킨꽃 버전으로.
2: 나 이거 자신 있어. 짝짝짝짝짝짝짝쿵
0: 이걸로. 알겠습니다.
2: 여러분 같은 국거리여도 이렇게나 지역별로 네. 맛이 다릅니다. 네. 요걸 알려주시려고 제가 한번 말씀을 꺼내봤고요.
0: 그냥 투명하게
2: 네.
0: 이렇게 투명하게 갑시다. 네, 투명하게. 자, 네. 대풍류 가라.
3: 긴장이 되네요. 아까보다 훨씬.
0: 네네네네. 편안하게.
2: 그건 저 때문일 텐데 네. 저 생각하지 마시고. 네.
0: 없다 네, 생각하시고
2: 하시고 네. 가십시오. 자, 저 눈치껏 잘 네. 들었다 빠졌다 하거든요.
0: 하기 싫다 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2: 아 대신 타령 들어가기 전에 눈치 주셔야 돼요. 예예예. 예, 예.
0: 네. 자 갑니다.
2: 자 그럼 라이브로 가보겠습니다.

0: 대한민국 최초로 대풍요가락, 해설 있는 대풍요가락을 만나봤습니다.
1: 사실상 고법 대회. 사실상.
0: 아, 진땀 났네요.
1: 어, 이 네. 대풍요가락 그래도 한 예를 들어 5분 이상 했던 연주인데 네. 맨 마지막 국거리 두 장단만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때 눈빛이 돌아왔죠. 네, 그때 돌아왔어요.
1: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최태근 씨가 알려주셨죠. 당당당당당당 네. 다당 이렇게 딱 이렇게. 또.
2: 사실 마지막도 그냥 사실 원래 경기 국거리로 치시면 되는데.
0: 아 그래요.
2: 근데 그렇게 치셔도 뭐 예, 아, 새로운 예, 예.
1: 이런
2: 콜라보. 예.
1: 새로운 느낌의 어떤 연주.
2: 네.
1: 어, 이 언나감. 이
0: 네. 아 이것도 어시다.
1: 어시잖아요.
0: 네, 그러네요.
1: 오늘
0: 그렇죠.
1: 방송 어시입니다.
2: 예, 완전히 언나간 것 같습니다.
1: 오늘 어떠셨습니까? 10월 아, 1일. 좀, 예. 10월 1일 굉장히 예. 수리마트 센터에서 펼쳐지는 이 엇 네. 공연 전에.
2: 네.
1: 그 전에 이제 맛보기로 리허설 겸 엇을 느껴보셨죠.
0: 그렇죠.
2: 예, 미리 엇나가는 경험을 해서 네. 예, 공연 때는 훨씬 더 예,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 죄송한 좋아요. 의견이지만 네. 물론 고수가 정해져 있겠지만
2: 네네.
1: 우리 김봉영 씨를
0: 고만해 고만 넘어갑시다.
1: 아이고 추천 추천하고 싶습니다.
2: 봉영 씨는 제가 알기로는 딱 5분 이상은 못 친다고 들었어요.
0: 어, 좋아하지 않아요. 5분 지나가면 좋아하지.
2: 방송에서 하도 짧은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모든 걸 다 칠 수 있지만 네. 5분 이상은 치기 어렵다.
1: 아 맞아요.
0: 치고 빠져야 돼요. 네,
1: 장단계의 신데렐라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0: 4696님께서 그 봉영

0: 씨를 조련하시네요 하시면서 막 신호를 주시면서 연주를 하시네요.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장단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최고의 선생님 속성 레슨 이게 되네 흐흐 하셨고요.
1: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곧이구나. 네네. 내일 모레인데.
2: 네 맞아요.
1: 추석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근데 연주가 지금 이렇게 큰 연주가 네. 10월 1일 날 준비가 돼 있는데.
2: 그래서 사실 오늘도 한 몇 주 전에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을 때 네. 안 남아야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 연주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 저는 그때쯤이면 해결이 좀 많이 돼 있겠지 네. 라고 상상을 하고 그냥
0: 예. 오케이 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2: 아 지금 아 그래도 나오길 잘한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네. 또 홍보도 해주시고 네. 또 봉영 씨랑 이렇게 재밌게 또 연주도 해서 마음도 한결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명절 때는 좀 뭐 가족들과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어때요? 어떻게?
2: 그냥 좀 연습에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 아 진짜요? 예.
0: 장인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려야겠네요.
2: 예, 그러면. 장모님 댁에는 좀 미리 이제
1: 인사드리고
2: 예, 와이프가 좀 다녀오고.
0: 아하. 아 와이프만 다녀오고. 예,
2: 좀 강릉에 계셔가지고. 아하. 제가 잘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꼭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제 공연 끝나고 찾아뵐 예정입니다.
0: 아, 명절 때도 연습실을 떠날 수 없는 네. 최태영 씨의
1: 그러시구나.
0: 지금 현 상황인데 어쨌든 공연을 잘 올리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 맞습니다.
0: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분위기 네. 저는 이번에 1번으로 참여했었거든요.
0: 정상희 씨와 함께
1: 씨. 아, 그러셨구나. 다녀왔는데 네.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자체적으로 뭐 모신 관객도 네. 있겠지만 네. 그 마을에 네.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고 아~ 야 이 공간에 가면 그냥 가서 볼 수 있대 이게 자리가 잡혀서 정말 그 주민들이 와서 아~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질문도 막 이렇게
2: 너무 좋네요.
1: 자유롭게 해서 되게 열려 있더라고요 관객의 어떤 마인드가
2: 이번에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0: 많은 분들 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10월 1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네. 최태영 씨의 아주 삶이 묻어나는 네. 멋진 연주를 라이브로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의 이제 끝곡으로 지금 만추가 준비된, 선곡되어 있어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입니까?
2: 제가 싱글로 냈던 앨범 중에 하나고요. 가을을 주제로 좀 곡을 예, 받아가지고 연주를 한 거라서 오늘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라서 좀 예, 선곡을 해봤습니다.
0: 네. 어쨌든 뭐 추석 때 장인 장모님 못 찾아뵙지만 이 음악으로 이 음악으로 약간 명절 분위기 추석의 분위기 아니,
1: 끝나고 또 인사드리러
0: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음악으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에요.
2: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네.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게 딱 어떻게 아시고 네. 제가 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주셔서. 다음에도 또 좋은 일로 뵙고 소식 전하고 또 같이 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준비 잘하시고 성황리에 공연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지금까지 최태영 연주자와 함께했고요. 보내드리면서 저희 최태영님의 해금 만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최태용의 연주 만추 듣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 음악과 함께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음악 탄다,
1: 지금은 파투의 시대,
0: 파투의 상사디아입니다.
1: 내일 봬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지난 주말에 벌초를 다녀오거나 미리 명절 장을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마트에 햅쌀이 나왔더라고요. 햅쌀로 지은 고실고실하고 찰진 밥 한 그릇이면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행복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햅쌀 한 톨에도 차곡차곡 쌓인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고 그렇게 쌓인 시간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저마다의 시간을 지나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바쁘고 들뜨기도 하는 월요일이지만 오늘 몫의 일들을 하면서 오늘도 차곡차곡 하루를 채워가야겠습니다.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농부가 자진 농부가 보내드립니다.

소리로 농부가 자진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명절도 다가오네요. 모레부터 정체가 시작이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벌써 이제 차 막힐 걱정부터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보내드린 이 햅쌀 이야기 들으시면서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그 걱정을 달래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추석쯤에 나오는 햅쌀로 밥을 해 먹는 것 자체도 즐거운 일이죠. 지난 주말에 그 고향에 통영에 다녀왔는데 추석 때 못 가서 미리 다녀왔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 덕분에 체중을 못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늘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체중을 못 재고 있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밥이 달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쌀 소비량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서 밥 대신 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햅쌀 소식 들렸으니까 오랜만에 또 밥을 맛있게 지어서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머루님께서 아주 신나는 노래 잘 들었어요 라고 농부가 들으시고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합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가야금 산조 가락을 서로 다른 가락들을 붙여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조 가락을 대단히 입체적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이준 씨와 윤도희 씨가 가야금 연주를 했는데요. 두 분의 연주력이 또 돋보이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조봉국이 장구장단을 잡았습니다. 가야금 산조 합 보내드립니다.

0: 이준윤도희의 가야금, 조봉국의 장구장단으로 성금연휴 가야금 3조 합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강상에 동동 떠난데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노래의 멋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재효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 시간에는 농부가를 저희가 이제 함께 들었었고 오늘은 또 어떤

0: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하진 않는데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 예. 엄청 좋아합니다.
1: 오.
0: 약간 그 식탐 같은 게 있긴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식탐이라기보다는 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네. 대단히 그 미식가이실 것 같고 왜 파인다이닝이라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조금씩 있는 네네. 거. 그런 거 엄청 즐기실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0: 그런데 몇 번 뭐 이제 다니다 보면 우리가 대접받을 그렇죠,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가보면 그렇게 조금만 나오면 예.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 겨우 이만큼을 주다니
1: 예. 네.
0: 이 밥은 이게 먹는 거는 배가 불러야 맛이다. 네, 약간 그런 타입.
1: 예전에 그 장가갈 때 상견례 자리에 갔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장인어른이랑 이제 만나는 자리였는데
0: 네.
1: 한식집을 일부러 잡았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음식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거 그래 하지 마고 그만 한 방에 줬어 한 방에 비슷하신 성향이신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소리로 보면 노래들마다 음식이 다 어쨌든 등장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0: 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네. 사실은 좀 어떤 대목들은 예를 들면 뭐 흥보가에 있는데 춘향가에서 좀 응용하기도 하고 약간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분위기는 비슷한데
1: 예.
0: 이제 중요하게 제가 느꼈던 정서 중에 하나는 음식을 여유 있게 차리지 않는다. 아주 그냥 휘몰아치면서
1: 예.
0: 하고 막 휘몰이의 장단에 자진모의 예. 장단에 막 몰아쳐서 만드는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소리 안에서 하는 거는
1: 이게 진짜 그냥 후드락 뚝딱 하고 나오는데
0: 네. 네.
1: 그게 실제로도 그 어렸을 때 엄마 배고파 이러면 없던 밥이 갑자기 이렇게
0: 그렇죠.
1: 생겨나듯이 후드락 뚝딱하고 네, 네,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는데
0: 그렇기도 하고 예. 뭐 요즘 같으면 뭐 전기나 가스도
1: 예.
0: 쓰고 전자레인지도 쓰고 요리 도구가 많은데
1: 예.
0: 이제는 화로불 아니면
1: 그렇죠.
0: 두툼하게 아궁이 불 예. 아니면 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밥을 지어라 뭘 해라 하면 그 요리를 제시간에 안에 딱 맞춰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요리사들의 어떤 기량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율을 강조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음식하면 우선은 흥보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선생님. 일단 음식에 포환이 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 배고픈.
1: 네.
0: 네. 제가 판소리를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몇 가지 기억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보 부인님의 그 가난 타령.
1: 네.
0: 가난 타령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왜 어린 제가
1: 네.
0: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고 그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접했던 소리가 그 흥보 부인이
1: 네.
0: 이 놀부가 왔을 때 음식을 차리는 그 대목을 박동진 선생님의 소리로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나온 걸 녹음해가지고
1: 네네네.
0: 테이프로 이제 돌려서 들었었죠. 네.
1: 그 이제 흥보가 부자가 되고
0: 네.
1: 이제 흥보 아내가 찾아온 놀부를 보면서 얼마나
0: 네.
1: 뭔가 그 복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렇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실.
1: 좀 갚아줘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인데 그걸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내는 걸로.
0: 그렇죠.
1: 예.
0: 이 재력과
1: 예.
0: 뭐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들을 음식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박동진 명창의 소리로 듣는 음식 타령은 왠지 더 그 간이 짭짤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
0: 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1: 예.
0: 그 박동진 선생님께서 워낙 그 제 어린 기억에도 그렇고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1: 네.
0: 또 좀 들어보고 했는데 그 묘사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우리 이면을 잘 살린다라는 네네네. 그런 면이 있어서 박동진 선생님의 그 소리에서 또 그런 이면을 찾아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는 그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1: 제가
0: 처음에 들었던 거는 아마 완창 공연의 실황 음반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자료는 지금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그 CD로 취입을 하신
1: 네,
0: 그 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1: 음식들이 보통은 이제 음식 타령, 뭐 음식 노래 이러면 저희가 먼저 알아듣는 정도가
0: 네.
1: 그 그 떡 이름들 뭐 성편, 그렇죠. 절편 네. 이 정도는 귀에 들어오고
0: 네, 무슨 탕.
1: 예, 예, 예. 그래서 탕도 탕만 들어.

0: 그러니까
1: 그렇죠. 그 앞뒤로 있는 네. 거죠.
0: 네. 무슨 음식이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 나오는 음식들 중에 요건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1: 일단 무슨 무슨 송편 무슨 무슨 편 하는 게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떡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산적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나물의 나라잖아요.
0: 아.
1: 네, 그래서 뭐 그 인삼채라든가 예. 보라제채, 뭐 이제 산채, 고사리, 뭐 미나리 이런 게 아마 그 노래 사설 중에 숨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동진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중 음식 다령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음식을 내리는데 음식을 내리는데 안성욕의 통형칠판 천원수저 그리저 진리서지 주머니도 주르르 벌려놓고 고꼬력다 오적방 대모양왕 당하기 얼기설기 송편이면 내기면 들정절편 주르르 엮어 삼지편 편지진청 생청놓고 조삭산 우짐쳐서 향회관 공파천엽 양편이 갈라놓고 정담수담 잡담이며 인삼대 돌아진채 수군 채로 우짐쳐 가진 양님 위겨놓고 연정고적 두적이며 전장목기 매물당수 어육조 갈라놓고 저녁상 면관 갈비형진머리 차돌맥이를 들여놓고 거정육정 지저갈며 포도독 포도독 요초리탕 소랑강 낭정고체 제자고초 생강마늘 불어 전부 봉어림을 난듯도 괴겨놓고 전골을 들여라 정동화으로 백탄순 부채질소 쏴라야 호초같이 비겨놓고 살찐 소 방자고 이게 파는 듯 드는 갈로 점점점 쓸어내어 괴소금에다 챙기름 저 조무락조무락 해고놓고 태양판 소양판 얘도 담고 쟤도 담고 산채구사리 수군 미나리 뚱뚱채 만원 잠고 주르르 주르르 들어먹고 계란을 툭툭 깨요 길게 늘려라 손뚜건데 쇠조부 많고 나무 저범을 들여 그게 앉아 덮어깨봐 챙기름에다 풍덩 저 만난 가장 회에 둘러
0: 박동진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중 음식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그 기름에
1: 네.
0: 그
1: 네, 휘휘둘러서 계란도 탁 깨고
0: 이거 누가 이렇게 지었을까?
1: 그렇죠.
0: 항상 들을 때마다
1: 맞아요.
0: 궁금해지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천재는 누구일까?
1: 맞습니다.
0: 네. 듣다 보면 이렇게 이것도
1: 네.
0: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리꾼의 성향에 따라서 좀 수줍음이 많은 소리꾼은
1: 네, 네.
0: 음식이 좀 덜 익는 느낌이 있고
1: 네, 네, 네.
0: 이걸 그 진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너무 구워서 나중에 음식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이 메초리탕이 있어요, 선생님.
1: 네, 메초리탕이 중에. 있네요.
0: 그 적벽가에도 보면 조조가
1: 네.
0: 그 메초리 보고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털 뜯어서 보글보글 끓여 먹으면 안주하기 딱 좋다. 우리는 메추리 알만 알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전에 이런 음식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아, 지금보다 오히려 음식의 어떤 가짓수나 이런 거는 더 풍부하게 드셨지 않나 싶고, 근데 그게 또 그 양반이라든가
0: 예.
1: 좀 재력이 있으신 그러니까요. 분들은 그렇게 드셨을 텐데 또 이 평민들은 또 어떻게 드셨을지 갑자기. 걱정하는 걱정이 되는
0: 예전에 그 조선 시대의 글들 중에 보니까 사신으로 간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1: 네,
0: 갔는데
1: 네.
0: 음식을 다 내줬는데도 안 가더래요.
1: 어.
0: 왜 안 가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표정이 썩 좋지 않게
1: 네.
0: 집을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음식을 다 대접을 했는데도 안 가더래요.
1: 어.
0: 왜 안 가지? 그리고 이제 출출거리면서 나가는 네. 모습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1: 네.
0: 조선 사람들은 앞에 나온 그 중국 그 고관대작에서 접대한 음식들은
1: 네.
0: 에피타이저 같은 거죠.
1: 아.
0: 왜 음식 밥을 안 주고 간식만 주느냐.
1: 그렇죠.
0: 네. 밥을 엄청난 양을 먹기로 대단히 유명했다라는
1: 맞습니다.
0: 그런
1: 네.
0: 기록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
1: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0: 네.
1: 그 뭐 100년 전 사진 이런 걸 보면 정말 고봉밥이라고
0: 오 진짜 예 네. 그렇더라고요.
1: 밥이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로 그렇게 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0: 요즘 사람들 먹는 걸 만약 사실이라면
1: 네, 네.
0: 요즘 사람들 막 두 그릇씩 세 그릇씩 먹어도
1: 그렇죠.
0: 보면 밥을 그렇게 깨작깨작 먹어가지고 복 달아나겠다 뭐 이런

0: 얘기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음식 타령을 이번에는 춘향가 중에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선생님.
1: 네. 그 이도령이
0: 예.
1: 춘향집에 이제 밤에 몰래 가잖아요. 엄마 모르게. 딸이. 그 아무리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예전에 가능했을까 싶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서 어찌어찌 여차저차
0: 예.
1: 시간이 흐르고 이몽룡에게 월매 여사께서
0: 예.
1: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의 소리를 가져와 봤는데요.
0: 예.
1: 이번에 준비한 소리는 그 최승희 선생님의 소리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최승희, 저도 뭐 정말 어쩌다가 몇 년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최승희 선생님의 소리인데
0: 예.
1: 이제 소리를 찾다 보니 마침 선생님 소리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정정열 제 춘향가의 또 전승자이자 예능 보유자이시기도
1: 네,
0: 하셨고
1: 네.
0: 스승이 이제 김열한 명창이시고 최승희 명창의 소리를 사실 이 대목은 저는 제가 진행하면서는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춘향가 이별가 옥중에서 유언하는 춘향이가 유언하는 대목에서
1: 네.
0: 하시다가 감정이 북받치셔서 노래가 탁 끊기는.
1: 아이고.
0: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1: 네.
0: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승희 명창의 소리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그 서슬이 있으면서도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1: 네.
0: 좀 새침한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선생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0: 네.
1: 새침하달까 뭔가 그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소녀적인 감성
0: 맞아요, 맞아요,
1: 같은
0: 맞아요.
1: 게
0: 그래서 아마
1: 분명히
0: 저도 새침하다는 느낌 들어요.
1: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0: 이번 춘향모의 음식은 앞서 흥보가의 음식이랑 좀 다르네요, 선생님.
1: 네, 일단 시작하는 그 그릇이 다릅니다. 흥보가에서는 안성육이 통영칠반으로 했는데
0: 예.
1: 여기서는 이제 강진양 교자반, 금산화기 유리 접시 뭐 이렇게 가고 그 술안주를 감안해서인지 전 요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한끼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까 싶은 그런
0: 야,
1: 열여섯
0: 어쩐쩐.
1: 살들인데
0: 예, 네,
1: 네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양지머리, 차돌박이. 이건
1: 네.
0: 지금 먹고 싶은데. 전복도 나오고요.
1: 네, 여러 가지가
0: 문어도
1: 나오고 있습니다.
0: 나오고. 와. 이 정도 술상이면 뭐한 3박 4일
1: 네,
0: 내내
1: 그렇죠. 그렇죠.
0: 한 안상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춘향가 중 춘향모 술상 차리는 대목입니다. 최승희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춘향모 울다가 춘향과 향단이 우는 것을 보더니 손수 탕 치고 하는 말이 워라 워라 워라 시끄럽다. 울어도 소용없고 한탄해도 쓸데없고 소흥정이라고 물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 같자네. 이걸 사또자재라 하니 좋기사 좋다. 도련님이 나도 모르게 외겨서 오직 시장하셨겠냐. 오늘 밤에 일찍 오시라고 네 기별로 왕복이라. 향단아, 애기씨가 간밤에 잠못 자고 오직 속이 쓰리겠냐. 양 두근 받아다 집 내드려라. 일변 신명을 내어 음식을 장만하며 해지기를 기다리는디 춘향보다 춘향모가 훨씬 더 기다리겠다. 그때야 도련님은 그날 밤에 다시 오마 약속이 깊었느니라. 해점으로 퇴령 후에 춘향집을 나오는디 춘향모가 도련님을 기다린다고 대문 밖에 서 있을지. 도련님 나오시다 춘향모 서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먼 데서 주저할지. 춘향이 그 물색 알고 향단이를 뒤현문으로 내보내요. 도련님께 손을 쳐 방으로 들어와 상좌에 좌정어서 껐다. 춘향모 발사 알고 안으로 들어가 춘향방문 비그시 열고 도련님께 수인사하는 말이 귀중하신 도련님이 누지에 나오시니 하상견지 만만이요. 도련님 대답하시되 금약견지 의외로세. 춘향모 두말 없이 나가더니 잡술상을 차리는.

0: 네. 강진행 교자반의 금산화기 유리 접시 외전의 전두합떡 가진 편 유란유란 대목종자 석청부어 그 앞부 들여놓고 어전육전 양전이며 양지도 차돌백이 풀잎같이 얇게 지며 보기 좋게 키워놓고 생률 숙률 은행 대추 고산 참배 임실 준시 호두 백자 젖들이고 천엽 공판 양간 육회 전복의 삼둥어 휘에 계좌 초고 주장 젖들이고 대쪽 같은 문어로 밤에 화기벌 붙여 홍접이 달아든 듯 붙여 우려 자 세우고 전복으로 쌍봉 우려 따로 앉은 듯 무너트레 마주세고 양계탕 갈잎 띄어 그 앞부 들여놓고 전목병 감홍우주 가득 담어 액무전 우박배 발무징벌어 그만쳐 제차 올게 재려들고 가만 가만 들어가 도련님 앞에 놓고 졸지에 자리느라 잡술 것은 없사오나 이술이 경사술이오니 우리 한 잔씩 먹읍시다.
1: 춘향가 중 춘향무 술상 차리는 대목을 최승희 명창의 소리로 들었고요. 북은 김명환 명고의 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그 그런 말들이 여기도 그대로 있는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2: 그러니까요. 이게 외국인들이 들으시면 네. 이 표현에 아주 당황해하시는 그런
1: 그럼 차리면 도대체 얼마나 차려
2: 얼마나 차려야 네. 충분히 차린 게 되는 건지. 네.
1: 이거는 음식 얘기는 아닙니다만 김명환 선생님의 북 소리가 대단히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서슬있게 네. 들립니다.
2: 아니 오늘은 특별히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듣고 있는데 우르릉 쿵짝 네,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1: 소리꾼들이 네. 겁을 좀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2: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그 기세가 네. 그 책에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 있는 그 북을 옆에 괴고 이렇게 앉아 계신 네, 네. 그 사진이 그대로 딱 떠오르는
2: 맞습니다.
1: 것 같은.
2: 네. 그 소리꾼 분들이 네. 워낙 이제 혼자 엄청난 그 수련의 그렇죠. 과정을 거치시어서 네. 그러는 건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기가 좀 센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 김명원 선생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네. 뭐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러면. 그 소리꾼들의 기세를 네. 말 그대로 눌러버리는
1: 그럴까요?
2: 네, 그런 네, 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1: 무서운 분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음식 이야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의 일상에서도 지금 먹는 음식들로 바꾸면 네. 지금의 음식 타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선생님.
2: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그 배달하는 예. 앱도 등장하지 않을까. 뭐 몇 번을 누르고 예. 뭐 어쩌고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그 친 누님 예. 두 분이 계신데 두 분께서 반찬 가게를 한동안 하셨더랬어요.
1: 예, 예.
2: 좀 이제는 이제 안 하시고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보면 그 오가닉한 예. 그런 걸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천연 양념을 쓰시고 하시는데 아이고 손이 너무 많이 가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그렇죠. 쉽지 않죠.
2: 야채 뭐 나물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런데 또 이제 이 동네에 있다 예. 보니 비싸게도 못 받고 하여튼 뭐 저는 행복했고 우리 저희 동네 분들도 행복했고 또 요즘 같은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만두하고 그 동그랑땡부터 시작해서 녹두전부터 해서 요리를 준비하느라고 한 일주일을 막 꼬박 방울 새는 정도의 고생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의 그 음식 양념 이렇게 모여 있는 네. 곳에 항상 제일 앞에 놓여 있는 MSG를 보면서 네. 음식 맛은 저기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원재료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늘 가는 길에 무, 배추 뭐 이런 걸 항상 심어져 있으니까 네. 학교 가다가 목 마르면 네. 무 이렇게 뽑아서 그 예전에 개그맨이 하던 것처럼

0: 2로 네네네. 우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거 한 입 딱 먹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런 생각도 오늘 또 나네요. 네.
1: 저는 갑자기 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요즘 우리가 먹는 배는 많이 이제 개량이 돼서 예전에는 아마 없었던 종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이 많고
0: 예, 예, 예.
1: 그 과즙이라고 예, 하죠. 예. 물이 많고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날씨 때문인지 가을에 배가 나왔는데 네. 배가 맛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예. 조그맣고 그게 세상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가 1년에 추석 원전에 먹는 거의
0: 맞아요. 유일한. 사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과일
1: 맞아요. 뭐 하나에 과일. 비싸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근데 배가 맛이 없으니 1년이 맛이 없어지는 네, 그런 그렇겠네요.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0: 아마 지금 추석 앞두고 이제 그 과일 상자를
1: 네 맞습니다.
0: 서로 주고받고
1: 네.
0: 진짜 과일이 들어있는 네. 과일 상자를 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마음 표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1: 과일 요즘은 상자에 다른 마음을 넣기도 하죠.
0: 네. 요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종류가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는 진짜 거의 사과
1: 맞습니다.가
0: 이제 거의 대세였는데 요즘 네. 뭐 애플 망고 뭐 이런 것도
1: 맞아요.
0: 있고
1: 예. 무슨 저는 샤인 머스켓이 처음에 나왔을 때
0: 예, 예.
1: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0: 예.
1: 이 그레이프와 뭐가 다른가
0: 그런 거 그다음에 요즘은 뭐 선물 세트도 네. 저는 어렸을 때에는 과자 종합 과자 선물 세트
1: 네.
0: 그거 하나였으면
1: 명절의 별미는 예. 약과 아니겠습니까
0: 아
1: 네
0: 저는 처가댁이 방앗간을 하셔가지고
1: 아이고
0: 약밥
1: 약밥
0: 예 그다음에 기정떡인가요 예 와 네. 네. 그거 지금 이제 한참 바쁜 시절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저런 음식 생각하면 배가 고프면서도 배가 네. 불러지는 듯한 네, 네, 그런 네. 느낌이 또 듭니다. 이어지는 대목도 춘향가 중에서 한 대목인데 이번에는 어사또가 등장하는 대목이네요, 선생님.
1: 네, 그 여기에는 사실 음식을 차리는 거는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식 때문에 벌어지는 복선이 딱 있죠. 어사또가 그 잔치 변사또
0: 예.
1: 이제가 주재하는 잔치에 딱 나타나서 아, 저 음식도 좀 주고 좀 그러지
0: 예.
1: 이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운봉께서
0: 네.
1: 운봉 영감이라고 했죠. 네, 운봉이 이제 하인을 시켜서 아, 뭐 적당히 음식을 줘.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음식을
0: 예.
1: 주면서 어떤 긴장감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이 춘향가 중에서 운봉영장이 어사또 대접하는 대목부터 권주가 대목까지 들어볼 텐데 권주가가 사실은 이제 이술 한 잔 잡수시면 만수무강하시고
1: 네네.
0: 뭐 이런 건강하시고 네. 뭐 이런 내용인데
1: 그렇죠.
0: 어사또한테는 다른 내용으로 노래를
1: 그렇죠.
0: 합니다. 요 부분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2: 여보시오 봉관영감 처분을 보아하니 의복은 남루허나 양반이 분명한디 시속의 상한들이 양반을 모르오니 관장된 우리네가 양반을 대접하니 하면 누가 하오리까 말속에 좌를 주어 한잔 대접하옵시다. 아, 그러시다니 운봉 뜻대로 하시오마는 저런 사람은 하인청에서 대접해야 될 텐디 칭찬한 일이오. 운봉이 사령들을 호령하며 에라 너 이 양반 이리 모셔라. 어사또 이 말 듣더니 신발을 벗고 발에 먼지를 탈탈 털며 혼잣말로 군다모대. 안다 안다 운봉이 아느지라 운봉이 고만이 되었으니 가사 면허를 시켜보자. 선뜻 올라 운봉 옆에 앉으니 운봉이 사령들께 분부허시되 여봐라 너 이 양반께 상 차려 올려라. 물색 모르는 사령들이 어사또 상을 차리난디 못 떨어진 개장판에 긁어먹던 갈비 한 대 건져먹던 공다물고 벽는 대추목 점포 뻑뻑한 막걸리를 어사또 앞에 갖다 놓으며 어서 먹고 손과 천리 어사또 운봉 옆으로 발싹 앉으며 여보 운봉 영감 여러 관장님 내 입이나 이런 과객의 입이나 입은 마찬가지일 테니 나도 그 약주 한잔 주시오. 운봉이 받았던 술잔을

내어주며 자, 이술 자시오. 어사 또 술을 받아놓고 부채를 거꾸로 들더니 운봉 갈비뼈를 쿡 찌르며 운봉 영감, 운봉이 깜짝 놀래. 후, 이 양반 왜 이러시오? 저 상에 갈비 한 대 좀 먹게 해주시오. 아, 이 사람아, 아 갈비를 달라면 이건 쇠갈비를 달라 할 것이지. 사람의 갈비를 그렇게 찌른단 말이오? 내어봐라. 저 상에 갈비 내려다 드려라. 하하, 그만두시오. 얻어먹는 사람이 남의 수구까지 빌릴 것 있나?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저상 다니면서 진미만 잔뜩 갖다 놓고 이래 놓고 보니 내 상도 볼품이 나는구나. 부채 꼭지로 운봉 옆구리를 또 쿡 찌르며 여보 운봉, 운봉이 질색하며 아니 이 양반 미쳤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아 기생을 보니 술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소? 저기 본관 옆에 앉은 기생을 불러 나 권주가 한마디 시켜주시오. 아 글쎄 권주가는 좋으나 그 부채 좀 놓고 말씀하시오. 옆구리 착 나갔소. 아휴, 내어봐라. 저 기생 이리 와 이 양반께 권주가 한 자리 불러드려라. 기생이 일어나며 환장의 말이라 거역할 수도 없고 안 입고 온 태도로 참 별꼴을 다 보겠어. 간밤 꿈에 박작을 쓰고 벼락을 맞아 보이더니 별놈의 꼬락서니를 다 보겠어. 예, 네 꿈 참 좋구나. 영락 없이 잘 꿨다. 박작을 쓰고 벼락을 맞아? 흉몽 대길이로다. 무슨 좋은 수가 있겠다. 어서 권주가나 불러라.

0: 천만 년이나 그 모양 극골이라고 권주가가 끝을 맺습니다. 이준의 노래로 춘향가중 운봉영장이 어사또 대접하는 대목부터 권주가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준 선생의 소리를 사실 자주 소개해드린 기억은 없는데 지금 들어보시고 와 소리 진짜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선생님과는 인연이 있으신 분인가요?
1: 그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판소리를 예. 전공했는데 그 저보다 2년 후배셨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학교에 생활을 했던 그 판소리 동료들이 저하고 동기인 예. 최수정 선생님이셨고 저보다 하나 아래에 유미리 명창이 계셨고 또 그 아래로 이주 명창님이 계셨죠.
0: 약간 황금 세대 같은.
1: 그 황금 세대의 예. 거무튀튀한 그 어린 친구가 저였습니다.
0: 목이 대단히 좋고 권주가 나올 때는 사실 내용은 좀 웃긴 내용인데 재미난 내용인데 네. 소리는 전혀 이거 재미나다고 표현해서는 큰일 날 것 같은
1: 그렇죠.
0: 소리입니다.
1: 네. 그런데다가 예. 이제 이 들어보셨겠지만 농현이 농음이 예. 되게 바이브레이션 빠르잖아요. 예. 빠르고 사실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사설을 풀어가시는 예. 게. 그리고 이제 사투리성이 조금 덜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조금 지금 들으신 요 소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현대적인 네네네. 소리를 가지고 그 연출력을 좀 보여주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0: 사실은 판소리에서 나오는 그 말들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어조나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이준 선생님의 소리가 네. 뭔가 이 판소리 세계를 문을 이렇게 활짝 네, 열고 네, 들어갈 네, 수 있는 네, 네. 좋은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1: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2.0, 뭐 네. 4.0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0: 그렇죠. 버전이.
1: 하면 네. 그러니까 이준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 스타일, 세대 네.

0: 이런 분들의 소리를 뭐 판소리 한 5.0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조금 더 그 어떤 학술적인 면에서 다뤄지는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개념 정리 이런 게 있겠지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스타일로 경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연구를 해봄직하지 않나 이준 선생님만이 아니라 그런 세대 스타일의 소리들을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오히려 판소리니까 가능한 그런 어떤 시도이자 생각이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그러니까 우리 전통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전통은 고여있지 않다. 흐르고 있고 그 전 세계의 다양한 경험들을 개인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A라는 사람이 한 경험, B라는 사람이 한 경험들이 노래로 나오고 그것이 소리판을 통해서 교류가 되고 우리 또 김영창 분들께서 경험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시면서 좀 느린 속도지만 굉장히 넓고 깊은 폭으로 그 발전을 하고 변화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좋은 소리 덕분에 또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코너에서는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오신 건데 박봉술 명창의 소리로 네. 흥보가 중 밥타령 준비해 오셨는데 밥타령은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밥 이야기니까. 네, 네.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준비를 하실 거라고는 사실 이제 음악감독 역할부터 네, 뭐 네. 아징, 판소리 네, 공부, 그러니까 타악을 시작해서 음악감독 역할까지 하시면서 다양한 관객들에게 이 음악의 어떤 감동을 전해드리는 네. 일을 하시다 네, 보니까 네. 박봉술 명창의 소리같이 상당히 유니크한 네. 네. 저희는 노래가 좋다 해서는 늘 명창입니다라고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제가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다는 이유는 장재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박봉술 명창을 소개하실까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0: 그 소개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죠. 그거는 느끼는 분의 취향에 따른 거니까. 그런데 박봉술 선생님의 소리처럼 뭔가 그 드라마가 잘 표현이 되는 소리는 또 없지 않나 싶은 게 하나가 있고 사실 판소리 안에는 뭐 계면 또 우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있잖아요. 동편제, 서편제 대표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정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거다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박봉술 선생님의 소리에는 그 목소리가 좀 어떤 분에 따라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이분은 그런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감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는 그 힘으로 다 완전히 그 커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말하는 중간중간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그 템포랄까 노래를 했다가 딱 쉬었다가 그 가져가는 그 연출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흥보가 중 밥타령 대목을 박봉술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한참 이리 춤을 추고 놀다가 여보소 마누라 아따 쌀과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굶주린 판에 밥 좀 우선 해먹고 타자.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다. 자, 우리 괜식이 뭐다 몇이냐? 자식들이 아홉, 우리 넷, 뭐다 토해비 11월구나. 여태까지 그 굶주리다 매맹아에 쌀 한 선밥 못 먹었느냐? 쌀 열한 선만 갖다 해라 보자. 동네 가마 수철 쫓아다니면서 꼬두밥지도 째놓고 흥보 자식들이 지게발 때를 짊어지고 밥 주러 가자! 우! 애 뜨거 아이놈과 꿍! 밥 주러 가자! 우! 애 뜨거 아이놈과 꿍! 어찌 저다 부득실에 놨든지 밥 모들 애기가 삼간 집채만은 저다 부숴놓고 흥보가 영을 놓는디 네 이놈의 새끼들 애비 영전에 밥 한 들까라도 몰중해 먹어서는 이놈들 밥으로 목을 베리라. 네 이놈들 밥 먹어라. 에이.

구유리 꽉 깨끗다. 흥보 자식들이 달라들어서 밥을 와삭와삭 뇌 한밥새기듯 퍼먹고 있을 적에 흥보 마누라, 여보 영감, 어서 영감도 밥 자시시오. 아니, 나는 저렇게 자식들 매로 조백이 없이 밥을 먹을 게 아니라 나는 밥 속에 가서 들어 넣어서 좀 먹을랑마. 아이고, 나도 그러면 영감 따라 들어가서 밥 속에 좀 들어 넣어서 먹어볼라요. 어디 빈들이 요망시럽게. 흥보가 밥을 먹는 뒤 밥을 뭉쳐서 초라히 줄방울 던지듯 공중에다가 딱 던져놓고 내려오는 놈을 두께비 파르차듯 하는디, 밥 먹는 뒤 무슨 장단이 쓰리오마는 흥보가 근본 오입쟁이라 밥 먹는 뒤도 장단을 다르르 말아놓고 밥을 먹든가 보더라. 흥보가 밥 먹는다 뚝딱 몽채가지고 올라가거라. 흥보가 밥을 먹는다 뚝딱 몽채가지고 올라가거라.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어찌

0: 흥분만오라 기가 막혀. 아이고 영감 정신 차려.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시네. 밥 먹다가 죽다니. 밥 없어서 배고파 죽었더니 이제는 밥을 많이 먹어도 돌아가시네. 아이고 정신 차려.
1: 박봉술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 밥타령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박봉술 명창 소리, 박봉술 명창에 대한 기억만 있다가 이 아 이거 네. 들으니까 아 이 소리였구나. 예, 엄청 웃었던 기억이 네, 맞습니다. 있는데.
2: 저도 예전에도 듣고 또 오늘 네. 방송 준비하면서 듣는데 아유 정말 그게 너무 웃기면 예. 웃음소리를 못 내고 그냥 그죠, 예. 숨이 꺽꺽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웃었습니다.
1: 이 밥 먹 다가 쓰러지는 소리. 아 이것도 네. 아마 기억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마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렇게 위로 휙 던졌다가 받는 그 그렇죠, 마임을 그렇죠. 할 때 네.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 네. 사람들 눈이 이렇게 천장을 같이 올라갔다가 또 네,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네.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 조선시대 네. 먹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도 그랬는데 왜 예전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이제 환경에 네. 텔레비전 비전이라든가 네. 이런 잡지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로서 노래로서 그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런 표현이 더 발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판소리에서는 좀 쓰기 어려운 거 것이 아닐까 싶은 예. 혓바닥으로 이렇게 치는 예.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을 참 맛깔스럽게 쓰셨는 것도 이 소리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전체적으로 오늘 준비해 오신 소리 들으면서 이 음식이 나오는 노래들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으로나마 배를 채웠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2: 그 사실 백성들 일반 평민들의 삶이라는 게 네.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식사를 하셨습니까가 인사했으니까.
2: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서 광대들의 네. 소리를 들으면서 또 배불러도 하고 머릿속에 또 들으면서 그려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맛있겠다 이러면서 또 그날 저녁을 또 상상 포만감으로 네. 채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것에 가장 깊 가장 직관적인 어떤 본질마저 네, 네, 예, 그런 네.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장재호 선생님과 함께 이 음식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들을 나눠봤습니다. 1부 끝곡은 신민요 성주풀이인데요.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김주옥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영주 십경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머루님께서 덩덕궁 사연 게시판으로 안녕하세요 민왕씨 고흥에 왔습니다. 이제 귀촌한 거예요. 이한식님하고 같이 살게 된 거 맞아요. 5년 전에 헤어진다고 토끼가 수궁을 떠나는 노래 틀어주셨는데요. 지금이 신봉사와 심청이 상봉하는 그 심정이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해안가 도로를 달리는데 이젠 여기구나 싶어요. 민왕씨 시골에 한번 놀러오세요. 그동안 사연 전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덩덕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남편 되시는 고흥 이한식님이 아주 그 감정이 없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라고 건조하게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

0: 두 분이 이렇게 저희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하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5년이 지났군요. 예, 시간 참 빠릅니다. 그렇죠. 이럴 때 보면. 심청가 중 부녀상봉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산머루님께 보내드립니다.
1: 이렇듯 슬피 울다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맹인인지 저 말석에 시름 없이 앉아 있거늘 심하우 시녀 불러 분부하시되 너희들은 그 급이 나가 저기 저 봉사가 그 처가 어디이며 성명이 무엇인지 처자가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도록 하여라. 그때여 신봉사는

아래이다. 내 손에게 기기 아래이다. 손행의 사업계란 황주도 화동이 고토법 성은 청송신가요 지르번 합격.

없이 돈 양자스로도 먹여 근거지 길렀더니

돼요. 홍양비 삼백석을 몽원사으로 시주하면 입이 눈을 뜬다거니 잘 죽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물에 빠져 죽었어.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 사람 무엇하리까. 몹쓸 놈의 인가를 죽여주오. 스급히 능지처참을 시켜주오. 감후

0: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인디 누가 날들 아버지라고 혀? 에이! 내 딸 심청이는 인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신이야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어디 보자 터듬더듬 만져보며 어쩔 줄 모를 적에 난데 없는 옷에 채운이 황극절을 두르더니 청앞백강 남부공중 우무가를 왕래하더니 신봉사 가문 눈을 휘번쩍 휘번쩍 휘번쩍 눈을 떴구나.
1: 정수님의 소리로 심청가중 부녀상봉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산모루님께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아, 결고우님께서 문자사연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 듯한 느낌으로 국악방송 듣고 있어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처음으로 추석 음식 준비를 안 하니 좀 이상하면서도 좋네요. 좋은 게 더 크시지 않을까요? 예. 일하면서 들을 이하람의 서용석류 대금산조 자진몰이 대목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 자진몰이 대목을 이하람의 대금 황유랑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용성류 대금 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을 이아람의 대금 황유랑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결고우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 이 음악, 오늘은 단가 철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철인은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뜻하고요.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을 열거하며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인가는 1960년대에 박헌봉 선생이 작사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박초월 명창이 곡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박초월 명창에게 이 단가를 배웠다는 성우향 명창의 소리로 철인가 감상해 볼 텐데요. 첫 부분은 예의동방 우리 역대 대성 철인 누구시며 무훈 명장 몇 분인가. 단군 기자 끼친 법도 반만년 전통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을 예의동방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인물들을 시대별로 노래하는데요. 오늘 들을 음원에서는 신라의 원효대사 김유신, 설총, 우륵, 솔거, 최치원, 고려의 강감찬 정몽주, 조선의 세종대왕 이이, 이순신, 정약용의 업적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의 장한 업적을 계승하고 본받아 일월같이 빛을 내서 세계 만방 알리자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단가가 중국의 인물들을 노래하는 데 비해서 이 철인가는 우리나라 인물을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단가를 많이 부르지 않는데요. 이 문화적 자부심도 담겨있는 이 단가를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가, 철인가, 성우향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예동방 우리 역대 대성 철인 누구시며

0: 세상에
1: 얼씨구
0: 검은하게 춤벌 추고 신랑은 어려대다

얼쑤. 진법 빛난 공덕 만세에 협조가고 시작가 정다산로

성우향의 소리로 단가 철인가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뭐 요즘도 있습니다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이 노래를 다 외우는 것이 자랑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단가 철인가도 그런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이어지는 곡은 범벅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신명화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신명화의 노래로 범벅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영남농악 준비했는데요. 김덕수의 장구, 이광수의 북,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가 분열돼 있어요. 하나 나라 밟는 거라 대같이 밟는 거라 아주 속임을 미치 우리나라를 미쳐주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전통의 흥과 멋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립국악원이 추석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지는 휘영청 둥근 달인데요. 이번 공연은 먼저 힘찬 대취타로 무대의 문을 열고요. 달맞이와 8월가, 방아타령을 엮은 민요 연곡으로 추석의 흥을 더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이자 춤인 강강술래와 줄타기, 그리고 장구춤이 더해진

신명나는 판국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뿐 아니라 추석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됩니다. 예약당 앞 잔디광장에서는요. 떡매치기와 고추장 만들기, 귤칩 쌀강정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할 때 체험권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도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엽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상 운영하고요. 신나는 한가위 프로그램에선 전시를 관람한 뒤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국립국악원의 추석 특별 공연 휘영청 둥근 달과 함께 달처럼 풍성하고 흥겨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윈 날만 같아라.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신명나는 놀이가 함께하는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엔 옛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마당극 한 편 만나보시죠.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펼쳐지는 2016 추석특별공연 마당극 대동장터입니다. 대동장터는 진도의 오일장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흥정을 나누고 또 함께 웃고 즐겼던 장터의 모습을 마당극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놀았던 우리 세시 풍속의 정서를 진도의 전통 민속 예술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도 국악인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지역의 전통과 풍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김지훈 연출과 이고은 작곡,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 무대를 완성합니다. 전선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진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옛 장터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흥과 정을 나누며 함께 웃었던 것처럼 이번 추석엔 가족과 함께 대동장터에서 우리 전통의 흥과 정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00년 전 한 폭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네 남자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추석을 맞아 광주의 역사와 풍류를 담은 창작음악극이 부산을 찾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추석 초청공연 광주특별시립장극단의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희경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400년 전 그림 속에 담긴 네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네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갈등과 이별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림 밖으로 인물들이 걸어 나온 것처럼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데요.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속기악과 전통무용, 연희, 창작음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루 방회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낮엔 여름이었다가 해가 지면 급격히 서늘해지는 요즘. 아직 가을 옷의 유행 경향은 파악이 안 돼도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훌쩍훌쩍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호흡기 질환의 유행이 시작된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너도 나도 걸리는 감기쯤이야 별로 대수롭지 않았었지만 요즘은 주변에서 콜록이는 소리가 들리면 아, 마스크를 쓸 걸 그랬나 하고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감기처럼 흔한 질환도 두려워지는 게 나이 탓인가 싶지만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인 난치성 질환들도 나이에 따라 두려움의 순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40대 이하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1위가 암이지만 50대부터는 치매가 암보다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치료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과 가족에게 장기간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거겠죠. 감기 바이러스를 마스크가 막아주듯 치매가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마스크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감성밴드 나봄과 스코농의 연주한 노래로 주사 들으면서 9월 21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199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2011년부터 치매 극복의 날로 정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리 및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한 설문조사는 2014년에 중앙치매센터와 한국갤럽이 함께 전국 만 19세에서 6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한 설문조사에서도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추정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2040년에는 치매 환자가 177만 명, 그리고 2050년엔 2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미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된 치매를 막연히 두려워만 하고 피해가기만을 바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과 가족과 사회가 모두 함께 모색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치매,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이 치매를 막아주는 마스크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실제로 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거나 스스로 실천하고 계신 예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또 마스크 썼다고 절대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닌 것처럼 치매도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도 누구든 걸릴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치매 어르신을 모셔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치매 진단받고 치료와 유지에 힘쓰시는 분 계시다면 진솔한 경험담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아시아게임에 출전한 선수분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경기 잘 치르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모두 좀 응원을, 네, 강력한 응원을 좀 보내봐야겠죠. 자, 3033님께서는요. 컵라면하고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 두 음식의 조화가 어떨지. 근데 라면을 흔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는 좀 시원한 아메리카노, 네, 혹은 쌉쌀한 아메리카노 땡기기도 하죠.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낭아초 꽃입니다. 이름에 초가 붙어서 풀인 것 같지만 나무랍니다. 꽃 모양이 이리의 이빨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서 이리 낭의 어금니 아, 풀 초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리라는 이 늑대의 순우리말보다 늑대라는 말을 흔하게 쓰고 있으니 시대를 담고 있는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늑대 어금니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 곱고 예쁜 꽃이 늑대와 관련되어 있다니 신기합니다. 늑대는 사라졌지만 낭아초는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 주변에서 찾아보시길 권해봅니다. 해주셨어요. 너무 예쁜데요. 꽃이 이 금수의 이빨이라고 하기에는 꽃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이게 꽃이 피어나지 않은 상태가 약간 뾰족하긴 하네요. 이게 이빨을 연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좀 피어난 꽃은 참 예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 맛있는 라디오 바이러스죠. 이번 주 추석이군요. 모두.

0: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이 행복한 만나 바이러스. 이런 건 또 괜찮죠. 자, 0118님께서요. 출석이 늦었습니다. 한 주도 보미님과 함께해요. 해주셨는데,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딱 시간 되면은 모범생들, 우등생들 이렇게 항상 네, 출석해 주시잖아요. 네, 거기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3033님, 치매 예방에는 무조건 길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손가락 많이 움직이기 이런 것도 있죠.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도 치매도 무섭지만 현실은 눈이 침침해요. 오늘도 철원에 일 댕겨와서 이제 막 계곡물 샤워하고 네, 계곡물이 조금 시원해졌네요 해주셨어요. 춥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약간 추우실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낮 기온이 상당하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도 한여름보다는 조금 계곡물이 시원해지기는 했겠네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정지혜의 소리 그리고 아니오의 장단으로 창작판 소리 내 사랑 내 곁에 중 일부 함께합니다.
1: 그때요. 꽃 피고 벌나비 함박웃음 지으며 날아드는 춘삼월 서울시 신림동 얼음에 앉은뱅이 할머니 평산댁과 고물을 주워다 파는 할아버지 황영감이 살고 있었는디 살림이야 산 입에 거미줄 치는 아주 아주 찢어지는 형편이었으나 50년 부부 금슬만큼은 꿀을 바르고 참기름을 친 것처럼 달달하고 고소하여 이 가난한 부부 정분이 방방곡곡 면면촌촌까지 진동할 정도였던 것이었다. 고물 줍던 황영감 배고픈 몸으로 밤늦게 들어와 라면을 끓이는디 아이고 배고픈 할미 먼저 드시고 아이고 고생한 영감 먼저 할미 먼저 아 영감 먼저 할미 영감 할미 영감 라면빨이 다 불어 터지고 서로 옆에 바싹 달라붙어 다리를 주무르며 우리 각섬이 제일 가는 마누라 다리 좀 주물러 아이고 고생한 영감 다리 주물 할미 주물 영감 주물 아 주물 주물 서로 애연히 다리를 주물러주다 새벽 닭이 울어들 저게 가끔씩 옆집 사는 늙은 과부 나주댁이 놀러와서 이 부부의 금슬을 놀리며 제 신세를 한탄하였겄다.
2: 나주댁.
1: 아이고 고수댁.
2: 평산댁 남편 황영감 말이요? 아직도 금슬 좋아 다 늙은 거시기끼리 거시기를 거시기하니 거시기 하잖냐. 그 말이 사실이요?
1: 아이고 고수댁 내가 여기 고수댁만 있은 게 허는 말인디 말이요. 황영감 소시적에 금강산 피단뱀 지리산 물뱀 계룡산의 꽃뱀을 날로 헤쳐 창 뽀그러였다지. 황영감 별명이 뭔 중 알아?
2: 뭔디?
1: 죽지 않는 폐암그라. 좋아 넘어져도 오이밭에 넘어지고 어떤 여는 팔짠 아빠 넘어져도 죽은 영감 비석에 대가리 찐다고 50년 과부
2: 아이고
1: 이내 몸은 폭수공방 잔자리에 거시기가 거시기하니 아이고 폐암그라 황영감 아 거시기 좀 거시기하게 빌려주소. 이렇듯 황영감

황령감과 평산댁의 금슬과 정이 간간하고 절절하였으나 귀신이 시기하고 신선이 질투했음인가 어느 날부터 평산댁 머리에 까막까막 치매가 왔는디 까막까막까막까막이 고기 먹었나 움벅 움벅 군뱅이 고기 삼켰나

할 때 아버지 올 때 나 사탕 하나 꼭 사다 주시오. 황영감 비가 오면 나 몰래 혼자 만난 거 처먹고 온 게 좋냐? 아 이렇듯 까막까막 치매가 왔다가도 또한 번뜩 제정신이 돌아오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황영감만 죽을 맛이었지. 에이.

0: 번뜩 제정신이 돌아오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황영감만 죽을 맛이었지. 에이.
1: 정지혜의 소리, 아니오의 북장단으로 창작 판소리 내 사랑 내 곁에 중 일부 듣고 왔습니다. 판소리 가사를 듣고 있는데요. 참 이 증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0989님께서요. 냉장고 문 열고 뭘 찾으러 왔나 생각해요. 내 나이 68세 치매 같아요. 자식들한테 짐 될까 봐 걱정돼요 해주셨는데 저도 가끔씩은 이런 경험은 있습니다만 검사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구학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치매 예방 프로젝트에 가장 앞장서 주신 만나의 김 박사님 존경합니다. 저희 청취자님들은요. 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말에 맞춰서 문자로 보내 즐겁고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요. 어찌 치매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치매 지구를 떠나가라. 영원히 안녕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병은 정말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너무나 슬픈 병이기도 하죠. 자, 7426님께서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만나 들어요. 치매 예방법으로 책 읽고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도 치매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책 읽고 여러 가지 생각들, 아이디어 이렇게 많이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설님께서도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치매가 와서 몇 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치매는 한순간에 오는 듯해요. 화투나 바둑, 카드놀이가 치매 예방에 좋은 듯해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역시나 이렇게 좀 머리를 많이 쓰는 네, 그런 것들이네요. 자, 바람바람님께서요. 만나 시간에 맞춰 퇴근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만나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2부 시작 전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슝 해주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드들강님께서요. 추석은 아주 가까웠는데 동네 가게들은 손님들의 모습이 듬성듬성 보이는 듯합니다. 저 어렸을 땐 추석 전에 이때쯤 바빴었는데 반가운 저녁길에 정겨운 만나와 오손도손 같이 해주시는 보미님의 목소리가 정겹고 행복하게 들립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언젠가부터 이제 좀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연휴 때도 네, 이 가게들에게 손님이 북적거리는 모습은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풍경이 되었죠. 네. 아유, 이게 참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요. 자, 7813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치매 환자셔서 제가 힘들었답니다. 환자 본인보다 주변의 가족이 더 힘들죠. 인내와 서로 배려하며 돌봐야 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이 아유, 정말로 이렇게 또 마음도 애가 많이 타시고 예, 힘도 드시고 예, 그런 병이기도 한데 우리 7813님 고생 많으셨네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간난이님께서도 보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저희 친정엄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정말 걱정인데 더 심해지지 않으시길 바라보네요. 아침 저녁은 선선한데 낮에는 참 따갑고 덥더라고요. 저도 깜빡깜빡해서 정말 걱정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 만나 열심히 들으면 치매는 저 멀리 도망갈 것 같네요. 만나랑 오늘도 잘 놀게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우리가 또 잘 적극적으로 그 예방법들 잘 따라서 해봐야겠어요.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 님께서요. 엄마가 2년 전에 치매 진단 받으셨는데 약 드시면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0: 일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기 시작할수록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60세부터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의사쌤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사회생활도 줄고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드니 부모님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 만나시라고 용돈 두둑히 드리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이 아닐까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지금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정말 실질적인, 요 예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이제 말씀 주셨네요.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 상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60세부터는 아무 증상 없어도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십니다. 네, 꼭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꽃선비 태건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가을볕 쬐면서 걷기 운동 2시간 정도 하고 출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매일 통화합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치매에 좋다고 합니다. 치매 검사도 1년에 한 번 꼭 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대화 많이 나누시는 게 좋은 예방법인가 봅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 모두 모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저랑 대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윤충일의 소리, 남상일의 북반주로 창작판 소리, 황선비 치매 퇴치가 중 일부 띄워드립니다.
1: 아, 미국이라 하는 저 물건너 나라.
2: 어이.
1: 왕년의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정신이 오락가락, 그 무엇이냐, 왈츠하이머 귀신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귀신이라 불렀겠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놈의 치매에 걸리게 되면 행동거지가 모두 이러겠다 이 말이오.
2: 아이씨고.
1: 임원년에 태어나신 항소같은 후라버지, 경술년에 태측 끊고 하동바동 울어머니, 경배나신 우리 부모 한갑이다 상차리고 얼근 일간 모신 뒷날 담벼락에 똥칠했네. 처음에는 보고 갈 때 누구냐고 묻더니만 했던 얘기하고 또 해, 밥 먹고도 또 달라네. 에구에구 서러워라 우리 부모 원통하다, 이놈은 수치매의 귀신 우리 부모 절단나네. 똥 묻은 속옷 벗어 여기저기 쑤셔받고 나가자고 나가자고 나가자고. 손목 잡고 어디 강대 저 대문이 열려놓나 보다. 딱 뒤쳐나가 연성에다 소리치고 걷다 뛰다 울며 찾네. 아, 손에 주신 첫방봉지 누구랴서 줄송가 여기저기 긁히시고 성한 구석 하나 없어. 잠시 잠깐 정신나면 눈물 흘려하는 말이, 그래 그래 내가 죽지 그래야만 네가 살지. 아이고.

0: 세상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드리는 퀴즈. 오늘은 채소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 식물은 알뿌리부터 줄기와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땅속에서 자라는 알뿌리 부분이 핵심이라 땅에서 자라는 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은 감자와 비슷하지만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요. 이것을 넣고 끓인 국이 대표적인 한가위 절식이기도 한데요. 자, 이것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복이 나갑니다. 1번 계란, 2번 이란, 3번 거란, 4번 토란, 5번 라미란, 6번
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어맹란.
0: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초성 힌트곡 나갑니다. 노래 제목 들어보시면요, 정답의 첫 글자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달의 연주, 오단해의 노래로 토끼 잡아드려라.
2: 그때여 별주부,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며 진세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방여사 수루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토끼는 어찌하였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네, 그럼 토끼 바삐 잡아들여라 하고 영이 나니 좌우나 졸 금금부조리 술형수히 씨어내달라. 토끼를 해왔살지 진흙 멀리 정성싸도 사냥 싸움에 맞춰싸도 척 척이 둘러싸 토끼 부딪혀 잡는 모든 병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끼를 꼭

무엇이냐 내가 개.

좋다. 독판에 너를 잡아 핏핏 살찐 다리. 영입 그 저녁 고파 수박 없이 나눠 먹고 입을 삐우 활도 메고 니가 좀 벗고

두 번째 달의 연주 오단해의 노래로 토끼 잡아들여라. 네, 초성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채소 이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줄기와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지만 땅에서 캐는 알뿌리가 핵심이라 흙에서 나는 알을 뜻하는 이름이죠. 1번 계란, 2번 이란, 3번 거란, 4번 토란, 5번 라미란, 6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어맹란. 네,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3318님 새싹사연으로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790님도 정답 주셨고요. 3033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급식 때 이거 국으로 먹은 게 기억납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거 국 정말 맛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7813님께서도 쇠고기 넣고 끓이는 이 국 꿀꺽입니다 해주셨고요. 0989님께서는 우리 손주 이거 감자하고 분별 못해요 해주셨네요. 비슷하게 생겼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정답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만나 최고 인기스타요. 아 이쁜 김보미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8888님께서 경동시장에 이것이 1년 내내 있는데요.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은 치매 걸리셨던 분 못 들었어요 해주셨네요. 이것도 건강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겠죠. 1716님 이거지예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3217님께서는요. 이거 찜해서 먹어도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찜을 해서 요것만 먹어도 괜찮은가요? 2111님께서는요.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전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빨라서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더 혈기가 왕성할 때에 진행되는 거라서 확실히 속도가 빠를 것 같기는 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이것은 식이섬유가 많죠. 옛날에 어머니께서 들깨가루 넣고 많이 끓여주셨죠. 아, 들깨 넣고 끓인 이 국 정말 맛있습니다. 자, 꽃분대님께서요. 우리 영감, 이거 지지면 며칠 가요?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신 게. 네. 자, 꽃선비 태건님께서요. 부기 중에 어맥란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라서 설거지하면서 웃음이 나네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뿌리 채소지만 도전해봅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꽃선비 태건님 이번 명절에는 꼭 이거 네 한번 국 끓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거든요. 아유 아쉽네요. 이 맛을 아직 모르시는 거니까 더 좋은 건가요? 네, 꼭 맛있는 이 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8318님께서는요. 주말에 시장 갔더니 벌써 많이 나와 있었어요. 추석에 탕국에 꼭 들어가는 채소 이것이죠.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해주셨네요. 자, 이 채소 이름에 이미 아를 뜻하는 한자가 들어있긴 하지만요. 속이 꽉 차서 실속이 있다는 의미의 관용구로 알 이것 같다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죠. 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지 1번 계란, 2번 이란, 3번 거란, 4번 토란, 5번 람이란, 6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어맹란. 이 중에 정답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역시나 초성 힌트곡입니다. 사랑과 토리 국악전자 유랑단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국악전자 유랑단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과 토리 듣고 왔습니다. 7843님께서 아직도 이것의 깊은 맛은 잘 모르지만 추석 때 꼭 먹었던 추억 있어요 해주셨고요. 2115님께서는 감자하고 비슷해요. 건강에 좋대요 해주셨습니다. 9174님, 5205님, 그리고 윤혜성님, 0750님 모두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3515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추석에 부모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벌써 시골에 가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럼요. 정답은 풍경이죠. 윤혜성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거 껍질 까는데 손이 좀 아리죠 하시면서 이거 탕에 들깨 넣어서 소고기 넣고 끓여요. 물보다는 쌀뜨물이 좋고요. 하, 그 맛이 상상이 돼서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지금. 자, 186 하나님께서요. 위장운동, 혈압조절, 나트륨 배출, 불면증, 혈관 건강, 노화방지, 면역력 모두 좋다니 열심히 먹어야겠어요. 만나 들으며 많이 배웁니다. 해주셨고요. 4682님께서 미끄덩미끄덩 아유 그쵸 해주셨네요. 간난이님께서 아, 저는 이건 잘 안 해먹는데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보기가 진짜 웃겨요 해주셨네요. 아, 제가 오늘 어맹란 선생님이 성대모사는 처음 해본 건데 아유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람바람님께서는요. 육개장에 이것에 팍팍 넣어서 먹었는데 아, 이것도 맛있죠. 네. 자, 2738님께서는요. 이거 우리 큰딸이 좋아해서 제철 되면 한두 번씩은 꼭 해먹었는데 시집 가고 나니 요즘은 시장 가도 지나쳐 버리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렇죠. 먹을 사람이 집에 있어야 음식을 또 하게 되는데요. 자, 6242님께서는요. 예전에 이것 국 먹고 입안이 아리고 얼얼한 적이 있어요. 감자같이 생겼죠 해주셨는데 그리고 여기 8989님께서도 어려서 할머니가 이거 도끼 빠지라고 물에 담가 놓은 걸 호기심에 한 조각 집어먹고 목이 간질거려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게 독성이 좀 있는가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께서 그리고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것만 먹어서 제가 사실은 끓여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좀 알레르기 같은 그런 증상이 올라오는 독성이 있나 보네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0118님께서 오답 보내주셨어요. 명절 교통 대란. 보미님 방송 들으면서 다들 조심히 다녀들 오셔요 해주셨는데 예, 추석 명절에는 저희 국악방송 특집방송으로 네, 또 이 시간이 꾸려집니다. 많이 많이들 청취해 주세요. 3195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 1319님께서 저는 별로 이거 안 좋아해요. 지하고는 안 맞아요. 오늘 저녁은 계란 삶았어요. 좀 오래돼서 먹어치우려고 해주셨고요.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김인설님께서는 성대모사 100점이에요. 해주셨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걱정했거든요.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 4번 토란이었죠. 다산 정약용의 차남 정학유가 농가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월별로 읊는 농가월령가를 지었는데요. 이 농가월령가 8월령에 북어

0: 국회 저쪽으로 추석 명절 세워보세. 신도주, 올벼 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에 제물하고 이웃집 나눠 먹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추석 차례상이나 성묘 제수로 송편과 함께 토랑국을 올리는 게 조선시대에 이미 정착된 풍속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강원 태백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소공연장에서 내일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하는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치매 환자 쉼터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도 전시되고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함께 마련된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치매 역시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태백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보건소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매 무료 검사가 지원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태백은 낮에도 완연한 가을이었지만 서쪽 지역에는 아직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8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28도, 전주와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한웅원과 장효선의 노래로 나나니 타령 7426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2033님께서요. 치매 예방엔 새로운 길을 다녀야 하고 친구 만나서 대화하며 노래 교실 다녀보세요. 최고입니다. 와, 이거 좋네요. 그렇죠? 새로운 노래들 배우면서 가사도 외우고요. 음을 따라가다 보면 머리 쓸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7843님께서 시골 할머니께서 치매가 심했는데 5년 모신 우리 엄마 고생하셨던 추억이 있어요. 지금은 요양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 요양원에 또 많이 가시기도 하죠. 4682님께서요.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요. 치매 마스크 개발하시면 연락 주시면 투자할게요. 해주셨어요. 이 문자 보시고 저희 PD님께서 일단 투자를 하시면 개발을 해보시겠다고. 아 근데 진짜 이런 마스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1716님께서요. 시장에 왔는데 아따 사람들 많이 나오셨네요. 추석은 추석인가 봐요. 치매 예방 장국가락을 배우면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악기 하나 배우는 것, 특히 우리 국악기 장단 어렵거든요. 배워보시는 것도 예방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118님께서는요. 지는 계산할 때 계산기 안 쓰고 적어서 계산해요. 운전 시에는 앞차의 차 번호 외우는 특이한 버릇이 있네요. 해주셨는데 오, 이것도 사실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그냥 좀 시간을 버린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막히거나 이럴 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차를 번호를 외우면서 그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이 머리 쓰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계산기 안 쓰고 적어서 계산하신다는 거 이것도 굉장하십니다. 자, 2111님께서요. 저녁 준비하며 만나 들어요. 시장에 다녀왔는데 명절 분위기가 많이 나서 이것저것 많이 사왔네요. 가을은 참 풍요로운 계절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정말 시장 가면은 이 명절 분위기로 북적북적한 그 풍경 너무 정겨울 것 같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치매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김인설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고향집 가세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한 앞바다 남의 용왕이 우연 득병하야 영의 옥동의원 불러 진맥하니 토끼 간이 야기 충신 별주고 이 말 듣고 육지에 나가 토끼를 발견하는데

낭만 자네실래 듣고 보니 딱하구만 봄여름 가을 겨울이 되니 사방에 눈이 쌓이고 칼 같은 바람만 쌩쌩 물도 당근도 떨어져 다이어트 저절로 될제어 북한 바위 밑에 고픈 배 들어잡고 발바닥 갈짝 갈짝 죽은 듯이 앉은 분양 기간이 불쌍하니 거의 굶어서 죽은 도끼 새우동 구부리고 긴긴 겨울 다진에 줄인 뱀 채우량 첩첩 산중 깡총 깡총 이리저리 헤맬 적에 독

바위 틈으로 기우다 올라갈 제절은 보리가 왔기요. 요리깡 주거리깡 주허둥 지둥 팔버둥 칠째 코에서 쓴내 나고 입에서 단내 나니 이 안이 서러워.

더 메아리의 연주와 노래로 시계토끼를 찾아라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치매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인솔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들으면 치매 안 생겨요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성님께서도요. TV보다 라디오 청취가 좋고요. 책을 읽으면 머리가 늘지 않고 걸음도 경부가 더 좋다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산책하실 때 이제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보미님 추석 청취자님들한테 귀 선물로요. 이주일 선생님 성대모사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부탁해봅니다.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이주일 선생님의 세대는 제가 아니어서 맞게 했나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약간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093님께서요. 어스름 전형 연기 피어오르고 가을 모기 퇴치 연기 가득할 때 할아버지 기침소리 막내 고모의 저녁 진지 드세요. 허기진 백구리에 꼬록꼬록 그 시절 아득하네요. 지금은 만나와 함께 풍성한 저녁을 즐깁니다. 해주셨는데요. 앞서 1부 끝곡 정태춘의 고향집 가세 들으시면서 이런 풍경 또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4921님께서요. 반갑습니다. 맛있는 라디오에 노래가락이 거실 가득 차 있습니다. 저녁시간 덕분에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럴 때 정말 행복 가득하죠. 좋은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아, 기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4682님께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 현재 접수기간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이 468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아마 이 방송사 재허가 의견 청취에 의견 주시려고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요. 의견 제출을 위한 양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인적사항을 기록하셔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접수기간이 8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니까요. 접수기간이 아니라고 안내받으신 건 아마도 다른 사항과 좀 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 의견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네,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꿈속에.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2030년쯤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 CEO는 현지 시간 20일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에 세상이 끝나는 일은 없으며 그럴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고요. 이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AI에 의한 인류 멸망설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종말론적 서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AI의 발전 속도를 둘러싸고 실리콘밸리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논쟁의 불씨는 엔스로픽 출신 연구원 제이콥 콕슨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콕스는 최근 X를 통해 오픈AI와 엔스로픽에서 3년간 사전학습 연구를 맡았으나 두 기업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초지능을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며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선도적 AI 개발자들 역시 이 기술이 10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요 AI 기업에 모델 훈련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논쟁과 이해관계가 깊게 맞물려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황 CEO는 사업적 이해관계를 넘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출시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AI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견해에도 공감을 표했는데요. 기존의 법적 테두리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종말론적 서사를 핑계삼아 기업이 기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현행법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김재우의 노래로 백산별곡 듣고 왔습니다. 꽃분해님께서요. 호호호 보미님 최고 연기 잘하십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러면 또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드대강님께서요. 치매 예방에 특효약 만나와 같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 치매와는 멀어집니다. 모든 질병에 예방약 같은 만나의 시간은 아름다움과 행복의 시간입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거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거 그게 모든 질병의 예방약이겠죠. 자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는요. 잘 듣고 가요.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셔요.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신데요.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5205님 그리고 3195님께 드립니다. 이 장기지떡은요. 기계 문제와 그리고 명절의 주문량 등의 사유로 이 대략 당첨 후에 대략적으로 배송이 한 3,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01님께서도 떡 못 받으셨다고 문의 주셨거든요. 예, 근데 요 3, 4주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당첨된 후로 네, 그 정도 좀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달 이상 됐는데도 받지 못하신다면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7426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21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대금이 누나의 연주로 태평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에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

0: 그래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죄라든지 미녀죄라든지 경기죄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팔보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근데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라고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님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쳐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닥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세게 한번 치면 그 소리가 금세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공간을 맴도는 국악기가 있습니다. 징입니다. 금 하고 시작된 소리가 어느 순간에는 아주 가느다랗게 남아서 우리 귀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징 소리를 들으면 기다림이 생각납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멀리 있어도 언젠가는 닿을 거라고, 한번 울린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울림 하나 가만히 내려앉기를 바라면서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홍승표가 쓴 시에 안경순이 곡을 붙인 사물놀이, 테너 정능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징의 매력은 소리가 오래 남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놀랄 만큼 귓전을 때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작아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해지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더 잘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오래전 기억,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 같은 것들. 말은 짧게 끝났는데 그 말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고, 만남은 잠깐이었는데 그 사람의 흔적은 오래 남는 기억들 말이죠. 이어서 그렇게 오래 머무는 노래들 두 곡 보내드립니다. 정한호 씨 정한호 작곡 꽃피는 날,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르고요. 최성일 씨 최성일 작곡 마중, 베이스 손태진이 부릅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른 꽃피는 날, 베이스 손태진이 부른 마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기로균의 시 이별에서 뽑았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소프라노 임선애가 부른 기로균 씨, 기로균 작곡 이별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박영만 씨, 송재철 작곡 사계의 노래에서 가을 바리톤 박흥우가 부르고요. 안희수 씨, 김대웅 작곡 지리산 둘레길 소프라노 서활란이 부릅니다.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사계의 노래에서 가을, 소프라노 서활란이 부른 지리산 둘레길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곁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멀리 있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일 보고 지내면서도 왠지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울림이 오래 남는 징처럼 오래 남는 마음과 그리움으로 함께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평조 삼수대역 도화 2화입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한 소리꾼이 오랫동안 닦아온 판소리 춘향가의 깊은 대목들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8월 23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공연 실황입니다. 오늘 FM과학당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일 FM과학당으로도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소리꾼 서정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예술사와 전문예술사 과정을 마쳤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현재 동초제 판소리 강산회

0: 대표이자 고 이일주 명창과 안숙선 명창을 사사한 바 있습니다. 소리꾼으로서의 활약 외에도 판소리를 꾸준히 기록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김현수 바디 적벽가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판소리와 여러 단가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물과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동초체 판소리 다섯 바탕 악보집과 오선악보로 보는 단가 남도민요 등의 저서도 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수 이준영이 함께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을 보면서 프로그램북에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리는 저의 40년 인생입니다. 라고요. 이 말처럼 서정민에게 판소리는 한두 번의 공연으로 만나는 음악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무대에 올리고 다시 자신의 소리로 부지런히 다듬어 온 음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무대가 17번째 독창회인데요. 그 연역을 봐도 정말 풍성합니다. 1999년에 첫 번째 발표회를 시작으로 2006년에 수궁과 완창 발표회를, 또 2024년에는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에서 춘향가를 불렀고요. 2016년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 수궁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랑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별, 실연, 재회, 사랑 그리고 이별이라는 네 개의 주제를 통해서 춘향가를 분창 공연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7번째 독창회로 다시 춘향가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춘향가는 동초 김현수 바디 인데요. 고 이일주 명창으로부터 사사받은 소리입니다. 서정민은 프로그램북에서 이번 공연이 춘향가의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라면서 옥중가와 숙대머리, 과거장, 박석곡에 또 어사출도와 동원경사 등 여러 눈대목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춘향의 편지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가와 숙대머리를 지나면은 이 춘향의 편지가 나오는데요. 대목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춘향의 마음이 말과 소리에 집중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정민이 이번 공연을 소개하면서 춘향가만의 음악적이고 또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줄거리만 따라가기보다는 사설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소리로 밀고 당기는지, 그리고 고수의 북이 그 소리에 어떻게 호응하는지 함께 듣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3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그중 춘향의 편지 듣고 가겠습니다. 소리의 서정민, 북의 이준영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1: 그만하면 낡었기에 더 부탁한 거니와 원방의 탐관 오리들은 뇌물로 살을 써서 불쌍한 게 가난한 백성이라. 위에서 성녀 깊으시사 창생의 질고사를 낱낱이 살펴오랍신 어명이시니 조심하여 다녀오너라.
2: 얼쓰고
1: 이렇듯 각자

이 발임을 차리는니 앞살 터진 엄망옷 원래줄 당줄에다 밥조각으로 관자 달어 푸른 섭석 눌러 두통 나게 출라고 절대 부러지는 발임 버릿줄 조그 종매여 누가 끈을 달아 쓰고 자락 없는 혼배도 보 열두통 막 이은 뒤를 흥당 눌러 고기 메고 칠목집신 간바로고 다 떨어져

0: 지역에 속속하시며 성 안에 성막경 무너고 임실 찌겨 그를 탕도 원이
1: 아, 뭐, 뭐.

하냐

서 잘 그러더라. 걸어가잔 말이냐.

0: 돼요.
1: 하나, 둘, 셋,
0: 경제 경각 되어

때문에 무서워서 한양을 가서 보라님을 뵙는날 스세원정을 내가 가리라네.

0: 해놓고 가만히 서서 들어보니 분명 춘향 편지 가지고 가는 모양이야.
1: 그렇지.
0: 얘야.

0: 들어서 보이는 이놈! 이놈은 남어듬에서 어긋나기로 유명한 놈이오.
1: 그렇지.
0: 어른이나 애들이나 지가 뭐다 이겨야만 잘난 줄로 아는 놈이 어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얼개 체려 심함이 더 가소롭던 것이었다. 어사또 덤 밑에 코다지에 들어서며 바쁘게 가는 사람들. 이 자식, 너 어디 사느냐? 나 살기는 사람 많이 살다가 쏙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산지 사요.
1: 그러지.
0: 이놈, 혼자 사는 데가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 게 혼자 산 게 아니오. 아, 이놈이 남원 산단 말을 나만 산다고 하는 놈이로구나. 맞았어, 맞아. 당신 죽도 안 하고 귀신 먼저 됐어, 그래?
1: 맞아, 맞아.
0: 얘라, 이놈. 그래. 너 어디를 가느냐? 나 양반 독차지연대 가나. 양반 독차지연대라니. 오, 너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1: 월시,
0: 월시. 당신 소강철 뒷문에 운막 짓고 살았어. 어, 그놈 괘씸한 놈이로. 그래, 한양에 누굴 찾아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열려 춘향 편지 가지고 구관댁의 몽룡 씨를 찾아가요. 그러니 당신 뭐 달라고 그렇게 물었었어? 글쎄, 너 허구 가는 소리를 들으니 매우 가련한 편지를 가지고 가는 듯하여 그 편지 좀 보자고 하는 것이다.
1: 아, 그렇지.
0: 어따매 이놈 어른, 염치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여보시오. 아, 남의 귀중 편지 사연을 무엇이라고 쓴 줄 알아서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이놈 어른아.
1: 그러지.
0: 이가 무식한 말이로다. 옛 문장에 이르기를 부공 총총 설부지 너여 행인 인발 우계복이라 하였어. 잠깐 보고 봉해주면 좋지 않겠니?
1: 좋다, 얼씨구.
0: 그놈 문자 하나도 모르는 놈이 그 문자 알아듣는 채 허고? 헛다매, 이놈 어른 말아요. 그 체린 조격보다 문자는 바로 그들어졌네, 그려.
1: 그러지, 그러지.
0: 그러시. 어. 편지 줄 일은 아니지만은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하여 주는 것이니 얼른 보고 도로 주시오.
1: 옳지, 옳지.
0: 어사 또 편지 받았대요 보니 어. 춘향 것이 분명구나.

단절어요. 약수삼천리의 청주가 끊어지고 북해 만리의

난절이라 무심한 호정무원 천리에 오락가라 정부치역이요 빌불자성이라 꽃창탄으로 하주었

편지 들고 없다지며 소재야

0: 딱 곁에 서서 어사 또 우는 모습을 이리저리 보더니만은 아이고요 우리 서방님 아니시오?
1: 그렇지.
0: 아이고 서방.

0: 네, 언제 들어도 춘향의 절실한 마음이 잘 담긴 대목이었습니다. 춘향의 편지였고요. 지난 8월 23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공연 그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소리의 서정민, 고수 이준영이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 들어보신 춘향의 편지에서는 춘향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담았다고 할 수 있다면은 이번에는 몽룡과 춘향모의 만남 대목인데요. 이제 등장인물이 바뀌면서 이야기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프로그램북에는 초경이경, 춘향이가 나오는데 내일 본관사 또 생신잔치 등의 대목이 이 부분에 이어지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안일이와 또 노래를 오가며 여러 등장인물의 말을 표현하는 예술인데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서정민이 여러 인물에 따라서 목소리와 말의 속도 그리고 소리의 표정을 어떻게 바꿔가며 풍성한 그 풍경을 입체적으로 연출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이 장면은 또 앞으로 펼쳐질 몽룡과 춘향의 만남과 어사출도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몽룡과 춘향모의 만남 이 대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서정민, 고수 이준영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35분입니다.
1: 이 대문에 이랬다하나 그 아의 방자놈은 남은 책방 방자로 오랫동안 모시고 거행을 허던 놈인지 10년이 되었은들 어사또를 몰라볼 리가 있으리. 이는 잠깐 재담이었다. 이렇듯 방자를 만나 놓어 서간 한 장 얼른 써 방자를 주시며 이 서간을 가지고 가 운봉 관가에 들으면 주시는 게 있을 터이니 잘 가지고 명일 오시에 광안루로 데려와여라. 에이!

0: 즉 방자와 작별은 그때여 사또님 춘향 생각 더욱 간절하여 급급히 길을 걸어 남원읍으로 들어가시는구나.
1: 아.
0: 박서

하여라. 어? 보내고 어. 준양 집을 찾어 어.

0: 자중 준영 집을 당도 허니
1: 예,

0: 잠들었다.
1: 아.

0: 것이더니 내가 어사온 것을 우리 선영 덕인 줄만 알았더니 부처님 덕이 반절이요 우리 장모의 덕이 반절이라 되는
1: 그렇죠.
0: 그러나 저 판에 내만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한번 쥐어뜯을 모양이야. 내 잠깐 속였다가 저 늙은이 화가 좀 꺼진 다음에 들어가야 쓰겠구나.
1: 그러지.
0: 밖에서 준양모를 찾는 뒤 문 밖에 사람이 많이 와서 무슨 농담하려고 부르듯이 꼭 찾던 것이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준양모 올다가 깜짝 놀래. 아이고 향단아, 천일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뜨의 아씨가 죽게 되니 성주조왕이 모두 발동이 되어 일어나 보다. 향단이 여짜오되 만화님, 그게 아니오라 밖에서 누가 만화님을 찾습니다.
1: 그지?
0: 아이고, 이 정황 없는 사람을 누가 찾는단 말이냐?
1: 그지?
0: 준양모가 홧김에 나오겄다. 준양모 친이 나온다. 준양 어머니 나온다. 준양 자친이 나온다. 준양 대

자연이 되니 자네 길이 말이 아니네. 나를 부르나 자네가 너를 보다 웃다 이 사람만 말을 웃어 아래로여야 내가 알지 허놓고 부르냐고 흔히 내가 자네를 알 수

장모가 망령이여.

되게요.

내

잘 몰라. 아, 자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아, 아.

일렀다.

방으로 들어가 좌정한 연우에 예. 향단이 저를 넘여 소녀 향단이 무난이오 왔다 향단아 이제 너 아씨는 살았다 어서 건넌방 가서 풀 떼고 닭 잡고 찬수장만 해라 그러고 향단아 어서 그 촛불 좀 가져오너라 어사 또 이 말을 듣더니 아니 촛불은 뭐 달라고 이리 급작히 하다니 아이고 우리 상 얼굴을 좀 봐야 쓰겄는디 눈이 침침해서 보여야지 아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컷 보고 남을 것을 무엇이 급해서 야다니 보따 이 사람아 자네는 대장부라 마음이 너구요 그러지만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는지 어디 좀 보세요 향단이 들어가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어머 받아들고 안질알는 뱁새눈 본으로 내 눈을 씻고 저리 씻더니만은 어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도 대박 거린이지요 코만 훌쩍하고 앉았거든 춘향어무 간담이서 흘러요 어사또를 정신없이

부르더니 들었던 촛불 알 던지고 섰다가 절컥 주저 안 떨니 밖으로 다시 오르르

진아, 보고 보고 또 보아도 귀 울렁한 삼겹이여.

들어오라. 당신 방으로 들어가서 우산돌을 바라보며

0: 어사또는 시치미를 뚝 띄고 앉아 우는 춘향모 속만 더 답답하게 꾸미고 있던 것이었다. 여보 장모, 내 얼굴이 많이 변했지? 내가 춘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 좋았지. 얼굴뿐 아니라 형세로 말을 허여도 서울서 둘째가라면 설피하던 형세요. 또 아버지가 남원 오셔서 돈 많이 벌어가셨건만은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이라 그런지 험하게 달아나 버리대. 집안이 이렇게 딱 망하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대.
1: 그렇죠.
0: 할 수 있나? 네. 아버지께서는 일가댁 사랑애가 학장질하시고 어머니는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홍변에 듣자 언니 춘향이 본과 수청을 들어 아주 잘 되었다기에 동백이나 얻었으려고 불어를 절리 내려오다 소원을 들리자니 환상이니 있다기로 병을 좀 메었더니 상은 과연 병상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 팔자 소환이요 내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성제 반란 그 운 때문을 하고 날들어 벌써 죽었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얻어먹다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83살만 먹고 보면 두개 공명을 내 후에 덜로 먹으리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게. 춘향모 어이없어. 어사또를 기만 하고 보더니만은 사람이 저지경이 되고 보면 뱃속 치레부터 매할 일이여. 찬에 부귀공명 허기 기다리다가 내딸 춘향 옥중에서 환갑 침갑까지

0: 지나가 버리게. 내딸 하나 죽어버리면 자네 잘된 건 내게 아무 소용없어.
1: 그러지 맞지.
0: 준양무가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면 당장 가라고 야단이 나갔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1: 얼씨구.
0: 이 서방은 이골 구간 삿도 자제라. 저녁은 물론 잡섰을 터이지만은 우선 주무실 데가 없어. 충양방 있다 해도 불 뗄래야 나무도 없고 허니 자슈 난 물로 해놔. 널널은 객사 동대청에 나가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나 집에 와 잡수든지 또 거기 어디 잡술 데 있으면 잡수고 바로 돌아서든지.
1: 어.
0: 향단이 듣다가 여자와

무슨 허무

믿고 사오니까 지금

초경이경, 춘향이가 나오는 대목, 그리고 내일 봉간사또 생신잔치 등의 여러 대목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목룡과 춘향모의 만남 들어봤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공연 중 일부였습니다. 소리의 서정민, 고수의 이준형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만나본 춘향가는 동초 김현수 바디로 서정민 소리꾼이 고 이일주 명창에게 사산 소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보여온 여러 춘향가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17번째 독창회를 통해서 선보이면서 자신의 더욱더 깊어진 성음, 그리고 말을 풀어내는 다양한 연출적인 방법론, 이런 게

읽으면서 서정민의 춘향가는 예전에 들어도 또 지금 들어도 앞으로 들어도 계속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죠. 이별, 실연, 재회, 사랑 그리고 이별이라는 여러 테마를 가지고 춘향가의 눈대목들을 재구성해서 선보이면서 이 춘향가에 대한 더욱더 깊이 있는 시선과 또 재구성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도 역시 이렇게 걸어왔던 자신만의 쌓아온 노하우가 더욱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소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소리가 나, 서정민, 내 자신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한다라고 서정민이 프로그램북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리꾼의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꾸준히 노력하는 자신이 있고 또 소리라는 예술의 한 존재가 본인에게 계속 앞으로 걸어나가라라는 일종의 예술적 강령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앞으로 이 서정민 소리꾼이 어떤 소리를 선보일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어지는 서정민의 판소리 독창회에서는 몽룡과 춘향의 만남, 그리고 어사출도 동원의 경사까지 보면서 이 춘향가의 마지막 대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오늘 만나보는 서정민의 목소리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악보는 딱히 오선은 아니어서, 더더구나 직선만은 아니어서, 저 넌출넌출 산등선과 그 사이로 굽이굽이 사라져 보이지도 않은 강줄기가 그것이리라. 복효근 시인의 시 음악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수많은 능선과 강줄기 모두가 신의 악보라고 말하는 시였죠. 세상은 그렇게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김혜숙의 여러분의 연주로 신관동별곡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복효근 시인의 시, 음악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능선과 강줄기가 신의 악보라고, 그리고 그 구불구불함이 음악이라고 말하는 시였습니다. 우리 삶은 굴곡이 많지만 그 굴곡들 모두가 우리의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음악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바람꽃 현악부의 계면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람고 현악부의 개면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스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윤선의 노래로 정선아리랑 만나보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시는 난해하다는 말을 종종 듣죠. 오늘은 시인 중에서도 난해한 시를 쓴 것으로 꼽히는 시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구용 시인인데요. 192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시인은 1949년 등단해서 전쟁 시절을 통과하며 시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전봉건 시인과도 비슷한 이력인데요. 김구용 시인은 전쟁을 거치며 겪은 폐허와 가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황폐한 내면을 아주 독특한 필치로 그려내는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난해 시인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했죠. 특히 문장과 이미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주 긴 호흡의 산문시를 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탓에 김구용 시인은 끝까지 읽은 사람이 손에 꼽고 오늘날에도 쉽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나는 시라는 게 꼭 어렵기만 한 건 아니기도 한데요. 사실 시라는 게 무슨 정답을 찾아내는 일은 아니거든요. 시가 전하는

독특한 이미지와 문장들을 나의 호흡, 나의 감각으로 읽어내는 게 시를 읽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친 붓끝, 이지영의 산조가야금, 김웅식의 북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지영의 산조가야금과 김웅식의 북이 함께한 거친 붓끝 듣고 왔습니다. 네, 내친소 시간. 오늘은 김구용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세계와 인간의 내면을 독특한 시풍으로 그려낸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시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앉는다. 이리하여 돌은 노래한다. 생기기 이전에서 시작하는 잎사귀는 끝난 곳에서 시작하는 엽서였다. 풍미라는 작품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워낙에 긴 작품이라 이 대목만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한 대목으로도 시인의 시가 전하는 느낌은 전해질 겁니다. 판단 이전에 앉는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판단하지 않고 그러자 돌이 노래하고 잎사귀는 엽서가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풀이를 하면 세상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자 세상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나네시의 대가라고 불리는 김구용의 작품이지만 결국 시인이 전하는 말은 의미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유롭게 대하라는 것.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내 마음 가는 대로 읽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시를 꼭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놀이터라고 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분명 시는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정순현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공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운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이날의 노래로 기억의 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의 노래로 기억의 미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음악극 섬 1933-2019를 소개합니다. 2019년에 초연한 작품이면서 장우성 작가, 이선영 작곡가, 박소영 연출이 결성한 목소리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공연입니다. 목소리 프로젝트는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동시대에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조명하기 위해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음악극 섬의 내용엔 시대를 잇는 하나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1930년대, 1960년대, 2019년대 인물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마다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교차하는 독창적인 서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용기를 전하고 있죠. 원작은 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와 다큐를 소재로 쓴 소설, 발달장애 어머니가 쓴 책으로 주요 인물은 4명입니다. 1933년 한센병으로 소록도 갱생원에 가서 사랑을 키워가는 백수선, 1966년 소록도에 입도해 환자들을 돌본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발달 장애아 엄마 고지선입니다.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세밀한 감정선을 조율하면서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편견과 차별의 현실을 밀도 높은 호흡으로 완성한다고 해요. 내일이죠.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동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음악극 섬 1933-2019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24년에 공연한 섬은 한국 뮤지컬 어워즈 극본상과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공연은 초연부터 작품에 참여한 배우들과 새로 합류한 배우들이 신선한 앙상블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공명의 파도의 기억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공명의 파도의 기억, 그리고 장서윤의 노래, 그리고 그 외 여러분이 함께한 검은도 뱃노래였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추석 명절이 더해진 한 주의 시작, 더욱 기분 좋은 월요일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가야금앙상블 4개의 4개를 위한 저녁 노래 4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계절별로 옷과 이불, 가전제품 같은 거 정리를 해야 되죠. 아, 이거 언제 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요런 공식이 돌던데 동의하십니까? 식목일에 내복을 벗는다, 어린이날에 선풍기를 꺼낸다, 개천절에 내복을 꺼낸다, 수능날에 전기장판을 켠다. 때놓치면 찬바람 불 때 얇은 옷 입고 나가서 오들오들 떨거나,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1년 내내 거실 구석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넣어놓기 꺼내놓기 타이밍 맞춰 잘 해야 될 텐데요. 추석이 다가오는 이맘때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한낮엔 여름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그 일정표를 보면 추석에는 선풍기를 넣는 거랍니다. 근데 요즘에 낮에 또 더워가지고 선풍기 괜히 넣었나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름과 가을이 왔다 갔다 하는 요즘이에요. 날씨에 맞게 잘 보내시고요. 건강 관리에 특히나 힘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쫀디도 오늘 그 월동 준비 차원에서 독감 주사 맞고 왔어요. 갔는데 저희 가족이 오늘 다 맞았는데 병원에 주사 맞으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손배고미님, 안녕하세요. 이음밤 설렙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갓난이님. 저는 친정 엄마한테 왔다 갔다 바빴네요.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는 진짜 햇빛이 따가워서 덥더라고요. 아직은 완전한 가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좋아요 하셨는데 완전한 가을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아침 저녁은 진짜 시원하죠. 근데 아직은 완전한 가을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간 응? 겨울인가? 허를 찔릴 수가 있으니까 틈틈이 가을 만끽하셔야 될것 같아요. 때때로라도. 네캉니캉님, 월간 그 남자 보러 왔어요. 김준수님, 얼씨구 좋다. 잘한다. 잘생겼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일단 노래를 한두 곡 듣고요.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왔습니다. 자, 이음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월간 그 남자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의 그 남자는 소리꾼 김준수 씨입니다. 우리의 김준수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다 괜찮습니다. 준수 씨에게 또 이은밤에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돼요. 2부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길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아, 리시안서스님께서 길 가다 단풍이 물드는 걸 보고 벌써? 하고 놀랐네요. 그러게요. 어느 틈에 단풍이 질, 네, 단풍이 물들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6763님, 독감 환자들이 너무 많아. 저는 요즘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 뭐 코로나, 뭐 아무튼 제 노래 빼고 다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맨날. 왜 내 건 유행을 안 하고 맨날 이런 독감만 유행을 하는 거야. 노래를 독감이라고 지어야 되나? 금빛 노을님께서 여지껏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주사 공포증이 워낙 심해서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할 때도 간호사가 제 손에 초콜릿을 쥐어줄 정도였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금빛 노을님 아직 애기구나. 애기시군요. 우리 막내는 오늘 제가 같이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 장면을 설명을 들었는데 좀 긴장을 했어요. 8살이니까 아직 주사가 좀 무섭겠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아팠나 봐요. 하나도. 갑자기 피식 웃더래요. 그리고 끝나고서는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아주 막 의기양양하게 예, 해주던데. 주사 정도야. 막. 금빛 노을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독감 예방접종 한 번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으면 또 뭐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원래 보통은 아유 그래도 하셔야지 하는데 아유 지금까지 잘 사셨는데 뭘 하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자, 자스민님 올 추석은 홀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서 고생 중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스민님 또 유행에 민감하시구나. 아이고 이렇게 또 참 트렌드에 예? 그냥 못 지나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0: 그래도 예전에 우리 코로나 처음 접할 때보다는 이 공포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교적 그때에 비하면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죠. 예, 잘 버텨내시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준수 씨 만나도록 하죠. 일산 멋쟁이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1: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 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 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0: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말씀하실 때는 제잘제잘 발랄함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분, 소리꾼 김준수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0: 한 달이 지났습니다.
1: 네, 한 달이 진짜 빠르네요.
0: 진짜 빠르죠.
1: 네, 그리고 진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서.
0: 그렇죠. 한 두세 번 만나면 계절이 바뀌어요.
1: 여름에 이제 여기 왔으니까요. 네. 이제 가을이 넘어가는 문턱도 아니고 이미 가을이 온 것 같아요.
0: 가을 문턱을 넘어선 듯 느낌이죠.
1: 네.
0: 머리가 아주 가을 남자답게 아주 그냥 청순하십니다.
1: 사실 조금 지금 좀 약간 제 수술이 현타가 왔어요. 여기 지금 모니터 해보니까요. 예. 제 얼굴이 지금 제 머리가 약간 삽살개 같아요. 너무 정리 좀 하고 올 거 너무 내추럴하나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왔나 싶어가지고.
0: 아니 지금 다 만화 영화에서. 네. 만화 영화래. 만화에서
1: 선배님도 말문이 막히시네요.
0: 순정 만화에서
1: 수습 불가.
0: 막 튀어나온 사람 같다고 막 그러신 만화 영화랜다. 만화 좋아하세요?
1: 만화요? 네. 어렸을 땐 진짜 좋아했죠.
0: 뭐가 기억나요?
1: 저는 어렸을 때 그랑조, 디지몬, 포켓몬스터 뭐 이런 거 진짜 되게 다간.
0: 다간? 네. 어딜 간?
1: 다간이라는 드라마래.
0: 그런 것도
1: 만화가
0: 있었어요. 저랑은 좀 많이 안 겹치는구나. 확실히 세대가 차이 나니까. 마징가 Z 이런 거 알아요?
1: 마징가 Z는 알긴 아는데. 예, 예. 제가 보면서 크진 않았던.
0: 나중에 그냥 그런 게 있었대더라.
1: 맞아요, 맞아요.
0: 마치 이순신 장군 얘기처럼.
1: 네. 아, 그리고 나라라 슈퍼보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0: 그건 저도 알아요.
1: 네, 네.
0: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1: 네, 맞아요. 항상 전국 노래자랑 하기 전에.
0: 그래요?
1: K본부 네. 일에서 예. 항상 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만화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또 뭐 뮤지컬 Gone Tomorrow
1: 맞습니다.
0: 시작을 하셨죠?
1: 네.
0: 여기선 또 무슨 역할이세요?
1: 제가 이제 고종 역을 맡았어요. 고종. 이야. 비운의 왕인 고종 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0: 어머나, 그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우선 한국 창작 뮤지컬이고요. 배경은 네. 이제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그 김옥균이라는 네. 인물이 김옥균 그리고 한정운 그리고 고종 이 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0: 그 삼일천하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렇구나. 고종 역할을 하면. 이제 임금이잖아요.
1: 네.
0: 막 그 되게 막 위엄도 있어야 되고.
1: 맞아요.
0: 그 평소에 저 임금하고 본인하고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되게
0: 얼마 전까지 공주 하지 않았나?
1: 네, 뭐 공주도 하고 막 지금은 왕을 하고 있는데요.
0: 예. 네. 네.
1: 되게 또 그의 반반에 약간 이번에 왕은 되게 차분하면서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지켜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이제 힘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힘 없는 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눈물도 많고요.
0: 예.
1: 좀 여린 그런 왕입니다.
0: 아유, 그렇게요. 언제까지 하시는
1: 그렇게
0: 거예요?
1: 표현하고 있습니다.
0: 예, 언제까지?
1: 지금 9월 15일 날 개막을 했고요. 예. 11월 29일 날까지 합니다. 홍익대 아트센터에서요.
0: 아이고, 세상에.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추석입니다.
1: 네.
0: 추석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1: 명절에는 제가 공연을 해요.
0: 명절에도 공연해요?
1: 네. 추석 명절 공연.
0: 뭐 이거 고종이래 곤투모로요?
1: 곤투모로도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공연도 하고요. 또 저희 생일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연을 해요.
0: 생일 이번 주 일요일날 생일이죠?
1: 네, 맞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생일 전에 축하를 선배님께 받고 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저도 생일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그러면 이제 생일 선물로 자축하는 공연인 거예요?
1: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일전에 잡혀 있었어요. 이제 밴드 두 번째 달과 국중박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0: 네.
1: 이제 명절 공연 겸 또 우리의 전통 예술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

0: 해주시고 네, 너무 생일날 의미 있는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예. 너무 기쁩니다.
1: 또 팬분들께 큰 선물을 오히려 주시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0: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 27일날 생일 맞이하여 미니 앨범도 발매.
0: 네 맞습니다.
1: 크, 뭐 생일날 태어나기도 바쁜데 아주 그냥 요거는 좀 다분히 시기적으로 의도가 보이는.
0: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미니 앨범 발매는 제 생일날 의도했고요. 예.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또 처음으로 준비하는 저 개인 미니 앨범이다 보니까.
1: 첫 앨범이에요? 네. 어머나 세상에.
0: 아주 이제 조그맣게 미니 앨범으로 발매하긴 하는데 네. 1월 달부터 준비했던 여러 가지의 나름의 이야기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1: 이거 저도 하나 살게요.
0: 아니에요.
1: 저 주지 마세요.
0: 제가 선물해드려야죠.
1: 아니요, 제가 살게요. 저희 그 뭐 하나 사는 건 뭐 티도 안 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끼리 네. 서로 막 샵에 가가지고 직접 사는 거 자체가 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은 또 레코드 샵이 잘 없으니까 네. 그냥 주문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준수 씨 앨범을 꼭 하나 제가 사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인해 주세요. 제가 살 테니까.
0: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1: 아 그거는 딴 분 드리시고요.
0: 그 앨범이 나오고 나면 예. 나중에 또 이은밤에 초대해 주신다면 네. 그때 들고 와도 될까요?
1: 아,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살게요. 어찌됐건. 그럼 제가 그때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일이 너무 많으신데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이은밤 찾아주신 월간 그 남자 김준수 씨와 함께합니다. 자, 참여 안내 먼저 해주시겠어요?
0: 네, 오늘도 라이브 두 곡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사연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위해서 들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 뭐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2로 문자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머리 내 노래 달아주세요. 사연이 뽑힌 분에겐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는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0: 네, 미크티님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결혼한대요. 같은 동네에 살아서 툭하면 불러내 만나던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이사가면 자주 못 만나겠죠? 회사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불러내서 같이 치맥했던 추억, 친구가 뭐 먹고 싶다는 말에 몰래 포장해서 현관에 갖다 놓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결혼식에서 제가 축사하기로 했는데 펑펑 울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보내줘야겠죠? 친구 성은이 결혼도 축하해 주시고 제 마음도 달래주세요.
1: 네. 야. 밀크티님의 사연이었어요. 맨날 같이 놀던 친구가 결혼하면 아무래도 허전하겠죠?
0: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사이였다면 더더욱이나 예. 뭔가 마음 한켠이 텅 빈 것처럼 그럴 것 같은데요.
1: 그렇겠죠. 그리고 네. 왠지 배신당하는 느낌.
0: 뺏긴 느낌.
1: 그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섭섭한.
0: 그렇죠. 네. 그냥 뺏긴 느낌이기도 네. 하고.
1: 그 요즘은 결혼식 저는 이제 여전히 결혼식을 참 많이 가는데 축가 때문에 네. 예전에는 신부님들이 눈물을 흘렸다면 네. 요즘 신부님들 잘 안 오시고 네. 신부님의 친구들이 그렇게 축사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0: 저도 몇 번 봤습니다.
1: 그렇죠.
0: 네, 친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네. 축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진짜 그때는 막 울컥울컥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성은이 분님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은아 나야 네 소중한 친구 밀크티야. 형부 잘 부탁해요. 막 이러면서.
0: 아 근데 정말로 이 사연 안에서 이 그 같이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이 너무나 특별하기도 하고 애틋해서 예. 진짜 친구를 보낸다는 마음이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정말 텅하니 빌 것 같아서 되게 한동안 너무 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1: 그러니까 이 서사 자체가 뭔가 거창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을 공유했던 분이잖아요.
0: 맞아요.
1: 아주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던 사람이 없으면 진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거든요.
0: 네.
1: 자, 우리 그러면 가만 있어봐. 우리 준수 씨도 축가 하나요?
0: 네.
1: 그러니까
0: 저 가까운 지인분들의 축가를 많이 불렀었어요. 제 친한 친구 결혼할 때도 불렀었고. 네. 그러니까 진짜 저 생각해 보면 저 친한 친구들 결혼할 때 축가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나만 남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애를 낳고 잘 살고 있고
1: 네.
0: 또 애가 없어도 정말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1: 네.
0: 그때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막 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1: 잘 못하겠죠.
0: 맞아요. 조금

0: 찔릴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반대의 입장이잖아요. 준서 씨랑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는 좀 있지만 저도 갑자기 뭐 가족들이 갑자기 어디 외출을 해가지고 혼자 오늘 저녁 밤에 뭐 시간이 돼. 네. 저도 어디다 연락할 데가 없어요. 그동안 뭐 나오라는 뭐 하나도 못 나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 시간 나왔다고 시간 생겼다고 친구한테 전화하기가 좀 염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고.
2: 그래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어요. 뭔가 나 친구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정말 전화하고 싶을 때 그런 한 번씩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1: 꾸준히 예, 뭐 만나지 못하더라도 연락은 계속 했으면 좋겠고 먼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은 준수 씨 다 부러워하죠.
2: 아니 또 나름대로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기
1: 나름대로
2: 때문에
1: 나름대로 행복하대요?
2: 너무나 근데 정말로 축가를 불렀던 입장에서 네. 그 불러드렸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축가를 불렀던 사람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1: 자 그러면 우리 그 밀크티님의 친구 성은님의 결혼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가를 여기서 하나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 그래서 오늘 그 곡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1: 뭐
2: 사랑가죠.
1: 사랑가죠. 네.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은 사랑가.
2: 이 밤에 사랑가를 네. 정말 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저 자리를 네. 좀 옮겨주시고요. 우리 준수 씨의 축가를 듣는 동안 예, 많은 분들이 예, 과거 자신이 본인이 결혼했던 예,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실 테고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빨리 생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준수 씨가 밀크티님의 친구 성은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노래 자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 한번 제가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버리고 붉은 여보 붉다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한기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보도를 주랴

하거라 뒷테일을 보자 이오너라 앞테일을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배를 보자 빵그두서라 예수

0: 와, 너무 좋다 이거. 와, 아니 이거 무슨 버전이에요?
1: 아, 이거는 두 번째 달 밴드와 함께 있었던 버전의 사랑가입니다.
0: 저 반주 들으면서 진짜 두 번째 달인 것 같다라고
1: 네,
0: 생각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들으면서
0: 이게 너무나 특이한 게 그 이렇게 이제 양악적인 측면에서 네. 접근을 해보면 이 뒤에 반주 이제 MR은 메이저 코드 장조로 가는데 네. 사랑과 멜로디는 단조로 막 부르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 네네.
0: 그게 엄청 매력 있어요.
1: 아,
0: 어, 와, 진짜 신기하네 이거.
1: 이게 바로 두 번째 달 밴드의 예. 또 편곡에.
0: 예.
1: 아, 대단하시죠.
0: 결혼식장에서 이 버전으로 많이 부르세요?
1: 어, 이 곡을 부를 때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요청하는 곡이 있으면 또 그 요청하는 곡을 부를 때도 있고.
0: 네.
1: 사실 선배님도 그렇지만 이 축가를 부른다는 게 오히려 공연할 때보다 더 떨릴 때가 많아요.
0: 예, 저 처음에는 되게 그랬어요.
1: 진짜로.
0: 예, 예.
1: 제가 오히려 되게 긴장하고
0: 예.
1: 이 노래 여기서 망치면 안 되는데라는 엄청난 압박감과 그 중압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0: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내가 주인공이면 네. 내가 잘못하면 그냥 내가 망치는 건데
1: 네.
0: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괜히 결혼식을 망치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객분들
0: 네.
1: 그리고 양가 부모님
0: 네.
1: 그리고 또 두 분의 결혼식에 정말로 추억이 되잖아요.
0: 그럼요. 아, 그래요. 우리 밀크티님도 그리고 친구분 성우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준수 씨의 사랑가, 아주 사랑스러운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갈게요. 유리상자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0: 사랑하기 좋은 날 유리상자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밀크티님께 이은밤에서 선물 드립니다.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라이브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을 만나볼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1: 네, 조유희님. 저는 경북 경산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인데 너무 감성적이고 눈물도 많고 어려서 걱정이네요. 저는 아들이 활동적이고 씩씩했으면 좋겠어요. 준수님도 초등학생 때 여렸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0: 일단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여자애 같았어요? 아니면 남자였어요?
1: 아, 우선 태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견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내성적이었고요.
0: 그렇게 거울 앞에 많이 있었다고. 성가이 지가 잡아요.
1: 선배님 그걸 왜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그런 건 잊어주세요. 그리고 아,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톤이 높아지네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 이제 삼공부 때 우리가 예. 합숙훈련 네. 그때는 중학교 때였거든요.
0: 아, 중학교
1: 그때는 또 사춘기고 인정. 한참 멋부릴 나이고 예, 예. 그럴 때잖아요.
0: 저도 거울을 요만한 손거울을 들고 다녔어요.
1: 아 진짜요?
0: 여드름 때문에 아 속상해가지고.
1: 저는 그때 여드름은 안 났지만 좀 멋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때쯤?
1: 그때는 조금 통통했어요.
0: 오?
1: 진짜? 네, 진짜 통통했고, 친구들이 저의 별명을 그때 당시에 대랑이라고 할 정도로.
0: 어머나.
1: 되게 볼 빵빵해가지고, 그런 좀, 그래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놀았는데, 네. 조금 이제 성격 자체는 내성적이고 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판소리를 시작했었어요. 저 소리를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 앞에서 소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하는 게, 되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되게 떨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근데 그거 하면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었겠다. 남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서야 되니까.
1: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거를 막 되게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우리 조유희님의 둘째 초등학교 5학년 아드님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좀 씩씩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엄마의 바람인데.
1: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함께 학교에서 어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0: 맞아, 예. 네, 네.
1: 아직은 좀 과정이잖아요 과정
0: 네.
1: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으로서는 걱정이 있으실 테지만 걱정 안 하시고 친구들과 교육관계를 또 잘 원활하게 한다라면은 너무 문제 없을
0: 그래요.
1: 것 같은데요.
0: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아들 4학년 1학년 둘 다 완전 울보예요.
1: 네.
0: 조금만 이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울어요.
1: 네.
0: 그럼 그럴 때마다 내가 아, 미안해 나 닮아서 그래 내 탓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1: 네.
0: 저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0516님.
1: 네. 어릴 때부터 함께 가족처럼 자라온 사촌 언니가 있어요. 올해 형부랑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하고 계속 여행 적금을 부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형부가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열심히 치료했는데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이번 주가 형부 일주기예요. 이번 추석에는 언니와 함께 있어주면서 같이 추억 회상하라고 합니다. 언니가 준수님 소리와 노래 좋아해요. 언니를 위해서 내 노래 신청해봅니다.
0: 아, 형부가 하늘의 별이 되신 지 1년이 되었군요, 벌써.
1: 아, 이건 너무 안타깝네요.
0: 좀 위례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또 이렇게 가기로 뭔가 여행을 또 계획했는데 뜻하지 않게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0: 그러게요.
1: 네. 정말 이런 어떠한 위로를 드려야 될지 사실 지금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0: 말문이 막히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옆에 예, 형부가 계셔야 할 그곳에 지금 이제 사촌 동생이신 거죠. 0516님이
1: 네.
0: 곁에 있어 주시니까 계셔 주시니까 언니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네요. 그 자체가.
1: 네.
0: 자, 오늘 준수 씨가 준비해 주신 두 번째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일지 한번 잘 맞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1: 네.
0: 다음은요.
1: 네, 9109님 60이 넘어 풍물을 배우고 있어요. 19일에 설레고 떨렸지만 첫 공연을 멋지게 해냈어요. 축하받고 싶어요.
0: 이야.
1: 무언가를 계속 배운다는 거, 그 또 배움으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 진짜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1: 근데 6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저도 갑자기 뭔가
0: 좀 반성하게
1: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요.
0: 나도 근데 저는 사실 60이 넘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1: 원래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60 청춘이죠.
0: 지금 청춘이. 네. 전 아직 청춘 가기 전이니까 예, 전 열심히 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1: 네.
0: 자, 2948님.
1: 2948님. 큰아들이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3년 사귀면서 저도 여러 번 함께 식사소에서 정이 든 아이였는데 헤어졌다니 제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0: 이게 저도 저는 이제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 경험 안 해봤는데 네.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이제 자주 만나고 그러면 정이 푹 들었다가 네. 헤어지면 본인하고도 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헤어질 생각이 1도 없는데 네. 아들이 헤어지면 나도 헤어져야지 뭐 어떻게 네. 따로 만나기도 그렇고 네. 그런 경우 진짜 속상하시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아들 이제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쵸. 이 마음에 적극적으로 뭔가 그 어떤 마음일지 네. 참 상상이 되긴 안 되는데
0: 어찌됐건 여자친구랑 헤어진 큰아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이제 2948님의 말씀이셨거든요.
1: 네네.
0: 뭐 이분도 결국은 자기가 다 알아서 이겨내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러겠지 뭐.
1: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잖아요. 또 언제 그랬냐듯이 사람이 참.
0: 2948님도 아유 그때 걔보다냐 얘가 훨씬 낫다 야.
1: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0: 아우 잘 헤어졌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니까요. 자,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1: 네, 5324님. 고3 딸아이가 대학 입시 준비 중인데 뜻대로 되지 않는지 짜증도 늘고 힘들어해요. 무뚝뚝한 엄마라 마음과 다르게 곱게 말이 안 나가네요. 윤서야, 엄마는 그 누구보다도 딸을 응원한다. 대학이 다는 아니란다. 힘내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0: 집안에 고3이 있으면 그 집안 가족들 모두가 수험생이 된다 하더라고요.
1: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또 딸 아이도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부모님도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 같고
0: 그쵸.
1: 또 그럴 때 가장 급할수록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0: 잘할 겁니다. 예. 우리 자제분들 생각보다 되게 강하고 똑똑하고 현명하더라고요.
1: 네.
0: 자, 5324님께도 예, 꼭 행운이 깃들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노래는 뭐예요?
1: 오늘은 더질더질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더질더질의 의미는 사실 네. 이제 판소리의 제일 마지막 사설을 매듭 짓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0: 네.
1: 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춤을 추자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춘향과 몽룡의 만남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네. 하거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곡 그 사연 중에
0: 네. 어떤 분께 이 노래를 선물해드리면 좋을까요?
1: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오늘 방금 이제 형부와 이별하신 예. 사연이 계속 마음에 남고 걸리네요.
0: 네.
1: 하지만
0: 결국 우리가
1: 이별하였지만 예. 다시 뭔가 항상 마음 내 마음이나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0: 그래요.
1: 또 그렇게 마냥 슬프지만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맞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다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를 기약하면서
1: 그러한 위로의 곡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0: 예, 그러면 김준수 씨의 두 번째 라이브 더질더질은 0516님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노래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우리 하늘의 별이 된 형부도 예. 하늘 위에서 우리 0516님하고 그 사촌 언니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서 마음을 놓을 수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또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 같이 함께 제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

0: 철수 철수 지루하자 좋네 어르시구나 철수.
1: 김준수의 더질 더질. 아, 우리 0516님께 전하는 노래 선물이었습니다. 이 곡도 두 번째 달
2: 맞습니다.
1: 현면이죠?
2: 네, 제일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곧 공연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도 되는 겁니까?
2: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11월 17일 날,
1: 예.
2: 11월 7일 날 춘향가 이제 10주년이 됐어요. 이 앨범을 발매한 지.
1: 오, 예.
2: 그래서 10주년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근데요.
2: 네.
1: 아, 일단 선플라워님께서 흥겹고 경쾌한 더질더질 정말 좋아해요. 소리담님, 준수님 노래 듣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네.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너무 좋은 노래 감사한데 아우, 저는 시작부터 이 얘기를 오늘 전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 한켠이 무거웠거든요. 우리 준수씨와의 월간 그 남자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만나지 않지만
1: 네, 네.
2: 아, 그래도 이렇게 이음밤에 나와서 월간 그 남자를 하게 되었을 때
1: 네.
2: 선배님과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그 라디오 나와가지고 인연이 있었다가
1: 네.
2: 이렇게 또 좋은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1: 네.
2: 아, 제가 세 번밖에 하지 못하고 가는 거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1: 세 번밖에 못했어요?
2: 이음밤은 그랬죠.
1: 어, 진짜?
2: 한... 아, 여기 월간 그 남자는
1: 그러니까 네. 나는 한 여섯 번 한 줄 알았어.
2: 그 전에 이제 배서
1: 아, 예,
2: 그런
1: 예,
2: 거예요.
1: 예.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 저도 너무 즐거웠고 또 선배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그런 항상 그 따뜻함이
1: 아유.

0: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1: 아유, 저희가 느낀 감사는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 너무 아쉽지만 사실 애초에 네. 이 스케줄 자체가 비록 한 달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네. 이 고정 스케줄을 저희한테 내어준다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0: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뭔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세 번밖에 안 하고 가기도 하고.
1: 아니 뭐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뭐 요거 월간 그 남자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언제든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와주실 수 있잖아요.
0: 그래서 초대해 주실 거죠?
1: 아, 당연하죠. 예, 앞으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0: 네.
1: 예. 우리 그럼 이음 가족들께 잠시 이제 이 코너로서의 이별을 고하는 이야기 네.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아, 네. 이음밤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월간 그 남자 이렇게 세 번의 만남으로 아쉽게 이별을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또 그래도 왔을 때 세준 선배님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사연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맞는 그 곡들을 골라보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1: 예예.
0: 아, 그래서 되게 마음을 또 써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떤 제 마음을 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 잘 해보고 싶었다는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월간 그 남자에서 인사드리지만 또 초대해 주신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예, 저희는,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예, 뭐 김준수 씨의 그 멋진 목소리와 예, 예쁜 예, 외모와 또 그 재치 넘치는 말솜씨 이런 것들 금단 현상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시기 전에 예, 참여 안내는 마지막으로 해주고 가시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8페이지. 예.
0: 네, 월요일 멋진 내 남자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십시오.
1: 마지막 곡 김준수 이한철의 사철과 함께 들으면서 예, 월간 그 남자로서의 김준수 씨와는 안녕을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0: 증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김동률의 아이처럼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아주 작게 알렉스 씨의 목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었죠. 7416님께서 추석 기차표 예매했다가 주치의쌤이 장거리 여행은 어렵다고 해서 취소했어요. 엄마가 저를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 못 가게 됐다고 전화드렸을 때 울컥했어요. 곧 건강한 몸으로 엄마를 찾아뵈러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럼 7416님도 그렇고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을 엄마도 그렇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또 건강상의 이슈로 못 만나게 되니 너무 더 속상하고 안타까울 것 같은데 뭐 몸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좀 널널할 때 여유 있을 때 편하게 다녀오시죠. 그때 마음껏 서로의 또 마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빨리빨리 회복할 때는 또 회복에 전념하셔야 되니까 안 가기로 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찍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게. 자, 결혼식의 계절답게 결혼식 다녀온 사진. 애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기가 막혀서 찍어놓은 사진. 유튜브 보다가 좋은 정보 같아서 캡처해놓은 이미지 등등. 주말 사진 보내주시면 모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요. 그 중에 한 분 스태프들 투표로 뽑아서 유튜브로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분께는 선물도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인증샷 샵 0302로 받겠습니다. 이미지 전송은 기본적으로 100원이 듭니다. 자, 2630님의 신청곡 박창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듣습니다.

이소라 씨의 노래 바람이 분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예. 너무 예쁜 노래죠. 오늘은 박창근 씨 목소리로 들어봤고요. 자, 지난 주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부터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3496님, 주말에 모인 분들하고 곱창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곱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못 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걱정과는 달리 너무 맛있었고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맛있는 곱창을 안 먹어본 게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곱창 마니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맛있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세상에 내가 아유 이 맛있는 걸 왜 내가 지금까지 안 먹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뭐 이 좋은 걸 왜 내가 모르고 살았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왜 이제야 만났나 그러기도 하는데 3496님께 곱창이었군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거 곱창 맞나요? 약간 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곱창이 맞겠죠? 예, 약간 제가 완벽하게 제가 식별을 잘 못하겠는데 예, 3496님이 곱창이라고 보내주셨으니까 아마도 곱창이 맞겠죠? 보통 양곱창 해가지고 양이랑 곱창 이렇게 같이 팔잖아요. 같은 식당에서 대창도 팔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3496님 이 사진 보니까 곱창 다시 먹어봐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옆에 마늘 구워진 거랑 저 옆에는 그냥 살코기가 좀 같이 있는 것도 같고. 자, 3051님 황도 만든다고 토 일요일에 복숭아 50개씩 이틀 동안 깎았네요. 아, 힘은 들었지만 너무 맛있는 황도가 되었어요 하셨습니다. 50개씩 이틀 동안 100개 깎으셨네요. 복숭아 100개. 우와, 황도 하면은 저는 그 통조림의 것만 먹어봤지 집에서도 저렇게 만드는지 잘 몰랐네. 저기 보아하니 저렇게 황도를 갖다 깎아서 설탕 넣고 졸이는 모양이다. 예, 그래야지 황도가 되는 것 같네. 불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 호프집 가서 이제 뭐 치킨 같은 거 먹고서 많이 먹으면 운이 좋으면 사장님이 황도 서비스로 주시잖아요. 예, 뭐 시켜서 먹을 때도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럴 때마다 예, 이 사진 떠오를 것 같네요. 4939님 주말에 생일 겸 해서 아내와 아들과 또 오랜만에 양꼬치 여기 또 양꼬치네 양꼬치 외식했어요. 세 명이서 외식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외식하는 거 참 즐겁죠. 맛있고 양꼬치 저도 며칠 전에 지난주 중에 양꼬치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와 이 집 뭐야 이 집 뭐야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다 놀래가지고 또 와야지 또 와야지 예, 다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양꼬치 우리 통했네요. 참 맛있어. 예전에는 양꼬치 구워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탁 올려놓고 이렇게 톱니바퀴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구워주죠. 골고루 예, 타기 전에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자, 박남정 씨의 노래 듣고 갑니다. 널 그리며.

나미 씨의 인디언 인형처럼까지 듣고 왔습니다. 인디안 인형처럼인가요? 문혜영님께서 붐붐 데뷔 전에 이태원에서 봤는데 아, 그 나미와 붐붐 해가지고 나미 씨 옆에서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에다가 그 바가지 머리 하신 두 분이 쌍둥이 같이 닮으신 두 분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춤추다가 뭐 랩도 하고 막 그러셨었죠. 이태원에서 붐붐을 보셨다고요? 문혜영님 이태원에서 껌 좀 씹으셨나? 팬더 경기님께서는 박남정 씨 오랜만이네요. 옛날에 철없던 동생이 언니 나 박남정한테 시집 좀 보내줘 하고 조르던 일이 생각나네요. 언니는 다 할 줄 알잖아 하고 그러던 동생이 지금 나이가 47세가 되었네요. 박남정 씨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박남정 씨한테 시집을 가려면 본인이 노력해야지 언니한테 그 당시 언니는 진짜 뭐든지 다 할 줄 아는 막 전능한 존재였나 보다 동생한테. 예,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었던 거네요. 예, 그런 언니도 박남정 씨께 시집을 보내는 일은

못하셨군요. 예. 뭐라고 처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부 처형 제부 사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4897님께서는 주말에 손녀랑 놀았어요. 아기가 많이 먹길래 아이고 배 좀 봐라 했더니 자기 배를 보고 있네요 하시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배 좀 봐 배 좀 봐라 라는 게 어 그 배 좀 봐라 이런 지시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배좀 봐라가 그냥 감탄사가 아니고 그리고 내 배가 어떤데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어우 아직 이 뭐라 그래야 돼 고개를 이렇게 팟 완전히 밑으로 숙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너무 귀엽네요. 아이고 배좀 봐라 얘기가 저절로 나오네요. 9076님 주말에 7살 둘째 글씨 쓰기 연습을 시켰답니다. 연필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필보다 필기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사인펜만 집어와요. 아직 글은 못 읽지만 쓰는 건 열심히 잘 썼죠? 하셨는데 어머 아직 못 읽는데 쓰는 것부터 한 거예요. 그냥 우리 둘째 입장에서는 글인 거죠. 뭐 책, 가방, 신발. 이게 필기감도 그렇지만 사인펜으로 하면 색깔이 예쁘잖아요. 알록달록하니 애들이 참 좋아하는 색깔들이죠. 그래서 애들 보면은 연필보다는 저런 사인펜으로 먼저 쓰려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근데 글씨가 저보다 그 정도는 아닌가? 저도 열심히 쓰면 저보단 잘쓸수 있겠죠. 예. 아주 명필인데요. 2120님, 저는 주말에 할머니 100세 생신이셔서 생신 파티했어요. 특별한 선물 해드리고 싶어 반지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반지 끼시고 머리 아픈 척 하시는 저희 할머니 귀여우시죠? 작년 99세 생신에도 이은밤에 사진 보내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작년에도 저희가 축하해드렸는데, 예, 오늘 100세 생일. 제가 뭐 100세 세 자리 찍으시면 선물 보내드린다라고 막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물 보내드렸나? 오늘 여기 선물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우리가 괜찮은 선물 잘 골라가지고 1120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할머니께서 왼손에 반지를 끼시고, 일부러 반지 이렇게 보이라고, 예, 이마 쪽을 이렇게 짚으면서, 아이고, 머리야. 하는 이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리얼하셔가지고, 실제로 머리 아프신 건가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자,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네 자리. 내 자리는 못 찍죠, 사람이. 일단, 100세. 예, 앞으로 우리 할머니의 인생 시계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조덕배 씨의 노래입니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조덕부의 씨 노래에 이어서 박준하 씨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주말 풍경 같이 나눠봤고요. 베스트 포토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다섯 분 소개하자면 4939님, 4897님, 5406님, 6367님, 2120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이 가운데 베스트 포토, 오늘의 베스트 포토 우리 스태프분들 어떤 사진을 선택했을까요? 올렸나요? 지금 올라갔어요. 예, 4939님께서 올려주신 생일 기념 외식 맛있는 양꼬치. 예, 사진 자체가 우리 남자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건데요. 사진 딱 찍은 그 구도만 봐도 요건 남자가 찍은 거다 싶어요. 많이 안 찍어본 사진이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작가님 눈에 더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 너무 맛있게 보여서 저거 우리 다 같이 회식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4939님께는 선물 두 개 보내드리도록 곱빼기로다가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고래야 2011년에 데뷔했습니다. 도중에 멤버 변동이 좀 있었지만 꾸준히 음반을 내놓으면서 활동해왔고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해외 무대에도 많이 섰죠. 우리 음악의 뿌리를 확고히 지키면서 퓨전 국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고래야와 하림이 함께한 곡이 있습니다. 원래는 2013년 발매된 고래야 1집에 실린 곡이었고요. 당시 보컬이었던 권아신의 목소리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곡을 하림과의 듀엣 버전으로 다시 내놓은 거죠. 고래야와 하림의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들은 모 대중음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 관계로 만났다고 해요. 그 인연이 이어져서 듀엣 음원까지 낸 건데요. 그 곡을 들어보려고요. 넘어갔네 라는 곡, 고래야와 하림이 함께 부릅니다.

오늘은 그냥 일단은 넘어갔네. 난처한 질문은 용케 넘어갔지만 나의 마음도 그리로 슬쩍 넘어갔네. 넘어가다라는 말이 지닌 그 서로 다른 의미가 노래에 담겼죠. 별일 없이 지나가다 이런 뜻으로도 쓰였고요. 또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주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넘어가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뭔가 좀 대세가 기울었을 때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얘기도 하고, 야구장에서 넘어갔네 하면은 보통 홈런을 가리키는데. 자,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은 마음이 어딘가로 넘어가기, 홀라당 넘어가기 쉬운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고래야와 하림이 함께 들려준 곡 넘어갔네,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7397님, 얼마 전에 혈당 측정기를 샀어요. 아침마다 혈당을 매일 체크하는데 결과 나오기까지 3초. 그 3초가 너무 긴장이 됩니다. 혈당 관리 잘 하려면 덜 먹고 운동해야 하는데 어쩜 그리 쉽지 않은지. 부모님께 운동하라 말씀드릴 땐 참 쉬웠는데 운동 필요한 나이가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지금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생각 중이에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게요. 예. 특히나 뭐 운동 좀 해. 말은 참 진짜 쉽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혈당 관리 잘 하셔서 잘 넘어가셔야죠. 예, 그렇죠? 이 당뇨 환자의 길로 접어들면은 아, 막 먹는 걸 마음껏 못 먹게 되니까 삶의 질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자, 숙명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Let it be.

강은일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연주해 준 감정 표현까지 듣고 왔습니다. 4882님께서 오늘 야구 5대 0으로 대만전 이겼어요 해주셨는데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죠? 엊그저께? 예, 어젠가? 개막을 한 것 같은데 예전만큼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어젠가 일본, 남자 농구가 진짜 오랜만에 우승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잠깐 봤는데 아, 너무 기분 좋더라. 요즘은 중국보다 일본이 훨씬 잘하거든요. 그 NBA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이번에 그 선수들은 출전을 안 했더라고요. 그 선수들까지 다 나왔으면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 그나저나 일본은 그런 거 대회 같은 거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옛날에 잘했었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개판이던데요. 뭐 우리나라 축구팀을 야구장에다가 데려다 주질 않나 아예 버스가 안 오는 건 다반사고 선수촌 그 숙소도 완전 엉망진창이고 애국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아예 안 나오거나 뭐 북한 국가가 나오거나 야 이렇게 참 이 나라가 이렇게 허술해졌나 싶기도 하고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잘해 뭐가 우리끼리는 뭐라 뭐니 뭐니 뭐라 욕도 많이 하지만 참 잘해 그리고 손님 맞이도 참 대접도 융숭하게 잘하고 우리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예, 리딩톤의 연주곡 발라드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조급해져 가고 있다 하는 생각 가끔 하는데요. 무언가 지긋하게 혹은 느긋하게 기다리고 결과를 지켜보기보다는 급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도 가끔 갖게 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라서 더욱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급히 서둘러서 되는 게 있고 일이 돌아가는 걸 자연스럽게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는 건데요. 열매가 빨리 익으라 하고 햇볕을 한꺼번에 당겨 쓸 수는 없는 일이겠죠. 우리 선조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절로절로라고 하던 그 정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노래의 정신 어떤가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여창가고 계면조 계락 청산도를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참 순하고 좋죠.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조급증 같은 게 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급하게 서둘러야 좋은 것도 가끔은 있지만 일이란 게 절차가 있고 과정을 차근차근 채워야 예정된 결과까지 가는 게 제대로 된 이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가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결과만을 도출하려는 그런 조급증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창가곡 청산도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절로절로 이루어져 가는 삶, 절로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이런 다짐이 그냥 단순한 다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자명한 건데요. 저 사과를 빨리 따 먹고 싶고 벼 이삭을 좀 더 빨리 익게 하고 싶다 해서 몇 달치 햇볕을 미리 당겨 쓸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 노랫말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절로절로 이루어지는 이치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오늘 해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5곡을 이어 연주하는 곡, 요즘엔 이런 음악을 취타 계주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취타, 길구나,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의 5곡을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취타, 길구나,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의 5곡을 이어 듣겠는데요. 오늘은 피리와 대금의 병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의 다섯 곡 이어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평시조 한 수 준비했습니다. 선조대 인물 노진이란 분이 지은 시조시로서 선조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지어 올린 시조시입니다. 기록을 보면 노진이 만수산가를 지어 올리면서 선조임금에게 잔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선조가 크게 기뻐했다 하고요. 여러 신하들도 그걸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만수라고 하면 수명장수를 뜻하는 말이죠. 그 짧은 시조 속에 만수라는 단어가 다섯 차례나 나옵니다. 초장,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중장, 그 물로 빚은 술을 만수주라 하더이다. 종장, 진실로 이잔 잡으시면 만수무강하오리다. 평시조 만수산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술을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 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 만수주 만수무강. 이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 이 만수가 좀 많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조대 인물 노지인이 선조임금께 지어 올린 시조시였죠. 이 선조임금이 이 노래를 듣고 좋아하실 만도 하네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악정제의 하나, 수명명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당악정제는 고려시대의 유행이었는데요. 고려시대로부터 5종의 당악정제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죠. 그 5종이 헌선도, 수연장, 포그락, 오양선, 연화대 정제입니다. 당악정제가 인기를 누리자 조선시대가 돼서 이 메이드 인 조선의 당악정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비로소 조선에서도 당악정제를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당악정제가 금척, 수보록, 근천정, 수명명, 하황은, 하성명 등과 같은 정제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수명명 정제 반주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명명, 받을 숫자, 밝을 명자, 목숨 명자를 씁니다. 태종실록 태종 2년 6월 9일 기사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태종이 천자에게 인준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이 춤에 담겨 있다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당악정제 수명명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처음에 나온 진구호가 이깃소심,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이란 뜻의 네 글자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깃소심, 탄수 유신지명이란 창사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 크게 유신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불러야 그 의미가 제대로 살지만 이렇게 첫 네 글자만 노래하는 걸 들으셨고요. 끝부분에서 퇴구호도 그랬죠. 지하초복만 불렀는데요. 내 처음으로 왕위를 이었으니 이렇게 넉자만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창사가 실시무강지후, 이 실로 끝없는 복이로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야 의미가 통하겠죠. 예전에는 궁중정제의 창사를 이렇게 단 몇 글자만 노래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극히 창사 일부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명명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야금 산조 한 곡 듣겠습니다. 심상건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심상건은 19세기에 태어난 분인데요. 1889년에 태어나서 1965년까지 사셨습니다. 즉흥적 예술성이 뛰어난 분인데요. 이분의 산조는 김창조 계열의 가야금 산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서 특별한 계보를 지닌 산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상건은 13살 때부터 그의 부친 심창래에게 가야금을 배운 걸로 전해지는데요. 부친에게 배우기도 했지만 또 이분의 음악성이 워낙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락을 많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주한 가야금 산조의 여러 음원이 남아 있는데요. 여타 산조와는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서 독창적인 자신만의 가야금 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상건류 가야금 산조를 심상건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갈금산조와는 다른 특별한 가락들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심상건류 갈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심상건의 갈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경기민요 태평가 준비했습니다.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태평가 감상하셨습니다.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음악으로 들은 청산도 절로절로의 절로절로 하는 그 정신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절로절로 엽등이란 건 없고 순하게 모든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수개월 동안 쪼여야 하는 햇볕을 단 며칠에 쏟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끔 피어오르는 불필요한 조급증과 같은 건 좀 잠재워보자 하는 생각 오늘 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월요일이라 해도 마음만은 평온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문화행동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하늘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높아졌죠. 산불 소식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근 사찰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불티가 산불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고 공장 화재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과 산의 거리가 50m 이내로 무척 가까울 경우에는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산불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다. 이런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산 속에 뭐 펜션, 음식점, 각종 휴양시설들이 참 많은 우리나라인데 산불 위험이 언제든 현실로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산불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연구과 안수정 박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종로소방서 소방경 이인철 구조팀장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안수정 박사님께 해마다 산불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산불 발생 추세가 예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500건이 넘습니다.
0: 예.
1: 피해 면적도 14,000헥타가 넘는데요. 80-90년대에는 1년 중에서 산불이 나는 날짜의 수가 네. 100일이 채 안 됐다면 최근 10년에는 지금 160일에 달하는 산불 발생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1: 봄철에만 예전에는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0: 네.
1: 초여름까지도 산불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인철 팀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산불 진압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즘 산불의 규모 또 확산 속도 예전과 많이 다르다 변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2: 네.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정말 큽니다. 직접 산불을 진압하다 보면 최근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던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계절 구분이 흐려지고 있고 산청과 의성 사례처럼 대형 산불이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밀접합니다. 겨울과 봄철의 강수량 감소와 장기적인 가뭄, 평균 기온 상승으로 산림 내 낙엽과 고사목이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불이 붙으면 마치 기름을 뿌린 듯 빠르게 확산됩니다. 여기에 강하고 변덕스러운 바람이 더해지면 화쇄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돼 대응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산불을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1: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번개, 낙뢰나 아니면 나뭇가지가 마찰해서 일어나는 그런
0: 예.
1: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산불은 거의 드물어요. 산불 발생의 99% 정도가 인위적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들도 있고요. 시설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0: 네.
1: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산불을 내는 입산자, 실화, 그리고 산림 인근에서 이런 쓰레기를 태우거나 그런 농업 부산물들을 태우는 경우 담뱃불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찰이나 이런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면서
0: 예.
1: 이게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본다면 정말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결국 산불은 예방만 잘해도 막을 수 있는 재난 어떻습니까? 이 팀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얘기 얼마나 실감이 되시는지요?
2: 현장에서 느끼기에 산불은 예방만 잘도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는 말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데 공감 많이 합니다.
0: 예.
2: 실제로 산에는 스스로 불을 만드는 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자연 발화보다는 입산자 실화, 논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좀 기울였다면 불씨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할 필요조차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예. 안수정 박사님은 영국에서 지리학 박사 학위를 따셨네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형, 산림 환경의 독특한 그런

0: 점이 산불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1: 각 나라마다 차이가 발생을 해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0: 예.
1: 겨울보다는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해서
0: 네.
1: 여름이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0: 예.
1: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철에 건조한 바람이 불고 또 겨울에 쌓인 낙엽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봄철에 조금 더 많이 나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0: 예.
1: 지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토의 한63%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상당 부분이 또 급경사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1: 그 산림 내에는 잎이나 가지, 낙엽 이런 것들이 이제 산불에 탈수 있는 연료물질이 되는데요.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산불이 났을 때 끄기도 힘들고 번지는 것도 굉장히 빨리
0: 그렇겠죠.
1: 번지기 때문에
0: 예.
1: 더 위험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이 있잖아요. 동해안 쪽에 쭉 이어져 있는데요. 백두대간을 넘어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동해안에 굉장히 강풍이 부는 그런
0: 네.
1: 경우가 생깁니다.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곤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은 산불 원인 조사와 감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화마가 다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잿더미만 남은 현장에서 최초 발화 지점, 원인 이런 거 찾아내는 모습, 뭐 뉴스를 통해서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과학적인 단서를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산불은 이동하면서 흔적을 남기게 돼요. 특히 이제 불탄 자국들을 보고 이제 산불의 방향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0: 예.
1: 나무에 이렇게 타서 생긴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게 탄 모양들 보면 또 산불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숲이 탄 모습을 보고
0: 예.
1: 어느 쪽이 이제 집중적으로 탔는지 더 강하게 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산불이 주로 확산되는 방향을 유추할 수가
0: 네.
1: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산불이 처음 난 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작은 단서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돌멩이의 그을음의 흔적이라든지 방향, 갈대 같은 것들이 넘어져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보고 산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요.
0: 예.
1: 전선이 단락된 흔적이나 불을 피운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화목 보일러의 굴뚝이 가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0: 예. 산불도 마치 움직이는 생물처럼 행동 패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1: 네. 기본적으로 산불의 행동을 이제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산불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0: 예.
1: 첫 번째는 기상 요소, 두 번째는 지형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연료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상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그리고 바람의 속도,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0: 네.
1: 지형에는 경사, 그리고 경사의 방향, 고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연료에는 산림에서 탈수 있는 나무, 나무의 수종, 그리고 나무의 밀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그리고 연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얼마나 연료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경사면이 있을 때는 산불이 경사면의 위쪽으로 더 빨리 가열이 되고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위로 빠르게 이제 확산하는 특성이 있고요. 바람이 불어가는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불길이 기울기 때문에 그쪽이 더 빨리 연료가 가열되면서 번지게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는 뭐 계곡이나 협곡 이런 데서는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불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산불이 어느 쪽으로 확산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시간대별로 산불 확산 경로나 속도, 주요 시설물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많은 기술의 발전이 또 인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테지만 산불 예방에 있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는 날이 곧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철 팀장님은 실제 산불 현장에 투입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거는 정말 조금만 조심했어도 막을 수 있었겠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뭐 기억나신 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경북 지역의 산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 예.
2: 당시 산불도 성묘객과 가수원 임차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쓰레기나 무목 등을 이 정도는 금방 태우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안 박사님 앞서 설명 중에 우리나라에선 봄철에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기후적 요인이 산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1: 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장마가 있고 뭐 태풍도 네네. 불고 비에 의해서 이제 연료 물질이 되는 것들이 많이 젖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잘 나지 않고 나더라도 작게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겨울을 지나고 봄철이 되면 낙엽의 축적량도 많은 상태이고요. 그 낙엽이 봄에 바람을 받아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0: 네.
1: 특히 봄철에는 농업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산부산물을 태워서 경지 정리를 하시기도 예. 하고 또 쓰레기 정리도 하고 뭐 이러시면서 또 불을 내시는 경우도 네. 많이 있고요. 등산객들도 아무래도 산의 접근성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또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산불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등산객이나 나들이객들이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또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팀장님.
2: 대부분 등산객들이나 나들이객들이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산속에 이제 풀도 많고 그러니까 습하다고 생각하셔서 예. 잘 안 탄다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예.
2: 실제로 요즘 산림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표면은 그럴듯해 보여도 낙엽층과 고사목은 성냥처럼 바짝 말라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예.
2: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속이 아니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2: 등산로 입구 주변이나 인접도로에서 담배를 또 피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행동이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0: 네.
2: 실제로 화재 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산불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입산자 실화와 담배불 투기입니다.
0: 예.
2: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는 공중의 습도가 낮아서 작은 불씨도 쉽게 꺼지지 않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 날아가는 비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0: 예.
2: 산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어디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담배불 하나가 시속 수십 킬로미터 강풍을 만나면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돌변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등산하실 때는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은 아예 집에 두고 오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예방법입니다.
0: 예. 논두렁, 밭두렁, 소각, 뭐 영농 부산물 소각 이런 거 위험합니다.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생활에서 쉬 사라지질 않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정말 위험하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건조한 낙엽의 경우에는 이제 수분 함량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로 떨어지면은 불이 붙는 속도가 35%일 때보다 25배나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논밭두렁 같은 것들을 소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굉장히 자신 있게 나는 이 불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불을
0: 네.
1: 피우시는데요.
0: 네.
1: 봄철에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상태로 불꽃이 번져나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불꽃이 빠르게 번져나가는
0: 예.
1: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봄철에 특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따라서 불꽃이 번져나가는 방향도 바뀔 수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강도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을 한번 내서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내가 평생 불을 태워봤지만 산불을 한 번도 안 냈다라고
0: 아.
1: 하시는 분들이 꼭 불을 내세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점은 그분들이 이게 산불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불을 끄시려고 하시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0: 아이고.
1: 경우가 많이
0: 네네.
1: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밭두렁 소각이나 이런 영농부산물 소각 같은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지자체에 연락을 하시면 영농부산물들을 파쇄를 해드리고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0: 예. 뭐 이렇게 위험한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라든지 아니면 산이랑 가까운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부득이하게 불을 다뤄야 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지켜주십사 하는 원칙 같은 게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2: 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산림 근처에서는 가급적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농가 작업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대비를 한 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고
0: 네네.
2: 용접이나 소각 중 발생한 작은 불티가 강풍을 타고 마른 풀밭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실내에서 작업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0: 예. AI 기반 산불

0: 예측, 현재 기상 데이터, 지형 정보 이런 걸 분석해서 산불을 미리 막는데도 활용이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1: 산불 분야에도 과학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산불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크게는 산불이 나기 전에 산불이 날 위험을 미리 예보하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산불이 난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어느 쪽으로 확산할지 그것을 미리 예측해보는 확산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산불 위험을 0에서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에도 AI를 도입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환경 인자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예. 내는 산불이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 인자들도 반영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려는 그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예. 오늘 산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일어났다면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피해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가 불을 발견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2: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에서 이제 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입니다.
0: 예.
2: 초기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발견자의 첫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산 이름이라든가 등산로 이름, 인근 마을, 표지판 번호, 그리고 연기나 불꽃이 보이는지 등을 차분하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119로 제일 먼저 신고를 해주시라.
2: 네, 네네. 맞습니다.
0: 산불은 바람을 타고 이제 확산이 되니까요. 대피 방향을 판단할 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기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1: 대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등지고 불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불 쪽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예. 가셔야 되고요. 예.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내 뒤에서 불어오고 있으면 불도 같이 바람을 타고 저를 따라올 거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0: 네.
1: 만약에 그게 정 이제 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하면 측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빨리 아래로 내려가야 해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곡으로 막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계곡 지형 같은 경우는 연기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약간 굴뚝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0: 예.
1: 연기가 올라오는 주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질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0: 네네.
1: 어떤 경우에는 불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강한 화쇄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에는 주로 낙엽이 엄청 깊게 쌓여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절대 계곡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0: 네.
1: 가능하다면 산림이 없는 논밭, 공터 내지는 도로, 주차장 이렇게 연료 물질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예. 초기 산불, 특히 산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앞서 이 팀장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119 신고다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간혹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 이 정도면 뭐 내가 끄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에 시도를 일단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꺼보려고. 실제로 그래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소방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산불은 규모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일반인이 직접 지나는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현장에서는 불이 작아서 괜찮을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그 판단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예, 예.
2: 다만 예외적으로 화쇄 및 바람이 약하고 산불이 난 곳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의 초기 산불이라면 일반인도 초반에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주변을 살피셔서 소화기나 물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0: 예.
2: 소화기나 물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변에 활용할 것이 없다면
0: 네.
2: 외투로 두드리거나 흙이나 모래를 덮어서 진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초기 진압을 하지 마시고 대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0: 네. 산불 현장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번진다고. 실제 산불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1: 산불 확산 속도는 지형 조건이나 뭐 바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극단적인 경우가 경북 위성의 대형 산불인 것 같아요. 그때는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산불이 번졌다라고 하고요.
0: 예.
1: 내륙에서부터 바닷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대피를 할 시간도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강풍이 불고 경사가 있고 막 이럴 때는

0: 산불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초기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될 수 있다. 만약 불길이 이미 커진 상태다, 그러면 절대로 이것만은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동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팀장님?
2: 아, 네. 불길이 이미 커진 상태라면은 절대 혼자 무리하게 진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간혹 불을 꼭 꺼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산불은 순식간에 방향이 막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혹여 내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화재 이미 분명하다 이럴 때는 이거 더 번지면 안 돼. 반드시 내가 꺼야 해. 이런 생각에 또 집착하실 수 있는데
2: 네.
1: 절대 금물이다. 다시 한번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행 중이나 거주지 인근에서 불길을 딱 마주했다. 그러면 당황해서 오히려 위험한 방향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 안 박사님이 한번 짚어주셨지만 연기 방향, 뭐 지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일 안전한 대피 원칙,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2: 대부분은 불을 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1: 그렇죠. 예.
2: 많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1: 네.
2: 바람을 등지고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하셔야 되고요. 골짜기는 좀 피해서
1: 계곡은 피해서.
2: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 예. 산불은 일반 도심과는 다르게 소방차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청 헬기, 뭐 의용 소방대 이런 쪽과 또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른바 골든타임 지킨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2: 산불은 험한 지형 때문에 일반 소방차만으로는 접근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같은 특수 장비를 도입해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예.
2: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하나의 팀처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2: 산불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골든타임 사수가 생명인데요. 결국 빠른 발견과 빠른 신고입니다.
1: 네.
2: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로 의심되는 연기나 불꽃을 보셨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숫자 119.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산불이다 싶을 때는 주저없이 빠른 신고가 필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돼서 산불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이 주택으로까지 번지는 순간부터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생명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산불이 뭐 마을가로 번졌다 이러면 주민들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만큼 무서운 게 생명을 위협하는 연기입니다. 가장 먼저 연기와 날아오는 불씨가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문과 창문을 꽉 닫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2: 그리고 커튼, 이불, 종이류 등 타기 쉬운 물건은 창가에서 치워주시고,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이나 유리탱크 등은 가급적 산림이나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시고,
1: 네.
2: 가스밸브와 전기를 차단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마당이나 건물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시는 것이 번지지 않게 막는 방법입니다.
1: 예. 집 주변 환경 관리, 산불 피해 줄이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 평소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0: 집이 산림이랑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집 주변의 탈 물질들을 잘 제거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집 뒤편에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1: 예.
0: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마른 상태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화쇄에 불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거해 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산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진압 과정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 느끼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2: 뉴스나 방송으로 접하는 산불은 불길이 작고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력은 상상을 더 초월합니다. 거대한 화염이 내뿜는 열기가 워낙 강해서 근처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도 많고, 그 거센 기세에 압도당하는 순간이 빈번합니다.
1: 예.
2: 특히 이제 골짜기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강풍이 불어올 때면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고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려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대피로가 막혀서 고립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들도 항상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압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1: 예. 대피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2: 네,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제 생명에 직결된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을 말합니다.
1: 네.
2: 그래서 소중한 집을 두고 떠나기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판단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요. 대피령 전이라도 불길과 바람의 방향을 살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고,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대피

0: 지시가 있었다면 예. 개인의 판단보다는 안내에 따라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산불 예방 메시지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이제 현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불을 내신 분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에 많이 놀라시고 네. 아 조금만 주의할 걸, 조금만 신경 쓸 걸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시고 예, 예. 트라우마로 남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한순간의 실수가 사람의 인생을 달라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모두 산불 예방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산불 예방 포스터도 만들고 표도 만들고 글쓰기 그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상에 치여서 도외시하기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나올 때마다 나는 동떨어진 얘기였거니 남의 얘기였거니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안 박사님, 산불로 훼손된 살림이 이전의 모습 되찾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지 우리가 왜 예방에 더 힘써야 되는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불이 난 다음에 살림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예전처럼 그냥 비슷하게 푸르르게 보인다 이 정도로 회복되려면 한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동물들까지 다 이제 회복되려면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토양의 경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게 100년이 걸려도 다 회복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회복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숲을 지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연환경을 지키고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뭐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아유,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산불 현장을 한번 목격했다. 그러면 목격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살아생전 다시는 전과 같은 그 산림 현장을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산불이 엄청난 사건인가 사고인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팀장님께서 앞서 현장에서 직접 보신 실화 사례들 여러 가지 들려주셨는데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죠.
0: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자면 산불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저희 스스로 의식을 좀 변화해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불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만 버려도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나 쓰레기 소각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이제 안전수칙을 지키자라는 보수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예, 결국 산불 예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두의 신중한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난 예방 캠페인 산불편 산불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것만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씩만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2: 네, 산에 가실 때는 화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작은 부주의가 이제 수십 명의 이제 희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실 때는 화기를 가지고 가지 마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인철 팀장님.
0: 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불은 결국에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마다 더 큰 산불이 안타깝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산불 예방과 대처 방법들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한 시간, 안전한 계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안수정 박사님, 또 종로소방서 소방경 이인철 구조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가다가 마당쇠를 만났겠다. 마당쇠 깜짝 놀래며, 아이고야, 장서방님 어떤 일이시오? 뭐냐, 요시 생님 계시냐? 요시 생님 대관저 서핍이 좀 어떠냐? 말 마시오. 장서방님 가신 뒤로 예측이 양이면 어떤지 치사를 지내도 대전으로 바쳐요. 흥보 깜짝 놀래며, 아이, 치사를 대전으로 바치다, 이 저서가 말 좀 해봐라. 그런 것이오. 지상구에다 빈 접시만 놓고 거기다가 돈을 놓으면서, 이건 홍합세비 살 것이오, 이건 밤대주 살 것이오, 이건 조구 살 것이오, 한 서너 가지 떡 두었다가 새벽쯤 되면 쏵 씻혀서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시였죠? 니 말이면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이놈아. 아이고, 서방님, 지가 거짓말할 리가 있겠소? 큰일 났구나. 여태까지 선영을 굶겼단 말이냐? 그러나 내 역가상 오는 뜻은 형님한테 전국관이가 어디 좀 가까워 왔는데 큰일 났다. 아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고년이 들어갔다가 약한 몸에 매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렇지만 내 역가자 왔는데 형님한테 인사라도 여쭈고 가야지. 흥보가 안으로 들어가 뜰며 대꾸나 앉죠.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흥보 부단지요. 놀부가 밀창을 열고 내다보며, 아니, 형이라니,

형이라니 집 잘 못 찾아봤소. 내가 오대체 독신으로 내려온 자들 온주나 삼척 동자도 다 안한 뒤 날달이 형이라니. 내가 독잔디 여보시오, 딴 데로 가보시오. 당신 집 잘 못 찾아갔소. 아이고 형님, 형님 동시양 흥보올시다. 흥보 흥보, 너 이런 마당쇠야, 작년에 그 쟁기지고 도망가는 흥보 아니냐? 아이고 샤님, 아그 장서방님입니다. 그 자식은 청보요, 청보. 참 청보고. 흥보 흥보, 내가 모르는데 딴 데로 나가보시오. 흥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빌어보는디 두 손 합장 부르만 꿀코. 아이고 형님, 형님 요절로 피라니라. 연별길 제천지라. 설마 헐뜨거 축사하니까 어떤 여러 그들 굴보로니 하림없이 죽겄니다.

말마하시오 배가 되면 할수만 주시옵변 이런들 못 갚으며 구멍을 빨들 못 갚으니까 그도 저도 못 하시면 나라에게라 봉근 쳤다 약당가 주식이고 특별 어딘자시올 살지겄네라 하연 내가 원투하오 남북구로 와서 살 수가 없소

0: 불닭은 또 생활 살쪄 형님 살려주옵소서. 형님
1: 놀보가 가만히 보더니 야 흥보야 너 저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기왕 왔으니 보라 몇 마리 타가지고 갈래?
0: 아이고 형님 포디들 옥속이 아니오니까 포디라도 맞으면 주시면 좋지죠. 그럴 것이다.
1: 예 마당회 이리 좀 오너라. 그 대문 걸어라. 아이 새님의 대낮이 대문 걸랍시오. 야 이놈아 대문 걸어. 그리고 곡가문 열어라. 예, 곡가문 열어놓았습니다. 어쩌는 죽일 놈이 내 말 다 두고 네 맘대로 곡가문을 열어놔.

아 작은 소방님 쌀이 됐든지 부지가 됐든지 나랑이 됐든지 주려고 미리 열어놨어요. 야 이놈아 잔말 말고 나 시킨 대로 혀. 그 국가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쌀 백석 있지?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리오. 야 이놈아 보리 들어가면은 보리 백 가마 있지? 보리가 한 가마니 갖다 드리오. 야 이놈아 고리 돌아가면 콩도 있고 밥도 있고 고리 썩 돌아가면은 내가 진상 갔다 오면서 그 박달 박매에 하나 딱 쳐다 씌워 나오느니라. 이 가지고 오느라 내 그란도 요새 시방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시방 지금 좋지 못했어. 마침 이놈을 내가 좀 만나려고 했더니 마침 잘 만났으니 너 이놈 맛 좀 봐라. 놀보라님이 그저 자기 금지옥에 끝한 동생을 봉디로 띠띠 때리는디 돌보일놈 허둥바라 돌보일놈 거둥바라 지리사들 봉둥지들 두루야 멋져둑자들고 어따기놈 흥보놈아 너그 말을 들으고 봐라 너 하나를 내보고 내고 도정도 말을 들었더지 이분을 따불가 곰곰이 생각하더지 오늘을 만나서지 봉둥이 개면 나로 봐라 그저 후닥다. 아이고 형님 방 터졌소. 이놈아 들어봐라 잘 살기 내보기요 못 살기 내 팔자라 국가 먹고 내 먹으러 간다 빚만을 주자 원들 마당이 쌓인 노장 다 보리 쌓여서 나대로 주자고 도적을면 돈양을 주자 원들 전국파 금경하라 가닥가닥이 화를 지어 내 눈에 들었어 내 이놈 너놈 주자고 개돌하래 사랑이다 주장한들 황제 백개 흑개가 수십 마리가 들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덕덕 웃겨보지 니놈 주장 다꾸기며 지경이나 주장원들 구제를 막대 뛰어가서 수십 마리가 들어서 제대로 주장 덕꾸기래 오우게 썩어라고 갯돈이 독이라도 더 줄 것은 없다 몽둥이 들어매고 저 물고 배낭치 떠탐이 걸친 구제의 지단 그저 후닥다. 아이고 형님 다리 부러졌어. 흥부가 토막을 가려갔지 대안보를 걸었었지 엉뚱 깼다 못 듣고 그저 흥부가 안으로 들어갔죠. 아이고 형도씨 사람 좀 살려줘. 이때야 놀부 마늘에는 놀부당 창 하나 더 놓고 갔다. 바쁘다 바쁘던 주먹을 횡주로 싹 씻어버리고 들고 나오며 아니 아재비엠이고 동해비엠이고 나 또 난 누구라고 한 달이면 서른 날 일년이면 360날 돈두라 쌀두라 시사에도 귀찮아구만. 아니 언제 전국 갖다 맥혔던가 안하돈 안하 쌀 주먹으로 그저 익자밤 젖짝밤 그저 철퍽철퍽 세대노니 흥보가 밤을 맞고 생각하니 자기 형제한테 맞은 건저 판재해놓고 형수한테 밤을 맞고 본지 두루지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며 흥보가 기가 막혀 선 뜬 자

이런 길이 어디 가겠소? 형수가 시아대 앞

아싸. 여보세요, 시숙님. 여보세요, 아주머니. 나를 저렇게 지지기도 말고 사지를 쫙쫙 찢어서 아주 빡셀 죽여줘. 살기도 나던 귀찮고 배가 오빠서 부살가서 신의상 호랑아 다 부러가라. 아이고 할아버지 흥보를 지자네 피라에라 조금 뼈좀 나고 그거를 찾아가서

가 부자 진작대기 찾자고 찍고 명운 건 먹고 사람 척조 후후후면 저그집 부조 건너가 후부고 건너가다가 흥부가 한 생각이 났겠다. 우리 마녀 성질이 급한 뒤 내가 우리 마녀들이 형님한테 두드려 맞았다면 그 성질이 난리를 낼 것이니 내 거짓말로 시켜봐야지. 후후 불고 건너가니 흥부 마녀에 달려들면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어디 시숙대를 가시더니 무엇을 줍딩겨 돈이 되기도 무서워 끌어내놓으시오. 그런 것인가 이리 좀 앉소. 내 평생에 벽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볼 도리가 없네. 아유 어떻게 돼가지 어떻게 말 좀 해보시오.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형님께서 그간에 한 번도 안 하다가 꾸중을 단단히 하시더니 돈 단량 쌀 서만을 주시되 짊어지고 요 아래 강정 모퇴를 당도하니 키는 8대장생이라 큰 놈이 썩 나시면 너 이놈 네가 천석궁하고 박흥부 아니냐 이러더니 아이님이 나 짊어진 걸 모조리 뺏어가고 몽둥이로 어찌에 나를 때리러 왔던지 내가 지금 꼼짝 탈상을 못 하겠네. 흥부 말을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자기 영감을 물그러 앞에 붙더니 그

아니 그게 보도 거짓말이 자수고 지우디 시속 장구가 못 주다 모두 길이니요 찾아내 내가 죽어 이럴 꼴 쳤던 꼴을 내루로 돌아온 아는 모를 딸에 자백으로 복을 내 죽게로만 작정했지 흑모가 달려들려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살았어도 나 없고 사이에 있었던데 마누라가 죽고 보면 저승석들은 어쩔라요 차라리 모두 같이

금모 권속단에 보여간지요 좋게로만 작정하고 서로 붙들고 물러버리는구나. 이다 다시 흥보 계속들이 묵경 받은 울음을 울적에 천시 돌봤든가 흥보 살리다 대사가 하나 내려오는디 중대령 못다 중하란데 대우다 저쪽 것도 모아 저쪽 호사 보내오나 저쪽 호사 보아 저리 간

저리 도성청 홍홍식 둘러서고 도당도당 진정함 실뛰뛰오 염주복에 걸고 단주팔에 끼오 불백통 파란장도 콧대위 되게 하나 차 소상반

我这个地方来地方，就是不那边的地方，中间然后这个，这里土场多见不妙，土家人家多有好。

인도 해변에 와 이집오저리지우 이집저집 타지내고 오분절을 닦도가야 합정 배려더라고 이대게 동대왔소 흑무가 깜짝 놀때 여보와주대 오지마 박가중이 왔었지 우지돌마오 흑무가 나오면 두손 합정 배려하고 여보시오 시님 내 눈을 집을 둘러보시오. 서발장대로 줘서도 거칠 문제기 없어. 동령 한 줌 못 드리니 대단히 조성스럽습니다. 저중하는 말이 내 동령하러 온 중이 아니라 지내다 들으니 울음소리가 사색을 판단키로 그 연유를 알고자 왔나이다.

예, 부끄러운 말이지만 굶다 못 견뎌 12명 귀연속들이 모두 죽기로 작정하고 난지디요. 참으로 불쌍하오. 내 글성으로 아는 건 없이도 내 뒤를 따라오면 집도 하나를 잡아주리다.

예모롱얼치 내오 예모롱얼치래요 한국의 절 더불어 가득인 말은 저중에 다가 우뚝 삼성 사별을 살펴 보다지 예명당은 아르시오 명당에 다 대각성주를 하시는 임자평야 오부르로 대각성주를 하신 것 두면 명년 8월 15일이라 악시영 황금 장자가 될 것이오 원대진사 삼대급제 평양사가 딸명타이 덕시러니 그대알고 명심하오 한두 말로 마치게 저주

그때야 흥보가 그제야 도식인 줄을 짐작하고 공중을 해가야 무수히 살해하년 후 이뜬 운박 뜯어다가 대사 가르친 대로 집을 짓고 하루는 흥부가 앉아 집도 글자를 붙이 보겄다. 경호동자 가르껏자

도하주 예와 반제 부르게 부르지 실식을 높고 없고 하자.

힘없었다. 나중에 또 떨어졌어. 거기에 죽게가 되었구나. 어지신 흥보씨 마음으로 재미를 주워들고 풀상타가 대제비야. 고로 거각타비르고 궁벽강촌 흥보지비와 삼겼는디 절각지 한이 왠지 되냐. 명태껍주롭고 탕사시리러더 다리를 장칭 등여 제대부에 올려놓으니 흥부은혜가 볼 제비라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팔팔 나라 말 강남을 들어가갔다. 땄다 부활라 저 제비

빨지가 나무를 뜨러 갈라 흥보가 보고 섭섭하여라 섭섭다 저 집이야 풀어진다 그래서 하늘을 맞췄다 오나다 손변이네 야 저기 없어서 그때 신단에 들어가 대장에 뛰고 총 한정 한신지도 일제수가 없었으나 대장 다 높이 앉아서 이글을 깨끼온 걸 허여쓰니 불안질 따내도 돌투고 있기 생각 말고 불고불 말이 강당불

제비 젖도 섭섭하여라고 발랫줄에 간 대장 안 되어서 제비 마

나불 나불 들어간다.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정지 망기는 강남이었다. 각구에 나 같은 집이 점거를 하는디 대궁 내 같은 맹맥이 나오, 미궁 나 같은 초록제비 나오, 일본 나 같은 분홍제비 나오, 말리 조선에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다 내가 보통 바지 가져서 저는 뚱.

나타나고 고개를 내보고 두고 두피를 활짝 버리고 번뜩 수루루로 피

길한테 요선차로인데 왔더야 부부가 차가웠고 개척하게 되니까 뒤에 평사다가 뛰어들고 와총을 저리저리 덮으려고 경찰청사정 분주연 소식이 작작 빠졌더니 네가 나를 찾아와 찾으며 그도 못소 불편박시던 집에다가 불꽃이 저리다운 안살뽕하게 죽시달 불구동 속에서 듣는 목적하게

다다와다 부안치라 피제조지 우제조지 함제 피제 우제매라 찬찬하게 살펴보니 전원량에게 완전하고 당사실로 가보다 뛰어가지 공나리되 된장 박실대를 던져놓고 타고를 갈대로 따라간다. 이때야 제비는 박씨를 떡대로 주고 참 뭐는 구름 속으로 왕래하고 날아가 버렸겠다. 흥보마대가 박씨를 주워들고 아이고 영감 그 제비가 박씨 물어왔는가 없소? 이리 갖고서 좀 보셔. 흥보가 떡 보더니 그리 조금 다 무너든가 본본

이놈이 저 충청도 옥천으로 보원으로 이리 뺑뺑 돌아왔구나. 기왕 물어하시게 심어야지. 통편처마 단장 밑에다가 박구대를 널리 파고 신장 놓고 거듭 놓고 박씨를 심어놓으니 그냥 박순이 올라오는 뒤 큰 털멋인 신장 많이 나오게 올라오겠다. 금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이놈의 박을 딱 숨겨놓은 게 금방 올라오네요. 아이고 참 이상시는 것이구나. 방덩 줄이 뻗어나가는 뒤 큰 통해줄 많이 나오게 뻗어나가서 그 조그마한 흥부굴막을 꽉 짜놓은 것이 군현지수 창금해가지고 늘 비 한 점 쉘터 먹고 천둥 한들 무너지랴. 이때 보통 박턱을 보는디 이때는 어때노 7, 8월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 는 음식을 찾는다. 이 지지고 볶고 피 넘은 냄새가 콧단가를 무너뜨리고 나가는디 흥보집은 냉대가야. 흥보는 할 수 없어 바깥으로 나가 친구 얼려 술잔간 얻어먹으러 가고 흥보 마을에 혼자 앉아 우는 것이 가난타로 되었겠다. 가는

집 여인 도전 자식을 굳게 웃기게 설사에 선비를 보내는 안 눈부신

이렇게 앉아 설리 울지. 이때야 흥모는 친구 얼려 술잔 갈아다 먹고 자기 집 문제를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낭자하겠다. 흥부가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 마누라를 한번 달래러 들어가는디 보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가면 자기 마누라를 달래는디 엿보게 이 사람아 집안가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뜨면 시방으로 올라가서 한글 한 통 데려가 밥속을 끓여 먹고 바깥이는 파도나가 장속발고 나무를 싸서 나를 자식들을 구한 허재 우지 말고 지리와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톡톡 통겨보니 백이 칠판을 찾는 시리백이 깍깍 냐물었지. 여보소, 마늘에 그 판을 좀 이리 갖고 와보소. 판을 갖고 와서 박을 콕 쑤시보니 방이 똑 부러졌겄다. 야, 이거 이겼구나. 이거 세대인은 타군 바로 내려가자. 흥부가 박 세대인을 타다가 따다가 앞에다 놓고 박을 타는 뒤 박탄 뒤 무슨 소리가 이시래만은 한번 해보겄다.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생각밖에 포하지로 웃다. 예.

형님 마지막 잘 싸우시오.

깨어보았소. 지디 지금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 할트로 오느라 내가 집박을 따고 특별한 박수기를 그대 먹고 다 같이 부자 집에다.

실원 실원 톱지

잘가 봤소. 톱소리를 내가

어서 배가 고프거든 초면 끊을 졸래

실동적석 실동적석 실건 실건 실동적석 실건 실건 실동적석 실건 실건 실동적석 실건 실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결혼을 앞두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따져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나이는 어떤지, 직업은 안정적인지, 또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네.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과 깊이 엮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면 또 알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오래 남는 것이 조건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둘이 잘 맞아야 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껴야 오래 가는 건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초혼 부부 가운데 아내가 연상인 부부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혼한 다섯 쌍 가운데 한 쌍은 아내가 나이가 많은 셈입니다. 예전 같으면 남자가 더 나이가 많아야지 하던 말도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 조건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서로의 부족함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사설 시조 어와 세상입니다. 노래의 이한교입니다.

0: 첫 곡으로 사설 시조 어와 세상 들려드렸습니다. 노래의 이한교였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 아침에 만나뵙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체 초혼 부부 가운데 여성이 연상인 부부의 비율이 20%를 넘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에는 14%대였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서 이제는 결혼한 5쌍 가운데 한 쌍이 아내가 연상인 부부가 된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연상인 부부의 비중은요,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동갑 부부도 예전보다 소폭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우리 사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이가 몇 살 많고 적은지보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지, 서로의 일을 존중할 수 있는지, 또 어려울 때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따져보고 시작해도 살다 보면 예상 못한 일이 생기고, 또 아무리 계산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부부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처음에는 걱정스럽게 보였던 두 사람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오래도록 좋은 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는요.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일상 속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 더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화요일 코너죠. 조선 견문록 함께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양양 진주 남봉가 듣고 오시죠. 소리의 탁숙녀입니다.
1: 강릉의 읍에 아드네 딸이 오동도동 시집가네. 농두바리 귀두바리 자리 평분에 열두바리. 시집이라고 들어가니 울도 없고 담도 없네. 문이라고 내다보니 거정문이 달렸더라. 큰새이라고 받아보니 갱피떡이 반식기요. 아침새이라고 받아보니 갱피죽이 반식긴데. 시집간데 세밀이 되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 아가 아가 매놀아가 진주 난강에 빨래를 가라. 진주야 난강에 빨래를 가니 물도 좋고 돌도 좋네. 허연 빨래는 희게 씻고야 검은 빨래는 검게 씻고 또구락똑딱 빨래를 하니 첩벅첩벅 소리가 나서 옆 눈으로 슬쩍 보니 악마 같은 말을 타고 구름 같은 가설 쓰고 활살같이 돈내 쏘는구나. 진주 난강에 빨래를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오니 아가 아가 며느리 아가 사랑방해를 나가봐라. 어머니요 세세다이 사랑의 방에는 왜 가래요. 어서 어서 나가봐라. 시어머니 마늘을 거슬러지 못해 사랑의 방해를 나가보니 팔도 기생을 앉혀놓고 너도 한잔 나도 한잔.

0: 나는 권조개 하고 앉았구나. 사랑 문을 닫고서 구둘 문을 열고 와서 슥자슥지 물맹지 속은 목을 졸러 자는 듯이 또 죽었구나. 시어머니가 들어와 보되 아가 아가 웬일이야. 사랑 문을 펄떡 열고 진주난구와 나와봐라. 진주난근이 맨바닥 바닥이 뛰어나와 첩의 사랑 응석다리고 백년 최고는 백년인데 나는 너그럭할 줄 몰랐구나. 옆주머니를 뒤지더니 엽전이 10댄냥 남았는데 댄냥은 내 주머니 넣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한양천리로 돌아간다. 어머니요 이 돈을 가지고 삼오제지사 상수나 지내주죠. 창도꾼아 발맞춰라 초롱꾼아 불박혀라. 한모태를 돌아가니 산은 첩첩의 명산이고 물은 줄줄 육개수인데 또한 모태 들어가니 명당자리가 나섰구나. 금호당 금명당자리 산을 짓되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흙이 되고 흙으로야 안토하고 떼짱으로 이양하니 천년이 되면 내가 오너 말년이 되고 내가 오너 이 슥에서 살적에는 풀끝에도 이실인데 천년지배를 들어가니 이실도 한방구로 아여는구나.
1: 강원도 양양 진주남봉가 들려드렸습니다. 소리의 탁숙녀였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빛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빛 우리 음악. 전통을 소중히 지켜가면서 새로운 소리의 가능성도 담아온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 그 안에 담긴 귀한 연주를 한 곡씩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8년 새 음원 시리즈 이용구 유경화의 이중주입니다. 단소의 이용구, 철연금의 유경화 두 연주자가 각자 들려주는 독주 한 곡씩과 함께 호흡을 맞춘 산조합주 영산풍류까지 모두 네 곡이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용구 명인의 단소 독주로 육자배기 들어보겠습니다. 육자배기는 남도를 대표하는 민요 가운데 하나죠. 음을 굵게 떨기도 하고 한 음을 꺾어 흘려내리기도 하면서 가슴에 맺힌 마음을 풀어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음을 흔들어 떠는 것을 요성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음이라도 어떻게 떨고 꺾느냐에 따라서 소리 담기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육자배기에는 이런 남도 소리의 특징이 잘 담겨 있어서 남도 특유의 선율을 가리킬 때 육자배기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노래를 사람 목소리가 아닌 단소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사 없이 곡을 전할 때면 그만큼 깊은 공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용구 명인은 정갈한 전통음악인 정악에서부터 산조와 창작음악 또 서양음악에 이르기까지 단소로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의 폭을 꾸준히 넓혀온 연주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작은 악기에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온 셈인데요. 단소로 연주하는 이 육자배기는 2014년 이용구 독주회 사랑방 풍류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선보였다고 합니다. 노랫말은 없어도 누군가 속 깊은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영구 명인의 단소, 김태영의 장구반지로 듣겠습니다. 육자백입니다.

단소 소리에 실린 남도의 가락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영구 명인의 단소 연주와 김태영의 장구 반주로 육자백이 들려드렸습니다. 국악방송이 정성껏 기록해온 우리 음악과 연주자들의 발자취,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 한 곡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입니다. 가야금의 이정희고요. 15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였습니다. 가야금의 이정희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식당에 가면 가장 먼저 수저부터 챙기게 되는데요. 그냥 식탁 위에 놓기에는 찜찜한 생각에 냅킨을 한 장 깔고 그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올려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깔끔한 매너처럼 느껴지는 이 습관. 그런데요. 냅킨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생깁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종이 냅킨 105건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요.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무늬 없는 일회용 종이 냅킨 21건에서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그림이나 무늬가 있는 장식용 냅킨 84건 중 일부에서는 포르말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 같은 물질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냅킨은 다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식당에서 흔히 쓰는 흰색 일회용 종이 냅킨은 위생용품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입이나 손을 닦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색이 진하고 그림이 화려한 장식용 냅킨은 분위기를 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식기나 음식에 직접 닿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이블 위생이 걱정될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저를 냅킨 위에 올리기보다 앞접시를 하나 받아서 수저 받침처럼 쓰는 거죠. 집에서 손님상을 차릴 때도 화려한 냅킨은 장식용으로만 쓰시고 입을 닦거나 음식을 받치는 용도는 위생용품 표시가 된 제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냅킨을 꺼내기 전에 이 냅킨이 닦는 용도인지 꾸미는 용도인지 그것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천년만세 듣겠습니다. 연주의 곽규태 외 여러분입니다.

0: 천년만세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곽규태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입니다. 단가 대장부한입니다. 가야금 병창의 심상건입니다.
1: 대장부 뜻이 지퍼 부의 명을 어디 가고 살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 경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 천수만을 마주한 남당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굵은 소금 위에서 붉게 익어가는 대하, 고소하게 구워먹는 전어, 그리고 해질 무렵 항구에 내려앉는 노을까지 이맘때 서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풍경들인데요. 홍성의 대표 가을 먹거리 축제, 제31회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남당항 1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 9월 4일 시작됐습니다. 11월 8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간이 꽤 넉넉한 만큼 이번 추석 연휴에 들러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람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가을 나들이 삼아서 천천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당항은 천수만을 끼고 있어서 대하를 비롯한 전어와 여러 수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축제장에서는 살이 오른 제철 대하를 맛보면서 남당항의 바다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특별한 공연 무대도 펼쳐지는데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남당항 특설 무대에서는 트롯 가수들이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11월 8일까지 이어지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대하 한 접시와 바닷바람, 그리고 명절 공연까지 더해지면 추석 연휴의 하루가 좀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치기 들려드리죠. 연주의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담은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배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소리로 바다의 흥취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25현 가야금 협주곡 뱃노래 준비했는데요. 성혜순의 독주와 광주 가야금 연주단의 합주로 듣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협주곡 뱃노래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성혜순과 광주 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갯벌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추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왠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차례상을 차리는 법이며 또 절하는 순서, 참석하는 사람까지 하나하나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남긴 진짜 일기를 들여다보면요, 의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조선에서 추석은 설, 한식, 단오와 함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1582년 경북 예천에 살았던 권문해라는 선비의 일기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소에 올라가 선조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낸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다시 산소에 성묘를 가는 두 가지 일을 꼭 따로 했던 것이 아니라 산소에서 한꺼번에 치렀던 겁니다. 1617년 안동에 살던 김택룡도 추석날 술과 과일을 마련해서 선산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 일행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누이의 아들 정득, 조카 김형, 그리고 손자 괴까지 함께했습니다. 만일 그 시절에 SNS가 있었다면 이 김택룡은

그날 일을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까요? 추석 술과 과일 챙겨서 선산 다녀옴. 외조카 정득이, 친조카 김형이, 또 손자 괴도 함께 선영에 술 한 잔 올리고 절했다. 오늘 할 일 무사히 마침. 네. 기록에 등장하는 차례 음식도 지금처럼 거창한 음식상이 아니라 술과 과일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엄숙한 추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조선의 추석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노을양 도들입니다. 연주의 노을양입니다.

노을양 도들이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노을양이었습니다. 조선 견문록,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냈던 추석 풍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옛 제사를 생각하면 친가 중심의 아주 엄격한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적어도 당시 남아있는 몇몇 사대부들의 일기를 보면 그 모습이 꼭 한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1621년 안동의 선비 김령은 추석날 먼저 외가에 차례를 지내고 그 뒤 자기 집 사당에서 차례를 올렸다.

0: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친가 먼저, 외가는 그 다음 하면서 딱 선을 그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추석 준비도 한쪽에서 도맡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김택룡의 집에서는요, 어느 해에는 조카가 조부묘소에 벌초를 하고 다음 해에는 누이의 아들 쪽에서 벌초를 맡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을 나눠 했던 흔적이 일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몇 편의 일기만으로 조선의 모든 집안이 이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시대에 따라서, 지역과 집안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도 달랐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면 수백 년 동안 한치도 바뀌지 않은 단단한 규칙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작 옛 사람들의 일기를 펼쳐보면 어느 집은 산소에서 지내고 어느 집은 외가에서 먼저 지내고 추석 당일에 성묘를 할 수 없다면 상황이 허락될 때 예를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풍경이 하나의 정답지가 아니라 집집마다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조선 견문록에서는 옛사람들의 일기 속에 남은 조선의 추석을 만나봤는데요.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요즘에 우리가 더 격식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창부 타령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영우, 연주의 발임입니다.
1: 얼씨구나 아저씨구련 아니 놀진 못하리 만리창궁은 하니 터지고 무상 실봉의 월색도 유정털 아님이라면 타다증하며 이별이라고 다스로 이별 말자 지연 맹세를 태산 같이 믿었더니만 태산이 허망히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줄 거냐 널 쉬우 널 쉬우 제와 제주와 안예 노진 못하리

마음은 어디가 아프고 쓰리드냐. 해지나간 바닷가엔 파도와 물결만 남아있고 님 떠나간 내 가슴에는 그 무엇을 남겼네.

창부 타령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김영우, 연주의 바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강원 풍류 준비했는데요. 피아노의 임동창, 소금의 이생강입니다.

임동창의 피아노 연주와 이생강의 소금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의 마무리곡 강원 풍류였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솔바람 물소리도 이 기간에는 다채로운 우리 음악을 차분히 감상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으로 함께합니다. 국악방송과 함께 마음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고 저는 추석 연휴를 마친 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어의 들인 햇살 이한철입니다. 고마워, 사랑해.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엔 좀 이 말들이 쑥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요즘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로 마음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SNS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보면 하트 이모티콘을 참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하트가 많은데 우리는 대체 왜 싸우는 거냐고요. 가상 공간을 가득 채운 하트가 현실에서도 조금만 더 자주 오간다면 우리 일상도 더 다정해지지 않을까요?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싱어송라이터 권장혁의 새 프로젝트입니다. 아타카의 노래와 연주로 스타게이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자, SNS나 문자 할 때 하트 이모티콘 많이 보내시는 편인가요? 하트나 엄지척 저도 자주 쓰는 편인데 코앞에서 누군가에게 뭐 사랑해 고마워 이러긴 좀 쑥스럽고 뭔가 그래요 좀. 그럴 때 이 하트 이모티콘이라도 아끼지 말고 팍팍팍 쓰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 이 아침 전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가족들한테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생각보다 저처럼 가족끼리에도 이런 말 쉽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쑥스럽다 이런 이유로 많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가족들에게 그래도 사랑해 고마워라는 마음이 담긴 표현들을 다들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는 말없이 용돈을 슬쩍 건네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톡톡톡 두드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해 고마워 대신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뭔지 이 아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보여준 좀 엉뚱하고 재미있는 사랑 표현을 저희에게 대신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창호의 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 고마워 말 대신 하는 표현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결의 노래 야광별 듣습니다.

예결의 노래 야광별에 이어서 조지가 직접 만들고 부른 좋아해. 딱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R&B 발라드 느낌 나요. 밀레니엄 발라드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장르인데 말이죠. 이 아침 들으니까 달달하니 좋네요. 7531님도 참 말랑말랑하네요. 오늘 선곡들 하셨어요. 오늘 얘기 주제가 좀 그렇잖아요. 사랑해, 고마워, 대신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뭐 있는지. 요즘 뭐 츤데레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대놓고 막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 고마워한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보다 은근히 표현하는 거, 그게 더 멋지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인데요. 자, 3077님, 아내랑 다툰 후에 밥솥 안에 콩으로 하트 모양을 심어 놓았죠. 싸웠지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바로 화해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야, 이거 깜짝 놀랐겠다, 아내분이. 야, 멋지십니다.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3086님, 결혼 전에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 했더니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너 돈 필요하니? 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런 딸이었나 봐요. 돈 필요할 때는 마음이 다급하니까 평소 안 하던 막 사랑해 그렇게 했겠죠. 요즘도 그러시나요? 사랑해라는 말은 자주 건네시는지. 또 추석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유, 좀 표현하세요. 아버지에게 사랑 표현. 8530님, 언젠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했더니 결혼할 때 했잖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게 30년도 더 된 얘기잖아 했더니 변동사항 있으면 알려줄게 라고 합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평생 동안 남편분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우와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체? 아, 좀 이 방송 함께 듣고 계신다면 사랑한다는 말, 그거 말로 표현 안 하면 알아채기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 세 글자잖아요. 사랑해. 네 글자로 할까요? 사랑한다. 한번 건네보십시오, 여러분. 말난 김에. 자, 두레소리의 노래 듣습니다. 사소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노래 두 곡 이어드리는 동안 사연 한번 보내주십시오. 샵 0302 문자로, 또 스마트폰 앱 덩덕궁, 또 카카오톡으로도 쉽게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대신할 수 있는 말과 행동 뭐가 있는지 사연으로 봤습니다. 노래 듣죠.

두레소리의 사소한 이야기에 이어서 음악 대륙 가이아의 자전거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사랑해 고마워 말 대신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들,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231님, 사투리로 전하는 사랑의 표현 방송에서 봤어요. 전라도 지역인 것 같은데요. 나는 너요. 아, 충청도인가? 나는 너요. 와, 나는 너밖에 없다. 막 이런 건가 봐요. 그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 함께할 사람, 귀중한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면 좋아요 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그 모습이 흐뭇할까요? 8555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남편 종수 씨의 생일입니다. 저는 포옹하는 걸 좋아해서 아들 학교 가기 전에도 꼭 안아주고 친정엄마도 안아드립니다. 오늘은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줘야겠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날씨 때문에라도 따뜻한 온기가 집 바깥으로 딱 나갔을 때 그래도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4897님, 20개월 된 손녀의 사랑 표현이 생각납니다. 아직 어리니까 말로 사랑 표현은 잘 안 되죠. 대신에 웃으면서 방을 뱅글뱅글 돌면서 막 웃어요. 방바닥에 몸을 뒹굴기까지 하는데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족들을 웃게 만든답니다. 그게 사랑 표현이겠죠. 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아이들 웃을 때 완전 비명 지르는 것 같다 해야 되나? 끼약끼약끼약끼약 이런 느낌으로. 와, 진짜 그런 웃음은 그 나이 때만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은근한 사랑 표현. 7253님, 저희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데 제가 잠들면 꼭 제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아놔요. 저 말고 휴대전화부터 챙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사랑 표현이라 믿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꽉 차 있는 휴대폰 충전, 그걸 보고 사랑을 확인하네요. 와, 이것도 참 멋지네요. 은근한 사랑 느낌 있어서 좋습니다. 자, 최수연이 노래하고 두 번째 다리 연주합니다. 경복궁 타령 들어보죠.

최수연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경복궁 타령 듣고 왔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사랑해 고마워 대신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어떤 거 있는지 사연 나누고 있는데요. 4723님 저희 집 64년생 남편이 하는 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단호박이랑 과일 넣은 샐러드를 주면 그거 받으면서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이 전 참 좋습니다. 그러겠네요. 오호, 이게 참 말 안 해도 그 있잖아요. 왜 CM송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모릅니다. 뭐 대체로 알 수도 있지만 말 몇 글자 안 되는 것으로 이 내 모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말하는 게 좋죠. 고맙다. 사랑한다. 심지어 미안하다라는 사과도 에이, 내 마음 알겠지 뭐 이러면 잘 몰라요. 만약에 모르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꼭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전우칠님 아내가 시트지로 집 전체를 도배를 했네요. 저도 못하는 일을 거뜬하게 해냈습니다. 장하다 우리 집 가장 사랑해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아내분이 도배를 하셨다고요? 우와, 벽도배.

천장도 하셨나요? 이 천장 도배하는 것, 이건 정말 기술자, 능력자들만 할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 해내셨다면 정말 엄지척 쌍따봉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장호희들의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퓨전 국악 비단의 노래와 연주로 곧 다가오는 날 추석 이야기를 노래로 펼친 음악입니다. 희락과 함께 들어보죠.

퓨전국악 비단의 연주로 희락가 추석음악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신미숙님 아드님이 카톡으로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보내요? 군인이잖아요. 20대인데 와 20대 아들이 이런 표현 요즘 잘 하나요? 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네요. 그런데 어떤 말을 했길래 나도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달달한 답을 아들이 해줄까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좀 더 살펴봤더니 내 귀염둥이, 내 새꾸, 내 보물 오늘도 파이팅 피곤하지? 엄마는 아들 만나서 행복했던 기분으로 오늘 파이팅 할게 사랑해 하트 뿅뿅뿅 요렇게 보내니까 답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집의 가정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하트 뿅뿅뿅 사랑해 엄마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요런 분위기로다가 오늘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어미새님 한디 오늘은 살짝 늦잠 잔다는 게 겨우 20분밖에 더 자질 못했네요. 저는 사랑 표현 안아주고 엉덩이 통통통 두드려주는 게 저의 큰 사랑 표현입니다. 지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참 좋네요. 자 정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56초 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오늘 퀴즈는 어떤 거 가지고 왔어?
1: 한철이 삼촌.
0: 으흠.
1: 오늘은 악기 소리 먼저 듣고 문제 드릴 거예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어떤 악기 소리인지 아시겠쥬? 바로 태평소 소린데요. 인제 문제 드려요. 힘차고 씩씩한 소리를 내는 태평소는 이름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다음 중 태평소를 부르는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호저, 2번 새납, 3번 날라리, 4번 깽깽이. 좀 어려워요. 근데 보기에 지가 저번 날에 다른 악기 별명으로 알려드렸던 이름이 하나 낑겨 있는데 기억 안 나시면 태평소 소리랑 제일 안 어울리는 걸로다가 잘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짱짱하고 힘찬 소리를 내는 악기 태평소와 관련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관악기 태평소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보기 가운데 태평소를 부르는 이름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호적, 2번 새납, 3번 날라리, 4번 깽깽이.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태평소가 아니라 해금의 별칭이 하나 낑겨 있습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곽동현의 소리 신옹해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곽동현의 노래 신옹해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답인 악기 태평소 소리도 아련하게 곁들여지는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창호의 퀴즈 퀴즈는 태평소를 부르는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습니다. 태평소의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호적, 2번 세납, 3번 날라리, 4번 깽깽이로 보기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오답도 꽤 눈에 띕니다. 2009님 정답 3번 날라리 같아요 라고 하셨고, 뭔가 확신이 없이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1521님 4번 깽깽이가 아닌 것 다요 아마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702님도 4번 깽깽이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느낌표 이렇게 보내주셨고,

0: 확신을 가지고 보내주신 분들은 3457님, 4번 깽깽이, 깽깽이는 해금이잖아요 하셨고, 3277님도 4번 깽깽이 해금 이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853님, 지하철서 졸다가 얼핏 듣고 문제 풀어봅니다.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각할 것 같아요. 아유, 졸다가 두 정거장 지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중이거든요. 정답은 깡깡이로 보내주셨습니다. 얼핏 문제를 얼핏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러신 건 맞으신 것 같아요. 깽깽이로 정답 보내주신 걸로 치고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깽깽이였어요.
0: 딩동댕.
1: 깽깽이는 해금 별명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까먹은 분들이 몇 분 보여갖고 제가 좀 섭섭하네요.
0: 이제 안 까먹으실 거야. 자, 근데 창호야, 태평소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다니?
1: 아, 그거는 이따 2부에서 김유석 선생님이 알려주신대요.
0: 아,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1521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3277님 4623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7336님께는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521 범장기지 떡, 3277 4623 어쩌다 못난이 김치, 7336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떡하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김경아의 태평소 연주, 그리고 KBS 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태평소 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소리,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리로 검은도 뱃노래 노젓는 소리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러머이자 보컬리스트 팻 레리 제임스가 이끄는 팻 레리 스밴드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럼 연주하면서 노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타악기 하나가 아니라 드럼 셋이잖아요. 북이 한 6개, 7개 정도 있고 또 여기저기 심벌즈도 있고 하니까요. 그 세트를 두 다리와 두 팔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한다.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참 잘하는 아티스트입니다. 1976년에 결성된 R&B 펑크 밴드인데요. 진짜 이 팝계에서 과소평가된 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멜로디도 굉장히 좋고 연주력도 있고 왜 이 음악이 더 알려지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그런 노래인데요. 자,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골든 모먼트라는 노래입니다. 팻 레디스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보죠.

Fat Ladies Band의 Golden Moments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막힌 국악의 귀를 시원하게 뚫는 날이죠. 김유석 박사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한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오늘도 귀뚤남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1: 뭐 저는 늘 추석 때는 조용히 보내는 편입니다.
0: 아하. 그 또 부모님 네. 댁은 가셔야 되고.
1: 저는 다 서울입니다.
0: 아.
1: 서울이어서.
0: 와, 진짜 예. 부른대요.
1: 어, 그러세요?
0: 저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뭐 KTX도 있고
1: 네.
0: 시간대 조절해서 내려가면 뭐 4시간 이렇게 걸려서 대구까지 가긴 하지만
1: 네네.
0: 옛날에는 무조건 막히고 고속도로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1: 그렇죠.
0: 90년대 때 저 한 8시간? 대구까지 8시간이면요.
1: 네.
0: 고향이 진해, 진주, 뭐 여수 이런 분들은 말도 못
1: 하셔야죠.
0: 네. 네. 그런 건 못 경험하셨겠네요. 길 위에서 시간 보내는 거.
1: 그렇지는 않았죠.
0: 그 아,
1: 왜냐하면 이제 거의 서울이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저 뭐 어디 이렇게 갈 데가 있어서

0: 가는 그런 친구들도 부러운 면도 아, 있었어요.
1: 고향 찾아간다 뭐 이런 거.
0: 네.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제가 행복한 거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대금 얘기 참 재밌게 들었어요. 만파식적 그 얘기도 좋았고.
0: 네. 설화 얘기였죠.
1: 맞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악기 얘기 나눠볼까요?
0: 네, 오늘 창호가 또 네. 일부에 소개를 해줬듯이 태평소입니다.
1: 맞습니다. 태평소 국악기 가운데 소리만큼은 진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볼륨을 내는 악기가 아닐까?
0: 그럴 겁니다. 여러 악기 중에 아, 이 정도는 거의 최상급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막 서양악기, 대중음악 악기들 막 밴드 사운드 그것도 막 락 밴드 사운드하고 같이 붙어도 삐 하면서
0: 그거를 이겨내죠.
1: 와, 네. 그러니까요.
0: 네, 그거를 압도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꽹가리하고 비교하면 소리가 어떨까요?
0: 꽹가리 뭐 꽹가리도 아까 그 우리 그 창호 퀴즈에 4번이 꽹꽹이었잖아요.
1: 네.
0: 꽹꽹이는 우리 해금 얘기하는데
1: 해금 꽹가리 태평소 함께 붙었다.
0: 해금이 일단 칩니다.
1: 아, 예, 해금이 예, 치고 예, 탈락. 예,
0: 거의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1: 동메달.
0: 그다음에 네. 이제 꽹가리 같으면 이제 캥캥거리죠.
1: 네.
0: 그래서 꽹꽹이가 아니라 얘는 캥캥이 정도 될 텐데.
1: 캥캥캥캥캥.
0: 뭔가 이렇게 타기가 캥캥캥하고 꽂아 넣는다면
1: 네.
0: 꽹가리는 따리리 하고 찌르는 아, 소리예요.
1: 태평소는
0: 네.
1: 아, 따리리 네. 하고 찌르는 소리.
0: 태평소는 그래서 와. 찌르는 거냐 찍어 누르는 거냐 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찌르는 소리가 더 멀리 갈 것 같긴 한데요.
0: 아마도 네, 귀 그래서 귀들 많이 막으시더라고요. 꽹가리 아저 태평소 들으시면.
1: 네. 네. 그나저나 창호의 퀴즈로 이제 알게 된 사실 꽹가리 이름이 참 많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중에 날라리란 이름 그거 좀 웃기던데요.
0: 날라리 재밌죠.
1: 학창 시절에. 좀 노는 애들 주머니 손 꽂고 다니는 애들
0: 네네.
1: 날라리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보기에 나왔던 것들
1: 예.
0: 뭐 태평소, 호적, 쇠납 또는 쇠납, 날라리 이 모든 게 다 이제 꽹가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1: 오, 꽹가리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궁금해지는 네. 부분입니다.
0: 하나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죠.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예. 뭐부터 얘기할까요?
0: 뭐 일단 그 악기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얘기부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호적이라는 이름의 해석이 거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1: 호적.
0: 네.
1: 예.
0: 이 호가 벌써 딱 보면 오랑캐호 이상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호의 그 오랑캐가 맞나 싶은데 오. 사실 오늘날 쓰는 그 호는 오랑캐호자를 쓰기는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그거보다는 태평소 자체가 삐리빅 하는 이런 신호를 주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으세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1: 선율을 라리라리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삐리비 하고 네,
0: 찌르는 소리.
1: 예.
0: 네, 이 소리가 결국은 이제 뭔가 신호를 주고 야 가자 뭐 출발하자 이런 신호의 의미도 굉장히 큰 악기입니다.
1: 악기긴 하지만 막 군대에서 막 쓰이고 막 그랬을까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와.
0: 군대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궁중음악이나 이렇게 뭐 군대 음악도 쓰이기는 했지만
1: 예.
0: 근데 이 악기의 연원을 쫓아가다 보면 서역까지 가요.
1: 오.
0: 그러니까 중국을 거쳐서 서역까지 가는데
1: 네.
0: 희한하게도 중국, 중앙아시아 저쪽 터키 가까이 가는 서역 근처까지
1: 예.
0: 이렇게 생긴 악기가 다 있더라고요.
1: 오, 뭐 이름이나 구체적인 어떤 구조는 좀 다르겠지만 유사한 악기들이 쭉 그 터키 근처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네요.
0: 네, 이름도 우와. 비슷비슷합니다. 중국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쇠납이라고 그러잖아요.
1: 예.
0: 쇠납이 쇠납이고
1: 예.
0: 중국에선 쏘나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1: 쏘나. 네.
0: 그리고 그게 더 서쪽으로 가면 뭐 쭈르
1: 우와.
0: 쪼르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붙어요.
1: 잘 굴리시네요. 아르르 아르르.
0: 아 오늘 혀가 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다 같은 계통이겠구나 싶은 추정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군사들에게 뭐 출발한다 모여라 이런 거를 이 태평소 악기 소리로 신호로 이렇게 전달을 했을 수 있겠네요.

0: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꼭 군대뿐만 아니라 행사, 뭐 어떤 축제 이런 데에서도 부르더라고요.
1: 예.
0: 네, 그런 용도도 있다고 합니다.
1: 어허, 그래서 호적이란 말은 불을 호자를 써서 뭔가 신호를 준다 하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고요. 태평소란 이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태평소, 말 그대로 태평하다의 그 태평입니다.
1: 천하 태평할 때 태평.
0: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조선 시대에 등장을 하는 이름이에요.
1: 예.
0: 조선 시대에 명나라에서 악기가 들어오는데 바로 이 태평소입니다.
1: 오호.
0: 그리고 굉장히 귀한 악기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주하는 거는 그래도 꽤나 토속적이고 뭐 이렇게 농악이라든지
1: 그렇죠.
0: 이렇게 서민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격조 높은 그런 악기로 취급받았던 게 바로 이 태평소입니다.
1: 멀리서 온 악기고 그래서 당연히 구하기 힘든 악기고 그래서 격이 높은 악기 소리로 뭐 이렇게 환대를 받았던 거네요.
0: 그게 아마 명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의미들이 더해져서 그럴 겁니다.
1: 명나라 안에서도. 예,
0: 또 우리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궁에서 먼저 연주가 됐거든요.
1: 예.
0: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더해져서 격조가 이제 형성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네요. 당연히 저는 서민 출신 악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귀한 대접을 받는 수입 악기가 바로 태평소였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한번 꼬이는데요.
1: 예.
0: 이게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아까 그 불을 호자의 호적이 갑자기 오랑캐 호자의 호적이 되어 버립니다.
1: 아, 그래요? 갑자기요?
0: 이유는 몰라요. 어딘가부터 갑자기 그냥 오랑캐 호적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적이 왜 그런가? 이거는 이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문제인데.
1: 네.
0: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호는 결국은 오랑캐 호자라는 게 또 예, 그게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1: 그러네요. 앞에 호자가 신호 호자의 호적, 이번에는 오랑캐 호자의 호적. 발음만 갖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름입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쪽 어딘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뭐 해금을 우리가 호금이라고 하듯이 뭔가 그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아, 오랑캐 호자를 쓰는 것이요.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료로서 이렇게 남는 거는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자, 신호악기였던 호적과는 별개로 서역 기원설 때문에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오랑캐란 말이 조금 뭐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아닌 외부는 다 오랑캐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0: 중국의 입장에서요.
1: 아, 중국의 입장에서.
0: 네,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아닌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오랑캐인 거죠.
1: 아, 그래서 그래서 두려운 악기니까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이해됐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1: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호를 알리던 악기 호적, 또 궁중에서는 귀한 수입 악기였으니까 태평소로 불렸고, 또 서역 기원설과 맞물린 후대의 별칭 호적, 민간에서는 그냥 세납?
0: 세납, 쇠납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 쏘나라고 하는 그 발음이 중국 발음인 거고요.
1: 네.
0: 그거를 우리식으로 도금을 하면 쇠납이 되는 거죠.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날라리. 날라리는 왜 날라리일지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0: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아마 정확한 정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린다면
1: 네.
0: 그 우리 구음도 한번 얘기 언젠가 했었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피리 얘기할 때 피리는 보통 나니레루 요런 나니레 요런 계통의 구음을 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니은 자음을 쓰고요.
1: 닐리리아 뭐 이런 것도 다 피리 구음이죠.
0: 닐리리아가 피리 구음인지는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 아, 오늘 잘 못 짚고 있습니다 제가.
0: 예. 나니레루 이런 그 자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 이, 에, 우 같은 그 모음이 붙어서
1: 예.
0: 이런 것들이 우리 피리의 어떤 음고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간음자 역할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런 전통이 있으니

0: 아마 태평소 역시도 난이래 닐리리리 거기서 진짜 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 닐리리 네. 하다가 날라리가 된 것 같은.
0: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그래도 그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야. 날라리를 거기다 붙일 이유는
1: 그러니까요.
0: 없잖아요.
1: 호적, 쇠납 다 그럴 듯하잖아요. 태평소까지는. 그런데 네. 갑자기 날라리가 확 나오니까.
0: 네. 근데 난

0: 생김새도 좀 살펴볼까요?
1: 네. 보통 이 태평소 얘기를 하면서 원추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원추형. 네.
1: 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이 원고 준비하면서
0: 네.
1: 아, 우리나라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그 위에가 약간 좁고
0: 예.
1: 밑에가 넓은 이런 형태.
0: 오.
1: 영어로 하면 콘입니다. 콘.
0: 아, 아이스크림 콘.
1: 네.
0: 콘을 닮은, 네.
1: 예, 네, 그 콘이에요.
0: 음흠.
1: 그래서 요런 형태를 원추형이라고 하니까,
0: 예.
1: 네, 물론 뭐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끝나지가 않고,
0: 예.
1: 그 경사 기울기가 완만하겠죠.
0: 아하, 그렇죠.
1: 네, 그러나 이제 원추형, 그러면 뭐 꽃갈처럼 밑에 기둥과 위에 지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요런 형태를 말합니다.
0: 참, 이게 TV라서 보여드리면 그냥 1초 만에 끝나는
1: 그쵸?
0: 얘기를, 이게 라디오니까 말로써
1: 예.
0: 그래도 설명을 참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몸통은 이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1: 네.
0: 오.
1: 나무인데요. 보통 대추나무 같이 이렇게 딱딱한 나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 나무를 이렇게 좀 경사가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0: 예. 그렇게 해서 나무로 몸통을 만드는데, 당연히 이제 몸통에 지공 같은 게 있는 거죠?
1: 그럼요.
0: 예.
1: 예, 지공 손가락을 막는 구멍들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당연히 하나하나 막아가면서 연주를 하게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꼭대기에 보면 역시 피리처럼 서를 꼽게 돼 있습니다.
0: 예.
1: 근데 그 피리의 서는 보통 우리가 대나무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여기 태평소에서는 갈대를 사용합니다.
0: 아, 더 얇은 걸 쓰는 건가요, 그러면?
1: 네네네. 얇기도
0: 오.
1: 하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네.
0: 아하.
1: 그런 갈대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뭐 우리 안비밀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알지만 비밀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설을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나요?
1: 촉이 빠르신데요?
0: 아, 그래요?
1: 촉이 좋으신데요?
0: 요건 맞췄네.
1: 네, 비밀 같지만 뭐 연주자들 사이에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0: 예.
1: 우리 그 갈대 그 서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잘 부러지기도 하고
0: 아하.
1: 또 아주 그거보다 대체품이 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0: 오.
1: 바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탄산음료 마시는 빨대 있죠?
0: 예.
1: 네, 요거를 조금만 잘라서 갈아줍니다.
0: 오.
1: 예, 네, 그 면을.
0: 예.
1: 그러면 이제 그 빨대에 뭐라 그럴까요? 그
0: 원래 이제
1: 두께가
0: 둥글게 딱
1: 얇아지겠죠.
0: 되어 있는 거잖아요.
1: 그, 네,
0: 그거를
1: 둥글게 되어 있는 빨대를 일단 납작하게
0: 누르고,
1: 만듭니다. 예,
0: 누르고,
1: 누르고,
0: 네.
1: 그 다음에 그 누르면 양면이 생기잖아요.
0: 예.
1: 그 면을 사포에다가 확 갈아줍니다.
0: 아.
1: 그러면 면이 얇아지겠죠?
0: 네.
1: 그럼 그거를 이제 입에다가 물고 뿌뿌뿌 불면은
0: 우와.
1: 피리 소리가 나요.
0: 아, 진짜요? 와, 이건 어떤 분이 최초로 욕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
1: 그러실
0: 아니에요?
1: 거예요.
0: 아이고, 이 갈대도 잘 없고,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거, 어머나, 저 빨대로 한번 해볼까? 하신 분이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0: 엄청난 발견이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분의.
1: 그래서 신발명품이. 예. 오늘 또
0: 우와.
1: 다 패스트푸드점에 그 빨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0: 와, 진짜
1: 그렇게 사용하고
0: 생각도
1: 있습니다.
0: 못했던 안비밀이네요.
1: 네네.
0: 저로서는.
1: 굉장히 의외죠?
0: 그러니까요.
1: 예, 전통 악기인데 아주 현대적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태평소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0: 예.
1: 바로 그 확성기 같이 생긴 밑에 이렇게 소리를 확대해주는 나팔 같은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0: 맞아요. 그 원추형인데 넓은 부분, 그 끝에 뭔가 이렇게 딱 노쇠로 만든 것 같은,
1: 그쵸?
0: 예, 나팔 같은 게 이렇게 통으로 딱 끼워져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그거를 동팔랑이라고 그래요.
0: 동팔랑?
1: 네. 그래서 동팔랑을 끝에다가 대주면 소리가 빵 이렇게 확대가 돼서
0: 우와.
1: 나오는 거예요.
0: 아, 그러면 그 몸통만 가지고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동팔랑이 소리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증폭시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정말 확성기 역할이에요.
0: 우와. 그렇군요. 태평소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우렁찬 이유는 동팔랑 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태평소 하면 저는 대치타가 떠오르는데요. 앞서서도 뭐 궁중에서 주로 연주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긴 했는데, 주로 어디서 이 태평소가 쓰였는지 그걸 좀 살펴볼까요?
1: 네.

0: 대표적으로 퇴치타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렬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궁중 안에서도 뭔가 좀 특별하고 또 신호를 줄 수 있고 또 귀한 대접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일면 모여 있고요. 오, 그 예. 증거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사극에서 임금님 행차 장면 나올 때 늘 그 태평소가 임금님 나오신다 이런 느낌으로 강렬한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0: 네, 거기에 그 우리 악대들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앞에서 이제 이끌고 가는 악대들에서 요 태평소를 연주를 보통 많이 하죠.
1: 예.
0: 그리고 또 우리 풍물놀이 농악에서도 빠질 수 없는 악기죠.
1: 그러네요.
0: 이때는 오히려 이제 새납이나 뭐 날라리 같은 이름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1: 같은 악기인데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로 불리는 이름이 달랐다 인 건데요.
0: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 제례음악이에요.
1: 아, 제사 지낼 때도 쓰는 음악이에요?
0: 네.
1: 우와.
0: 그 제사 음악도 뭐 우리 보통 문묘제례, 종묘제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예.
0: 종묘제례는 세종대왕이 만드신 곡을 편집해서 넣어놨죠.
1: 예.
0: 근데 세종대왕이 어떤 곡을 만드셨냐면
1: 예.
0: 하나는 문신들의 어떤 그 국가 창립 때
1: 예.
0: 이 공을 세우는 그 공을 노래한 곡을 만들었고요. 또 한 곡은 무공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무공을 찬양하는 노래에는 이 태평소가 들어간다라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1: 아, 무신들을 위한 음악에서는 뭔가 씩씩한 느낌도 좀 있어야 되니까.
0: 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정대엽이라는 겁니다.
1: 아, 그게 정대엽이에요.
0: 네, 네. 문신들을 찬양한 곡은 보태평.
1: 보태평 맞다.
0: 네. 그래서 지곡 뭐뭐의 노래를 붙여서 보태평 지곡, 정대엽 지곡 이런 식의 이름도 네, 등장을 합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그 배경은 네, 세종대왕이었던 겁니다.
1: 오호, 그렇군요. 왕의 행차, 군대의 위엄, 그리고 무공을 기리는 제례까지 확실히 이 태평소는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자리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 같네요.
0: 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뭐 대치타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예, 들어볼까요?
1: 오늘 첫 곡은 대치타인데요. 대치타도 또 다른 공명이 있나요?
0: 아명 아시죠?
1: 아, 그러니까요. 아, 이제는... 한문으로 막 네 글자, 네. 여섯 글자로 막 되어 있고. 네.
0: 다행히 이 대치타는 네 글자입니다.
1: 다행이네요.
0: 무령지곡이라고 하는데요. 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1: 좋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피리정악 및 대치타 보존회의 연주로 대치타 들어봅니다.
2: 명금이라 대치타와

0: 피리정학 및 대치타 보존회의 공연 실황으로 들었습니다. 대치타 듣고 왔어요. 와, 확실히 존재감이 남달라요.
1: 귀에 그냥 꽂히죠?
0: 맞아요. 태평소는 아, 태평소구나.
1: 나 여기 있다. 이런 느낌.
0: 맞아요. 이렇게 네. 음원으로 들어도 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음은 태평소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네.
1: 뭐 그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대치타에서도 사실은 유일한 선율악기입니다.
0: 아 예. 네,
1: 나머진 다 타악기 위주였거든요. 근데 요 태평소만큼은 네. 선율을 갖고 있는 그런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였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또 BTS의 슈가가 대치타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음악이기도 예. 하고요.
1: 시작할 때 그 명금이라 대치타 이런 버전도 하나 있고요.
0: 예.
1: 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 하는 이런 버전도 있어요.
0: 맞아요. 그 이 두 가지 버전은 어떤 때 이렇게 나뉘어서 예를 들면 뭐 계절로 나눌 수도 있고 날씨로 나눌 수도 있고 아, 장소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그 상 뭐 연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아~ 선생님이 연주하시는데도 네. 명금이라 할 때도 있고요.
0: 네.
1: 명금이라 대치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마 행진 음악이기 때문에 네. 뭔가 자 가자 뭐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그런
0: 음가를 빼고
1: 네 음가를 빼고
0: 명금이라 이렇게 하고
1: 이렇게 하시고 네. 또는 뭐 상황상 뭐 명금이라 이렇게 훨씬 그 듣기가 좋잖아요.
0: 그러니까 더 풍성하고 네. 여유롭고 고급스럽다 해야 되나
1: 네 그런 버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1: 명금이라는 명금
0: 네
1: 울릴 명자예요. 그래서 금을 울려라 징을 울려라 대치타 이제 시작한다 이런 네.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징으로 징 하고 시작하죠.
0: 하하, 네. 요거 어디 가서 써먹기 좋습니다. BTS 슈가의 노래 나올 때 명금이라 이건 뭔 뜻인 줄 알아? 이러면서 또 명금이라 가는 거죠.
1: 네,
0: 재밌습니다. 자, 소리가 워낙에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덕분에 창작음악에서도 이 태평소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1: 네, 좋습니다. 풍물놀이, 뭐 사물놀이 여기서 이렇게 막 등장을 하잖아요.
0: 예.
1: 그 태평소가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0: 그렇고
1: 또 최근에 국악 창작곡 뭐 퓨전 국악 무대 이런 데서 태평소의 강렬한 음색을 활용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또 뭐 축제나 야외 공연처럼 큰 공간에서 국악기 연주해야 될 때 그때 또 존재감이 확실하니까 그럴 때도 많이 쓰이는.

0: 것 같고요. 네.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어떤 음악 들을까요?
1: 이번에는 아마 국악방송뿐만 아니라 예. 이게 이렇게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익숙하신 음악일 것 같아요. 으흠. 양방원 작곡가가 만든 프린스 오브 제주.
0: 아, 태평소 들어간 곡 중에 가장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진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쵸. 예, 그 제일교포 출신의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인데 예. 국악기를 활용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오호.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이제 음악 어법을 국악적인 음악 어법이기도 하면서 서양 음악 그 한 발을 담근
0: 맞아요.
1: 이런 네, 음악을 잘 녹여내시는 걸로 정평이 높죠. 이분이 이제 만든 그 Prince of Jeju라는 곡인데요. 네. 여기 딱 등장하면서부터 벌써 태평소가 따리리리 하고 나옵니다. 네.
0: 좋습니다. 대치타 앞서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역할을 태평소가 할 것 같은데요. 양방원 작곡의 음악 Prince of Jeju 듣고 오겠습니다.

0: 이맘때 제주도 가면 참 좋은 풍경들과 마주할 수 있는데 그런 풍경들이 눈앞에 착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양방원 작곡의 제주의 왕자 프린스 오브 제주 듣고 왔습니다. 아우 진짜 좋은데요 이 음악.
1: 네, 참 같은 음악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0: 어떤 생각 하셨어요?
1: 저는 아 태평수를 참 여기서 아주 맛깔나겠네.
0: 맞다, 오늘 태평수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멀리 갔다 왔네요.
1: 네.
0: 좋습니다. 자, 태평소라는 악기가 이렇게 서양 악기들하고도 잘 어우러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태평소 만나봤습니다. 김윤석 선생님, 호적, 태평소, 세납, 날라리 이런 이름들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됐는지 또 다양한 자리에서 어떻게 연주되었었는지 같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드디어 이 시리즈 세 개 악기 중에서 네. 마지막 순서. 네,
1: 그렇죠. 일단 뭐 악기가 끝난 건 아니고요.
0: 네.
1: 일단 한번 점을 찍고 또 나머지 기회 있을 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다음 주는 양금이 준비돼 있습니다.
0: 아, 양금도 진짜 궁금한 악기인데
1: 네.
0: 소리가 되게 예쁘잖아요.
1: 예쁘죠.
0: 당당당당당.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양금의 이야기도 기대하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자 이한철의 청혼이 들린 햇살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0: 범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 애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검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검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팔보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이나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나 그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쳐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10회 우리 춤 대축제가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미래세대 춤꾼까지 100여 명의 무용가가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모두 18편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29일 첫날엔 김묘선의 승무를 시작으로 유지영의 호천망극, 조성란의 즉흥무, 민경숙의 산조춤 바람구름 등이 무대에 오르고요. 윤종옥의 도살풀이춤, 위송이의 진도북춤, 이용덕의 함흥건무, 임광규의 태평무, 이순님의 진쇠춤까지 다양한 전통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인 30일에도 윤영옥의 승무를 시작으로 정명희의 민살풀이춤, 김혜란의 구음건무, 장인숙의 전주부채춤 등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황진희 벽계수, 내 마음의 흐름, 황혼, 태평무, 그리고 이승주의 고율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해가는 한국춤의 모습, 9월 29일과 30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제18회 우리춤 대축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화성과 수원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화성시 예술단의 하나의 노래 우리의 아리랑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함께해온 아리랑을 주제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가락과 정서를 오늘의 창작 국악으로 풀어낸 공연인데요. 7명의 작곡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해 모두 7작품을 선보입니다. 익숙한 아리랑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 9월 29일과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16 유네스코 경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선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전통 공연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왕실과 사원의 제의,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각 나라의 궁중과 사원에서 이어온 의례와 전통예술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조선 궁중무용 춘행전과 처용무, 그리고 북청 사자누름을 만나볼 수 있고요. 베트남에선 영매가 여러 신을 몸에 모시는 전통 신앙의례 렌동, 캄보디아에선 라마야나를 바탕으로 한 전통 가면극 르콘콜이 펼쳐집니다. 또 중국에선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가 어우러지는 사천성 천극을 선보이는데요. 순식간에 가면이 바뀌는 변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이지만 그 안엔 평안과 화합,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 화성과 수원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에도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화와 음악 장르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질까요? 국악부터 전자음악, 대중음악과 재즈,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6 ACC X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축제의 이름의 X는 서로 다른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무대는요, 전자음악과 영상예술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요.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음악가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무진, 선우정아, 10cm, 강산해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가들을 비롯해 국악을 기반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자루와 추다의 차지스도 함께하고요.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가을 햇살과 하늘이 참 좋습니다. 햇살을 잘 받아서 그런지 햇과일도 풍성한데요. 이 햇살을 내리는 하늘, 곡식을 키워주는 풍요로운 땅, 그리고 우리 농부님들의 수고로움, 우리를 이 땅에 내어준 우리 조상의 감사한 마음이 절로 있는 무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추석도 며칠 남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에겐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계절마다 첫 과일이나 첫 곡식 같은 걸 또 첫 계절의 산물이 나오면 이를 사당에 올렸습니다.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직과 종묘에 이를 올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천신제라 불렀는데요. 천신제 때에는 음악 연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올리는 제사 종묘제례악 중에 골랐습니다.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음악 보태평 중에서 희문, 기명, 귀인, 역성의 네 곡 이어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